0: 네, 오늘 첫 곡은 캡틴 앤테닐 Love Will Keep Us Together 였습니다. 사실 이 팀은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이라는 곡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린 곡은 다른 사람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캡틴 앤테닐 노래였구나. 야, 팝을 꽤 오랫동안 들어왔어도 이건 정말 노래 따로 주인 따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맹꽁이 얘기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그 앞에 키보드 소리도 좀 맹꽁거리는 것 같고 계절 바뀌면서 상디 목소리도 조금 맹꽁한 것 같다고 목 많이 풀었는데 맹꽁한가요? 네. 네, 갑자기 하필 또 맹꽁이 얘기로 시작해서 네, 7724님 가락시장에서 열심히 맹꽁맹꽁 하고 있습니다. 4240님 저 오늘 사실 개천절 대체 휴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여유로운 월요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해도 또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을 보내고 계시군요. 자, 그런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 곁에 MBC FM4U 이곳은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지컬 한 편이 있죠. 헬스 키친, 지옥의 부엌. 여기에 주역이에요. 가수 케이 윌 씨, 이제 뮤지컬 배우 주연 케이 윌 씨가 3, 4부에 오늘 아침 특별 게스트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꽤 오랜만에 만나는데 네, 케이윌 씨에게 궁금한 것 있는 분들 뭐 문자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고요. 미니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11시까지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물론 보이는 라디오도 이따가 10시부터 네, 카메라 표시 들어오면은 저희 스튜디오 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맹꽁 했더니 목이 또 좀 잠겼는데 자 오늘 아침 1, 2부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캣박시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오뚜기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 할게요.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잭 존슨의 Sitting, Waiting, Wishing 8701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신랑하고 백운 호스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있는데 진짜 노래가 기가 막히네요 라고 4948님 취향 저격 잭 존슨 좋아하셨군요. 오늘 대체 휴일이라 그런지 이렇게 남편분들하고 외출하신 아침 가족들이 꽤 계세요. 광교산 우리만의 핫스팟에 가려고요 라고 0806님도 남편하고 알콩달콩 문자 주셨는데 김밥에 컵라면에 막걸리 한

원장님은 최고의 나들이가 됩니다. 다음 달 이사를 해서 이제 자주 못 갈 것 같아 가을 풍경 실컷 눈에 담아두려고요. 라고 아 행복한 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와이프가 간호사라 오늘 출근을 했어요. 초사 아들이 아침으로 김치국밥을 해줬더니 아빠 그냥 우리 라면 먹으면 안 돼? 라고 라면은 오늘 점심 메뉴인데 이러고 1491님 아 김치국밥 예 뭐 좀 더 라면이 맛있어지겠네요. 네 아침이 부실했으면 아 농담이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해줬는데 6310님은 주말에 조리원 동기 그리고 저까지 3명이 만났어요. 벌써 14년 차 친구입니다. 야, 난 12시에 만나서 저녁 8시까지 정말 단 몇 초의 빈틈도 없이 쉬지 않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놀라요.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우리는 늘 헤어질 때 아쉬운 마음에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지는데 말이죠. 말 잘 통하면 한 8시간 정도 무알콜로다가 달릴 수 있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오늘 K-윌도 저하고 예, 뭐 술 한잔 없이도 한 5시간 정도는 수다가 가능한 친구라 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는데 참 좋군요. 라고 이번 주에 또 금요일도 한글날 이 날씨 좋은 가을에 진짜 연휴가 좀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좀 아쉽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심이 좋을 것 같고 지원님도 침대에서 듣고 계시고 거기에 커피 한 잔까지 함께하고 있는 3441님 네, 체합니다. 누워서 커피는 자제하시고요. 자, 미나 오카베의 노래예요. Every Second.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였습니다. 부산에 내려가 계신 3366님, 수요일까지 놀다 가는데요. 모르고 왔는데 부산 영화제 기간이래요. 아싸 라고. 내일 개막이죠. 예. 그래서 15일까지 부산 국제 영화제. 야, 진짜 처음 1회 때 그 담당 맡으셨던, 성함은 잊었지만 아주 옛날인데, 벌써 이제 정말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되었죠. 자, 기막힌 타이밍이네요. 저는 연휴에 나고야에 왔습니다 라고 장승혜님. 매일 출근길에 듣는데 타국에서 들으니까 훨씬 반갑네요. 올 초에 미리 예약했었는데 모르고 갔는데 아시안게임이더라고요. 공짜로 아시안게임 분위기를 느꼈잖아요 라고. 경기를 직접 보신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잘 맞춰서 다행이지만, 참 축구 마지막에 그 태극기 올라갈 때 진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 원래 그런 거 잘하기로 일본이 좀 유명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어디가 나사가 빠져도 제대로 빠져있는 듯한, 네,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K-Will하고 술 안 마시고도 5시간 이상 수다 가능하다 그랬더니, 남자들 5시간 수다야라니요? 라고. 아니, 가능해요. 음악 얘기죠, 윤지연님.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이따 한번 보시죠. 네. 또 워낙에 K-Will 씨가 취미 부자라, 뭐 정말 여러

가지 네, 상식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자, 남편과 데이트하고 싶다고 아까 하도 남편분들과 오늘 외출하신 아침 가족들 사연을 얘기를 드리니까 오랜만에 저도 쉬는데 벼 베러 남편 혼자 시댁에 갔어요. 기계가 못하는 곳은 낫으로 직접 베야 하거든요. 근데 벼 베기 딱 좋은 날씨긴 해요. 6162님. 그래도 뭐 해지면 또 시간이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좀 로맨틱하게. 저요? 저 벼 베본 적 있냐고요? 벼를 뵌 적은 없지만 뭐 군대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고추를 걔네들이 이렇게 고추 가지대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애들이 다 늘어져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해줘야 되는 정도. 네. 2병 1병 때까지는 좀 농사 비슷한 걸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걸 뭐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자, 로시의 노래입니다. 토요일에 스포한 고영배에 나왔던데. 자, First Train, 로시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기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0: 가보자.
1: 청라 아쿠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3: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집에 꼭 수험생이 없더라도 그 왜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ADHD 치료제인데요. 올해 상반기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가운데 약 2800만 개? 이게 19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처방이 됐대요.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주면서 집중력을 높이려고 약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게 ADHD가 없는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불면이나 두통, 환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글쎄,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필요하지 않은 약까지 복용해서 부작용까지 겪게 되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죠.

할지나 모를 나의 미래를 대비해서 자격증 따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최근에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전 연령대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응시자가 11만 명을 넘었대요. 그리고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거의 뭐 모든 연령대에서 기능사 종목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답니다. 뭐 물류창고나 건설 현장, 또 항만 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된다는 점이 인기 요인인데, 사실 자격증 하나 따놓으면 든든하죠. 네. 언제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하나쯤 준비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강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요즘은 한강에서 회를 즐기는 회크닉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그쵸, 노량진 수산시장 가까우니까 여기서 회를 포장해서 여기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코스가 SNS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데, 근데 이게 회크닉이 늘면서 쓰레기까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회 포장 용기, 비닐, 또 아이스팩, 남은 생선, 양념, 이게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게 화장실에만 있는 문구는 아니죠. 맛있게 즐긴 만큼 뒷정리도 깔끔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리죠. 회를 먹고 나면은 얼큰하게 끓여 먹는 음식이 있죠. 예, 요거 안 먹으면 뭔가 굉장히 허전합니다. 회를 뜨고 남은 생선 뼈, 또 생선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예, 채소를 넣고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풀어서 칼칼하게 끓여내는 이 음식, 횟집에서 마지막 식사로 많이 찾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 괜히 얘기해서 입에 침이 고여서 죄송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주세요. 힌트송은 원더걸스의 노래입니다. So Hot.

핫은 뜨거운 것도 되고 매운 것도 되고. 원더걸스의 So Hot 오늘의 힌트송이었고요. 오늘의 정답은 매운탕이었습니다. 토요일날 회 먹었는데 매운탕을 안 먹어서 뭐가 허전했구나. 대신 성게 미역국을 먹었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이런 거. 자,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요 0892님. 안 그래도 어제 한강 공연 다녀왔는데 완전 다른 세계더라고요. 야시장이 열렸는지 조명도 화려하고 텐트존에는 텐트도 엄청 많고, 처음에 뭐 난민촌인가 했다가 딸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지금 오늘까지 강남에는 그 도산대로 사거리부터 청담 사거리까지가 아예 막혀 있어가지고 엄청난 강남 그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근처를 갔다가 야, 어떻게 하루 만에 여기가 이렇게 무대로 바뀔 수 있지? 막 불꽃놀이도 하고, 예, 좀 막히고 돌아가긴 했지만, 밤에, 야, 이 강남 한복판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사실 우리 축제가 흔치 않잖아요. 특히 도심에서. 그래서 좀 불편함을

감사하고 살아도 참 좋은 계절에 예, 뭐 함께 참여를 하진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불꽃 놀이 구경을 했었습니다. 스킨케어 받으실 분 6642님 저 지금 뭐 먹고 있는데 매운탕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보니까 계란을 스크램블 같이 하셨고 커피에 옆에 보니까 뭔가 빵을 야 이러면은 이 느끼함을 잡아줄 매운 오늘 점심 네 콜 매운탕 예. 어제 치맥을 하신 임기인님 수제비 넣은 매운탕으로 하, 해장하고 싶다고 저는 수제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도 매끈한 수제비 말고 왜 손으로 툭툭 띄워가지고 이원일 셰프가 어디서 진짜 그 김치 수제비 너무 맛있게 드시는 영상을 보다가 제가 찍어놨어요. 제가 맛쟁이 신사 때 오면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이건 진짜 꼭 먹어야 돼. 어우 그 두툼한 수제비 그 아우 예 저도 밀가루 정말 참 좋아하거든요. 꼭 물어봐야지 안 까먹고 적어놨어요. 이원일 셰프님 네. 자, 세 분 더 3994-2412 허인성님 저희가 조촐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하이의 목소리입니다. 1, 2, 3, 4

0: 크러쉬 잊어버리지 마. 이하이의 1,2,3,4 이어드렸습니다. 0715님이 상디가 매운탕 얘기를 하도 해갖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침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아침 먹었거든요. 매운탕은 못 이겨요. 예, 한국인이라면 아는 맛이 무섭다에 아마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다음 주에 제 생일인데 남편이 생일상을 굳이 손수 차려준다고 오늘 저더러 딸네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어찌나 나가라고 다그치는지 폰만 들고 터덜터덜 나왔는데 난 그냥 외식이 좋은데 뭘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나 뭐 기대해 보시죠. 3123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셨다는 8727님 복강경이라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오늘 입원해야 돼서 아침부터 집안 정리하고 이것저것 준비해놓고 가야 해서 정신이 없네요 라고. 아이고 그래도 뭐 개복 아니니까 아무튼 오늘 하루만 딱 고생하고 쾌차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힘내세요. 네. 자 그럼 광고 아 한 분만 더. 8867님 십몇 년 전에 미국 살 때 큰오빠가 뉴욕대 근처 피자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혹시 윤상 씨를 볼 수 있을까 기웃댔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아 거기 제가 잘 가던 집이 피자집은 안 갔어요. 미국에서 피자는 뭐 어디서나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또 자 아무튼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100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오늘 3, 4부 특별 초대석 뮤지션 케이윌 씨 아침부터 너무 멋있게 하고 있어서 원래 이렇게 아침부터 그런가 했더니 오늘 지금 헬스키친이 원래 뮤지컬은 월요일날 공연이 없는데 오늘 대체 휴일이라서 3시에 공연이 있으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시간 오늘 아침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화제의 뮤지컬 헬스키친의 주역 케이윌 씨와 저희 오늘 아침에선 처음 만나는 건데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열어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거기 있다 딱 10시 지나면 카메라 표시 누르시면 네, 형편되시면은 스튜디오 안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들, 노래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술래길을 걸으러 파리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주고 집으로 가면서 듣고 있어요. 아, 오늘 떠났구나. 산티아고 가려면 파리를 거쳐서 가야 되나요? 제가 지리가 좀 약해가지고 아무튼 꽤 걸리잖아요.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응원드립니다. 2389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아들이 어리긴 어리다. 딱 스물이래요. 자, 파이팅이고. 산책하러 나왔는데요. 러닝 대회를 하나 봐요. 저 휩쓸려서 같이 달릴 뻔요. 한번 뛰어보시지 그랬어요. 어차피. 여기 어디지? 한강인가요? 옆에는 빌딩이 보이고 이쪽에는 나무들이 아주 쭉 늘어서 있는데 다들 정말 제대로 달리는 복장을 하고 나오셨군요. 자,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이번에 준비된 곡은 원 투 비 하이라고 읽어야 된대요. 원 투 비 H인데 원 투 비 하이의 러버스 플레이어, 연인들의 기도. 네, 요트 팝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4인조 밴드라고 하는데요. 자,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곡이라 요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2: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령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초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아무리 특별 초대석이 있는 날이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매주 주중에는 3부 첫 곡으로 그날 그날 제가 출근길에 떠오른 노래 한 곡 먼저 들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노래는 진짜 이 노래 어디 갔지 해서 들려드려야 할 만큼 반가우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Z세대들에게는 어머 이런 노래도 있었어? 싶지 않을까. 그야말로 좀 발표됐을 때 충격적인 분위기의 노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팝스타 팔코의 Rock Me Amadeus라는 곡 기억나세요? 예, 아주 진짜 아주 그 중세는 아니지만 그 르네상스식의 복장과 뭐 그 당시 파격적인 뮤직비디오 또 한참 막 샘플링 기법이 나올 때 그 스타일에 반주하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팔코 선풍이 일었었는데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스타 팔코의 Rock Me Amadeus 듣고 그러면 3부 이어드립니다.

0: 정말 잊고 있었던 노래라고 김주현님 반갑게 들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자, 벌써 카메라가 열려 있나 봐요. 드레스 코드 맞추셨나요? 라고 보니까 둘 다 이제 검은색을 예 입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침 초대석 오늘 특별히 헬스키친의 주역 네, 케이윌 씨와 함께 꾸며드릴 텐데요.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초대석 준비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와 3, 4부 꾸며드릴게요.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덮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국밥에도
11: 당진 해나루쌀.
1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자,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특별 아침 초대석, 음악을 따라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뮤지컬 헬스키친의 주연 데이비스 역을 맡은 케이윌 씨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라디오는 이게 처음이라.
1: 네. 예. 이렇게 그 마주 앉아서 라디오를 하는 건 처음이네요.
0: 그죠.
1: 네.
0: 옆으로 서가지고 뭐 카메라
1: 몇
0: 번 네. 했었지만. 네. 자, 아무튼 너무 반갑고.
1: 아, 예.
0: 예. 보니까 이 헬스키친이 7월부터 이미 공연을 시작을 하신 거 같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올 여름 그렇게 무더웠는데 어디 휴가도 못 가고 계속 뮤지컬 때문에 뭐 연휴는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1: 연휴 사실 연휴 때 일하는 게 저희 또
0: 그래요?
1: 네, 사명이니까. 네. 연휴 때는 또 공연이 계속 있었어서.
0: 네. 오늘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 월요일이 뮤지컬은 보통 이렇게 공연 없는 날로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따 3시까지 또 공연장 가셔야.
1: 오늘 보통 한 2시간여 전에 가서 준비하니까 라디오 끝나고 밥 먹고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또 공교롭게 보니까 데이비스라는 역할이 보니까 남자 주인공들이 별로 없고
1: 네.
0: 여성분들이 엄청 나오는 뮤지컬이더라고요.
1: 일단 그 헬스키친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요소들이 꽤나 있는데
0: 네, 네.
1: 사실은 그 저는 뭐 주조역 중에 한 명이지만
0: 그래요?
1: 네.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세계적인 팝스타 알리샤 키스라는 네. 분이 직접 본인의 노래들을 가지고 제작한 뮤지컬이라
0: 그러니까
1: 네. 그래서 익숙하고 좋은 넘버들이 참 많이 있고 근데 본인의 어린 시절을 각색을 해서 그래서 주인공이 알리샤 키스의 어린 시절 어린 엘리가 주인공이고요.
0: 네.
1: 저는 아빠 역할
0: 네. 알리샤 키스의 아빠.
1: 그렇죠. 어린 그렇군요. 알리샤 키스의 아빠 역할.
0: 아니 재밌는 있습니다. 게 저기 우리 굿모닝 FM의 테이 씨가
1: 네.
0: 같은 데이비스 역으로 그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1: 맞아요. 같은
0: 되셨어요.
1: 역할. 네네네.
0: 그래서 오늘 모시고 싶었는데 또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1: 그러게요. 저는 오늘 공연이 있는데 여기 나왔는데 얘는 오늘 공연이 없는 날인데.
0: 가버렸어요.
1: 어디 갔지?
0: 쑥스러웠나?
1: 엄청 바빠요.
0: 예, 되게 씨, 요새.
1: 예,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 되게 또 많이 터칭이 되고 있는.
0: 그렇군요.
1: 아 잠시 제가 그래도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려갖고
0: 내가 안 시켰어요.
1: 안 시켰어요.
0: 나는 반가워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1: 네. 네. 아침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뮤지컬 배우로 저 윤상 선배님과 함께 라디오를 하게 된 케이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케이윌 씨, 내가 이렇게 가까우면 이렇게 되는데, 올갱이 까다가 케이윌님 보려고 보라를 키신 이현정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옛날에는 윤상님 좋아했는데요. 다 큰 지금은 케이윌님의 팬이 된 3023님. 저의 구애와 최애가 함께한다니 너무 기분이 이상해요라고. 네, 뭐 굳이 그걸 이렇게 또 나누시는.
1: 자, 제가 구고 또 라이즈가 신인 분들도 계실 테니까.
0: 아니, 근데 아까 저 명절 때가 이제 또 한참 더 일해야 될다라고 했는데
1: 네.
0: 바로 추석 연휴가 얼마 전이었는데.
1: 그렇죠.
0: 여름부터 계속 그러면은 휴가도 못 가고 올 여름은 그냥 다 이 헬스키친에
1: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일단 뮤지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좀 집중을 해서 스케줄을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연습은 그렇죠. 뭐 봄부터 좀 쌀쌀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0: 네.
1: 또 다른 사실 그 뮤지컬을 위주로 활동하는 다른 배우분들은 또 이렇게 계속 다른 작품을 이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하는 것 같아요.
0: 제가 벌써 3년 됐더라고요. 그레이트 코멧.
1: 그렇죠. 예, 예, 예.
0: 참 인상적인 뮤지컬이었어요.
1: 네, 저 뭐 되게 도전적이었고, 예, 저한테도 되게 많은 좀 좋은 추억을 줬던 뮤지컬이었죠.
0: 이번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된 제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1: 네.
0: 케이윌 씨가 예전부터 알리샤 키스의 엄청난 팬으로.
1: 뭐 저뿐 아니라 사실 2000년대 초반 그때는 90년대 사실 말부터 팝 R&B라는 장르가 사실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그랬죠.
1: 그렇죠. 그 가운데 전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해서 듣고 부르다 보니까 운이 좋게 가수가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가수 데뷔에까지 영향을 준 뮤지션이구나.
1: 뭐 사실은 저한테는 데뷔 전이니까요. 근데 동갑이에요. 81년생. 그녀도.
0: 정말?
1: 네, 제가 데뷔가 늦은 거죠.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콘서트를 했었을 때도 네. 저도

0: 그때 되게 앞줄에서 봤던 기억이.
1: 그게 2004년도더라고요.
0: 있어요. 그러니까 저 24살 때.
1: 그 데뷔 전인 거예요?
0: 전 전이죠. 저는 27에 데뷔했으니까.
1: 하지만 그때도 일단 뭐 코러스 그런 거 그렇죠. 엄청 네, 활동을 많이 하던 하고 때고. 있었죠. 맨 앞줄에서 케이윌 씨가 관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의. 예,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다 싸이월드에 있는데 예, 찾을 수가 없네요.
1: 아니 이 공연이 지금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0: 네 맞아요. 네.
1: 근데 왜 헬스 키친이에요? 난 그래서 이거 알리샤 키스하고 부엌하고 뭔 관계인가 했는데.
0: 아니 사실 저 부엌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공연 뭐 이런 공연을 한다 그리고 오디션을 본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늦게 접했고 왜냐하면 그 배우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고 저는 좀 나중에 접했어요. 근데 헬스 키친? 알리샤 키스 그런 작품이 있었구나. 된 다음에 저도 사실 제목이 좀 의아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헬스키친이라는 뮤지컬 한다고 하면 나 그거 들어봤다. 고든 램지 아니냐.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이 저희 작품의 홍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헬스키친은 그 뉴욕의 어느 지역 네, 그 브로드웨이 약 밑에 있는
1: 동네 이름이에요?
0: 동네 이름이에요. 엘리샤 키스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살았대요.
1: 나도 나름 맨하탄에서 학교 다녔는데 네. 모르는 하나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동네인데.
0: 거기 되게 그 당시에는 좀 좀 되게 어두운 동네였다고 하더라고. 헬스키친이 그 동네에서 좀 안 좋은 드럭들을 많이 만들고 해서 지어진 별명이 헬스키친. 되게 지명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확실한 정보 아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1: 역시 아주 매끄러운.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아무튼 더블 캐스팅이니까 네. 테이가 연기하는 데이비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0: 그럼요. 연습하면서 같이 많이 봤죠.
1: 연습이랑 또 이렇게 극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0: 당연히 초연 첫 공연을 그 테이 씨가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모니터를 했고 네, 중간중간에 사실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작품 하면서. 네. 근데 되게 뭐랄까 그 활동을 같이 했던 시기들이 있으니까
1: 네.
0: 되게 오랜만에 그 뭐 저는 공익 출신입니다만
1: 네. 갑자기 공익이 맺히고
0: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친구를 뭔가 이렇게 예비군에서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
1: 아, 뭔지 알겠다. 네. 그 어떤 그 둘 다 아무튼 같은 배역이지만 테이의 데이비스와 케이윌의 데이비스의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다른 배우들의 얘기들을 그러니까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테이 씨가 하는 데이비스가 조금 더 능글맞은 느낌이고 저는 좀 선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케이윌도 능글한데
0: 걔가 많이 능글해요.
1: 아 그렇구나.
0: 아니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네. 그 이게 그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큰 감초 역할을 하게 돼요. 엄마와 딸이 끈끈하려면 사실 아빠는 뭐랄까 약간 그 아주 친절하다기보다는 뭐 약간 뭔가 다른 결이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끈끈해지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빠의 역할인데
1: 네.
0: 그래서 좀 더 어쩌면 능글맞고 어쩌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모습들이 무대에서 좀 나타나게 돼요.
1: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요. 네.
0: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아빠도 뮤지션.
1: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그렇군요. 아버지가?
0: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일단 각색이 됐기 때문에
1: 네.
0: 내 아빠가 그렇게 역할로 나오는데 자유로운 뮤지션인 거죠. 자유로운 영혼. 근데 그게 한국적인 정서와 미국적인 정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해석하는 것도 그래서 그 해석을 하다 보면 그 관객이나 바라보는 분에게 다가가는 것도 사실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1: 네. 아니 지금 정재윤님을 비롯해서 양현주님이 지금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게 우리 AKB 씨가 입고 있는 멋진 레더 자켓.
0: 네. 네.
1: 비닐이면 저런 소리 안 납니다. 가죽이라서.
0: 네. 오늘 네. 제가 또 뮤지컬 배우의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작품은 헬스키친입니다만 룩은 약간 그리스 스타일.
1: 약간 ASMR이라고. 네. 네. 사이즈는 괜찮아요.
0: 뭐가요? 근데
1: 아니 사이즈가 많이 작냐고 물어보시는
0: 안 작아요. 네, 저는 작은 옷을 못 입습니다.
1: 가죽 자체가 네. 약간.

0: 원재료의 어떤 감이 네. 바로 요 소리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노래들이 알리샤 키스가 지금까지 발표한 곡만 모아도 네. 엄청난 히트곡 부자인데 이런 그렇죠. 곡들이 다 나오겠네요?
1: 전부 다 알리샤 키스가 직접 쓴 곡들이고요.
0: 아 진짜?
1: 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뮤지컬 작품을 위해서 새로 쓴 곡이 한 두 곡 정도 있고 오. 그다음에 당연히 유명한 넘버들은 나오고요.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다른 홍보가 필요 없이 알리샤 키스의 팬들이라면 필히 관람해야 될 작품일 수도 있겠네요.
1: 팬분들 일단 처음 공연 올리기 전부터 한 일주일 정도 있었나? 알리샤 키스 왔다 갔고요.
0: 아 진짜?
1: 네네.
0: 왜 소식도 없이 왔을까? 연락도 좀 하지.
1: 소식을 알리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와서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뭐
0: 그랬구나. 네,
1: 이런저런 뭐 디렉션도 주고 얘기도 주고받고 많이 했었는데
0: 아니 같이 노래를 네. 한 시간이나 같이 무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요건 노래 한 곡 듣고 우리가 뒷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일단 선곡을 좀 부탁드렸는데 먼저 그러면 알리샤 키스 노래 중에 한 곡 선곡 좀
1: 안 들을 순 없을 것 같아서 한 곡을 선택을 했고요. 네. 물론 이 Fine Got You가 제일 유명한 넘버이지만 사실 이 곡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리샤 키스의 Fallin이라는 네, 굉장히 그루브한 곡.
0: 여기도 나와요.
1: 나오죠.
0: 그렇군요. 네. 자, Fallin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0: 이 노래 알리샤 키스의 Falling.
1: 네, 기가 막힌 노래죠.
0: 아 네. 진짜 헬스키친이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고 알리샤 키스가 지금까지 발표한 곡들로 꽉 채워져 있는 뮤지컬까지 소개를 받았고.
1: 네, 아무래도 그 좀 진 뭐랄까요 좀 감성적이고 진지한 R&B 곡들이 그 알리샤 키스 하면 국내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기 때문에 가톡이 감성적인 뮤지컬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댄스 앙상블들은 무대가 굉장히 신나고 사실 오. 저는 힙합이랑 R&B가 하나의 음악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고
0: 오 진짜?
1: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 재밌는 뮤지컬이 맞습니다.
0: 오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1: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를 부르죠. 당연히 뉴욕이니까
0: 그렇구나.
1: 네네네. 네. 올해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해예요. 저 같은 약간 스포츠 덕 네. 우선은 뉴욕 닉스가 27년 만인가요? 우승을 했기 때문에 뉴욕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가 아마 올해 제일 많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뉴욕에서 계속 그 노래가 나오고.
0: 야, 아니 지금 뭐 야구 얘기가 은근히 나왔지만
1: 아, 농구입니다. 방금
0: 농구야?
1: 예, 네, 닉스는 농구. 양키스 매치 야구.
0: 나는 지금 11페이지에 보니까 K윌리가요. 우리 윌리가 야구 덕후인데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보려고 마이애미까지 직접 갔었대요.
1: 네, 맞아요.
0: 이거 언제가 시간이 됐어요?
1: 올 초에. 그 사실 좀 야구 덕인데 야구가 그 인기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0: 엄청 많죠.
1: 엄청 많아. 그래서 사실 그 저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뮤지컬 보시던 분들이 다 야구장 갔다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0: 세상에.
1: 워낙 지금 또 붐이 불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신기한 건 그동안 국제대회 성적이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대표팀이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올해 WBC라는 좀 국제대회가 있었고
0: 네.
1: 예선에서 너무 감동적인 경기를 펼쳐가지고 이거 눈물 찔끔 쏟다가 얘기가 나와 가야 되나 했다가 진짜 가게 된 거죠.
0: 야 나는 뭐 그런 건 잘 몰라도
1: 오늘 티켓팅 내일 출발 뭐 이런 걸로
0: 와
1: 다행히 다행히 마일리지 티켓이 있어줘서
0: 아니 뭐 어쨌든 간 게 중요하지. 네. 저는 우리 윌 씨가 이종호 선수랑 같이 식사를 하는 관계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아 그래
0: 이렇게 진짜 친해요?
1: 친분 있죠.
0: 이야,
1: 네. 친하다는 말은 그의 입에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0: 자, 아이고 시간이 일단 지금 광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또 못 나눈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0: 1555-6223 라운건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특별 초대석. 자, 오늘 뭐 나오신 이유도 이거 홍보가 또 중요하니까.
3: 아, 그럼요. 네,
2: 헬스 키친 뮤지컬입니다. 알리샤 키스의 히트곡들로 꾸며진. 자, 여기에 데이비스 역을 맡은 케이윌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야구를 마이애미까지 직관을 다녀오셨다면 이번 그 아시안 게임 야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시안 게임 야구요? 우승했어야 됐고 우승한 거죠.
2: 예. 혹시 여기는 가까운데 직관 안 하셨?
3: 뭐 가까워서 그냥 갔다 왔어요.
2: 진짜? 또 그냥 물어본 건데. 와, 진짜 가까워서, 대단하다. 네. 그 어떤 경기 보셨어요? 한 마지막
3: 결승 봤죠.
2: 결승. 네. 그 티켓이 있었어요?
3: 티켓은 네, 잘 어떻게 구해가지고.
2: 아, 케이윌 정도 되면은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자리를 마련해 주나?
3: 그 동네는 저 잘 모르던데.
2: 아, 그 동네는. 네. 그렇구나. 4830님이 저 꽤 오래전인데 신사동 빵집에서 일할 때 케이윌 씨 본 적 있어요. 오. 처음에는 케이윌 몰라보고 청년이 참 잘 웃네라고 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케이윌이었다는. 웃을 때 치아가 한 10개는 보였다고.
3: 아, 그래요? 와, 제가 빵집을 직접 가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오. 네, 근데
2: 없나 맛집이었나 보다.
3: 그런가 본데요.
2: 아니, 나 그냥 물어봤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 야구 결승도 직관을 하셨고. 근데 야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취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그때 저 전참시 볼 때. 네, 네. 집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피규어도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좀 꽂혀 있다 최근에.
3: 최근에요?
2: 네. 가장 꽂혀있는 취미. 이거는 내가 못 버리겠다.
3: 아, 지금은 사실 야구죠. 아, 지금은 그 또 저는
2: 야구?
3: 베어스를 응원하는데 예, 그 또 아시안게임에서 다른 팀들을 많이 응원하는 야구 팬분들이 뭐라 그랬더라? 그 곽빈 체험판 잘 해봤다고.
2: 뭐예요?
3: 결승전에 저희 베어스의 곽빈 선수가 네네. 선발로 나가서 혼신의 역투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국가대표 대한민국 에이스거든요. 근데 타팀 응원하시는 분들이 아, 두산 베어스가 너무 부럽다. 곽빈이 있어서. 근데 국가대표로 체험판을 써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셔갖고.
2: 그랬구나. 네,
3: 근데 일단 저희가 또 가을야구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구나. 나는 지난주에 우리 무슨 코너 할 때 뭐 네.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해야 하는 네. 숙명 저주를 받았다.
3: 누가요?
2: 자이언츠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3: 아,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네.
2: 그래서 뭐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됐다.
3: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이글스가 확 올라왔. 다가 올해는 뭐 좀 성적이 좋지 않지만 그랬을 때 진짜 도파민이 터지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잠실을 홈으로 같이 쓰고 있는 트윈스가 그랬고 그만큼 그 자이언츠 팬분들 이게 분명히 그럴 때가 올 테니까 예, 그만큼 뭔가 큰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언젠가.
2: 별로 위로가 안 되는.
3: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저희 제가 응원하는 팀은 지난 한 20년 정도를 계속 가을 야구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그 팬분들끼리는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
2: 잘하겠지
3: 뭐 이랬는데 한 근 작년 재작년 이렇게가 되게 저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알겠는. 그 전에는 아우 뭐 야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돼. 뭐 이랬는데 그거를 되게 꼴 같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많이 알았죠.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2: 그래, 없어 봐야 안다.
3: 그러니까요. 근데 형님 표정이 왜 그러시죠?
2: 아니 저는 특별히 어디 응원하는 팀이 없어요. 그 아셔야죠. 재미를 모르고 살아요.
3: 아, 그거 아셔야 되는데.
2: 네, 참 그게 저도 좀 아쉽습니다. 자, 극갓 공놀이 이글스 팬 올림 7563님.
3: 올해 그렇게 됐죠.
2: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헬스키친이 이게 무슨 오디션은 1년이 넘.

0: 함께 진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1: 되게 오래 봤대요.
0: 알리샤키스가 그렇게 깐깐한가?
1: 아니 일단 그 해외 라이센스 작품들은 일단 그쪽에서는 뭐랄까 그 국내에서 공연을 어떻게 어떤 포지션이 베네핏 전혀 없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찾는데
0: 아, 그치.
1: 근데 그게 아무래도 90년대 팝R&B라는 장르가 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걸 찾는데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0: 야, 근데 케이윌인데 감사해야지 제작사들. 국내 최고의 R&B 스타가 지금 해주겠다는.
1: 그래서 저는 사실 나중에 알았어요. 오디션 그 작품을 하게 된 이후에 얼마나 오래 오디션을 봤는지 그다음에 뭐 테이 씨를 통해서도 얘기를 듣고 네. 되게 오래 여러 차례 오디션을 봤다. 얘기를 들었고 저는 많이들 잘 모르시는 실 텐데 제가 뮤지컬은 작품은 지금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시즌으로 치면은 한 작품을 두 번씩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노틀담드 파리라는 작품을
0: 그렇죠.
1: 예, 두 시즌을 했고 예, 2016년 18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레이트 코멧이라는 작품을 2022년 24년 이렇게
0: 맞아요.
1: 네,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번이 그래서 다섯 번째인데 앞에 두 작품들이 다 송트루 뮤지컬이라서 네. 대사가 없었어요.
0: 맞아요.
1: 다 노래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좀 그래도 제가 뮤지컬을 하게 됨에 있어서 좀 개인적인 좀 그래도 좀 접근이 쉬웠던 이유랄까?
0: 다 노래니까.
1: 그렇죠.
0: 연기를
1: 그런 것들도 따로 안 하니까. 물론 있었어요. 물론 어려움이 더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두 작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에 뮤지컬을 한다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노래가 스타일이나 뭔가가 나랑 좀 맞았으면 좋겠다. 맞는 작품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대사를 안 해봤으니까 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사를 처음 해보니까 좀 약간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분량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0: 뭐야
1: 이런 게 있는데
0: 그 다 뭐 자기 입맛대로 다 되는 게 어딨어요.
1: 짜잔 여기 있네.
0: 아 이게 그런 작품이.
1: 네, 헬스키치를 딱.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홍보를 하러 나왔지만 보통 그 뮤지컬이 1, 2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0: 네네.
1: 네. 1막에는 사실 제가 분량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2막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인들이 왔다가 1막 보고 야 우리 잘못 온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자, 아무튼 뭐 부담으로 따지면 엘리샤 키스 어린 역을 맡은 여배우들이 더 부담스럽겠다.
1: 네. 예. 장난 아니에요. 뭐 분량도 그렇고 넘버도 네. 그렇고 근데 지금 그 작품 제 딸이죠. 엘리 네. 역할을 손승연 씨.
0: 와.
1: 날라다니죠.
0: 날라다니.
1: 네. 기가 막혀요. 그리고 네. 그 뮤지컬 배우 김수아 씨. 너무 잘해요. 너무. 네. 그리고 올해 처음 뮤지컬 데뷔한 프로미스 나인의 박지원 이런 친구가 함께 하는데 이 친구도 너무 잘해서
0: 그러면 회전문 관객이 꽤 되겠네.
1: 그럼요. 네네네.
0: 다 봐야 돼. 예.
1: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누구 거 보는 게 좋을까 물어보는데 네. 저는 이거 보고 다른 두 개를 놓치는 것도 좀 아깝긴 한데 이렇게 얘기가 돼요.
0: 그럴 수밖에 없죠. 색깔들이 또 너무 다르니까.
1: 너무 다르고. 예.
0: 자, 너무 얘기만 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곡해 준 노래 하나?
1: 하나 들을까요?
0: 네.
1: 뭐 일단 제가 선곡을 몇 개 해 왔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아침 오전에 들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팝 R&B 세대이기 때문에 네. 90년대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All for One의 I Can Love You Like This를 준비를 했는데
0: 네.
1: 네, 요 노래 아침에 들으면 좀 상쾌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서
0: 네.
1: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All for One의 I Can Love You Like That 듣고 또 이야기 이어드립니다.

0: 자, KBL 씨가 추천곡으로 준비했던 All for One의 I Can Love You Like That까지 들었습니다.
1: 네.
0: K윌님의 노래를 들으면 도대체 이별을 몇 번이나 해야 이런 감성이 나오지 싶은데 정작 너튜브에서는 미혼 대표로 형수님들한테 혼난다고요? 잘 되고 계세요? 아는 형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네, 네. 네, 제 유튜브. 네, 아는 형수. 그렇죠. 지금도 오늘도 약간 그 섭외각 잡고 있고요.
0: 네. 아니 그 저기 심혜진 씨가 네. 그때 처음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뭐 미국에 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몇 주 전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따로 이제 네. 네, 그쪽 뭐 그쪽이라 그래봐요.
1: 아 예. 네. 아까 완전 형님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0: 네, 아 왜냐면 저는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그때 뭐 좀 시간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었던 거고.
1: 잘 되고 있습니다.
0: 몇 분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1: 와, 몇 분 나왔지? 그거를 체크를 제가 잠만 1년이 50이 몇 주냐? 52주인가?
0: 아, 몰라. 그러면. 근데 아무튼 신동엽 씨, 재수 씨 나온 거 봤고.
1: 네네네. 사실 지금은 근데 그 진짜 원래 그 결혼에 대한 궁금증을 아는 형들보다는 그 형들한테 듣는 얘기는 하나 쓸모가 없고 그들의 와이 피님 되게

0: 그게 없어지면? 찐이야.
1: 그러니까. 그래서
0: 맞아.
1: 그분들의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게 맞고요. 지금도 그 취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목이 아는 형수가 뭐냐. 내가 네, 형수다.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제가 본명이 김형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다른 뭐 형님이 나오신다거나 뭐 다른 분들이 나왔을 때 그냥 아는 형수 내가 형수니까
0: 그치?
1: 그냥 토크쇼 형식. 그다음에 올해 지금 벌써 한 세 편 정도가 나갔는데 네.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알던 형수 이렇게
0: 야, 이게 베리에이션의 세계가 끝이 없구나.
1: 그럼요. 베리에이션이죠.
0: 근데 자꾸 그렇게 형수들 얘기 여자 쪽 입장 얘기만 들으면 네. 정작 형수 케이비 결혼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 일단 그래 뭐 이게 뭐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일단 형수님들 쫙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녀들의 남편들을 모시는 그런 것도 예, 어제 사실 그 KCM 씨가 어제 그 결혼식을 했거든요.
0: 거기 결혼해서 애가
1: 올해 그렇죠 아이도 있고 한데 식을 예전에 안 했었어가지고 어제 처음 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그 이지혜 누나. 를 만나고 그 남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
0: 아나운서 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분 이지애 아나운서신 것 같고 이지 그 샵.
0: 아 지혜씨? 네. 네. 그럼요.
1: 지혜 누나가 저 아는 형수 첫 번째 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남편분 인사를 주셔가지고 네. 또 어제 불현듯 남편분들 모셔서 그 얘기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꾸준히 또 하고 계시군요.
1: 그럼요.
0: 너튜브도.
1: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0: 그래서 시작을 아예 못하겠어요.
1: 그래서 뭐 계속 제 다리 찔러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쉽지 않아요.
0: 아, 그 쉬운 게 어딨어. 그래도 벌써 한 3년 가까이.
1: 거의 이제 예, 2년 네. 이렇게 됩니다.
0: 그죠.
1: 네.
0: 앞으로도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1: 네. 그렇죠.
0: 기원합니다. 네, 대박.
1: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0: 여행 좋아하는 형 나이 10년 차례.
1: 네, 형 나이 저희 팬클럽 이름입니다.
0: 예. 네. K-Will 팬이라면 꼭 가야 할 헝가리 부다페스트 어느 레스토랑 거기 가서 I'm from Korea 그러면은 이러지 말 제발 그거를 맞아요. 연주를 해준대요.
1: 네.
0: 아 진짜?
1: 제가 영상으로 본 거는 바이올린으로 앞에서 막 연주.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0: 아니 거기 가서 한번 또 난리를 치고 오신 거예요?
1: 아니요. 제가 간 게 아니라 그 영상이 그 해외에 놀러 갔다 오신 그 부다페스트로 갔다 오신 분들이
0: 별일이네.
1: 가면은 거기서 아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서 이러지 마 제발 연주를 해줬. 근데 그걸 제가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이거.
0: 이랬죠. 이게 어떤 월드게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1: 그렇죠. 예,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많이 되면서
0: 그렇죠.
1: 지금도 3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0: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요.
1: 네, 사실 그 형님과 작업했던 내 어이 없어.
0: 2탄.
1: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0: 네.
1: 오늘 제가 선곡하지 않은 이유는 알아서 틀어주시겠지라는 그 어떤 바람을 가지고 굳이 네. 제가 선곡하지 않은 거고요. 제가 없을 때 제 노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0: 아, 그렇죠.
1: 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0: 많이 나갑니다.
1: 네, 근데 그때도 네. 사실은 원작 그 첫 번째 뮤직비디오는 워낙 화제가 됐었고
0: 네.
1: 두 번째 뮤직비디오는 뭐 진짜 이때 매니아분들이 엄청 생긴 거예요. 이 작품을 가지고 해석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서
0: 내가 봐도 뭐 제가 참여했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 어쩜 이렇게 비디오를 디테일하게 뭔가 사람들이 찾아보게 수수께끼 같은 장면도 너무 들어있고 그거 되게 놀랐어요.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도한 바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이게 알아서 잘 굴러가는데 이렇게
0: 그
1: 되는
0: 시리즈가.
1: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0: 거의 그건 이러지 마 제발은 한 1억 뷰 됐죠.
1: 많이 분들 보셨죠.
0: 그러니까
1: 에.
0: 이게 정말 한 번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보다 보면은
1: 네.
0: 못 봤던 장면들이 또 나와요.
1: 그래서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엔터 회사 근처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그 회사의 아티스트 생일날 이렇게 광고 같은 게 걸린단 말이죠.
0: 그죠.
1: 내 어이없어 발매일 날 3탄을 기다립니다라는 광고가 달렸어요.
0: 부담스럽겠다.
1: 저희 회사 앞에 버스 정류장에
0: 부담스럽겠다.
1: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내 생일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또한 벌써 지금 시간이 너무 빨라서 거의 2년이
0: 넘었죠.
1: 지났으니까
0: 예. 기대해도 되죠.
1: 뭐 그럼요. 일단
0: 시간에 쫓길 일 없고
1: 네.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자, 아무튼 광고도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7770님, 아 오늘도 다이노스 경기가 있군요. 가을야구 똑 떨어진 다이노스 직관 가고 계신 중에 아~ 베어스의 가을야구 확정 축하드립니다.
2: 아, 오늘도 낮 경기구나.
1: 오늘 뭐
2: 시간 체크를 못했네요.
1: 대체 휴일이라 네. 많은 분들이 또 월요일 알차게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어제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오늘은 정말 아침에 나오면서 햇살이 되게 좋은데도 뭔가 가을 냄새 좀 난다.
1: 아, 오늘 제대로였던데.
2: 네, 사실 그래서 저 오늘 안 입던 가죽 잠바를 꺼내 입은 거거든요. 네. 선선해지면 이불이 했는데.
1: 아까 ASMR 말씀하셨는데 노래 한 곡 들면서 이제 그 바로 이제 벗어서. 네. 그나저나 오늘 또 3시에 낮 공연이 있는데 네. 그 티켓이 남아.
2: 있을 거예요.
1: 현매 네. 가능하겠죠.
2: 당연합니다.
1: 네, 오늘 또 몰랐던 분들은 우리 헬스키친 어디서예요? 어느 동네에서?
2: 역삼동에 네, GS아트센터에서 굉장히 쾌적하고 멋진 공간이죠.
1: 보니까 11월 8일까지
2: 네.
1: 그렇군요.
2: 벌써 한 두 달여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네, 꽤나 좀 긴 여정인데 이제 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1: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바쁜 와중에도 뭐 해외 경기 직관도 하시고 참 부지런히. 근데 무엇보다 아무튼 이렇게 뮤지컬 맡고 이러면은 컨디션 진짜 조심해야 되고.
2: 이게 사실 저는 예전에 활동을 많이 왕성하게 할 때는 컨디션 관리가 어디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2: 근데 이게 그 제 노래 스타일 아시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컨디션을 쭉 꾸준히 유지한다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왜 옛날에 형들 선배님들이 굳이 뭔가 제가 봤었을 때 좀 뭐랄까 왜 그렇게 좀 유난이다? 아니면 되게 그렇게 이랬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1: K-Will의 이 어떤 뭐랄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음 이런 데는 그게 참 난이도가 극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2: 테크를 잘못 탔어요.
1: 그지? 네. 너무 처음부터 극악의 난이도로 노래들을 네. 불러가지고 이거 가을 특히 이때 자기도 모르게 목이 많이 감긴다.
2: 그러니까 전 사실 감기를 진짜 몇 년 동안 안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해 한 해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진짜로.
1: 아니, 건강은 아무리 건강해도 자신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2: 네.
1: 아무튼 노래는 지금 안녕 가을.
2: 네, 제 노래 가운데 오늘 또 가을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자, 오늘 그러면 낮 공연도 잘 마치시고요.
2: 네.
1: 공연 끝날 때까지 물론 그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컨디션 잘 챙겨주시고 오늘 특별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저자 노은정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 날들이 있죠.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불안이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불안을 느끼고 있네. 뭉뚱그려진 감정을 분리수거하듯 하나씩 나누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알 수 없던 감정도 다룰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
2: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은 왜 다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질문에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내 마음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 거야. 좀 아이한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월요일의 휴식을 공짜로 얻은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속도로 흘러가고 있나요? 간절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빨리 내달려가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텀 늦춰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휴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느긋하게 시간이 흐르는 이곳,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참 신기하게도 어떤 날은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흘러가고 또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할 정도로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아까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내 마음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 거야. 어떻게 아이가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시간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과학적으로 가는데 우리의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저도 조금은 천천히 보내보려고 해요. 여유 있게. 저도 방송은 매일매일 365일 거의 있는데요. 휴일에는 평일보다는 조금 단축이 돼서 운영이 돼서 저한테도 여유가 조금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원에도 다녀오고 운동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카페도 좀 가고요. 뭔가를 지금도 계획이 좀 많긴 한데 무조건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혼자 느긋하게 하고 싶은 거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3일의 연휴 중 마지막 날인 오늘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실까요? 바쁘게 보내는 하루도 좋겠지만 오늘만큼은 또내 마음의 속도에 맞춰서 여유 갖고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페퍼토스의 공원 여행 띄워드렸는데 제가 소개가 좀 늦었네요. 공원 여행이라는 노래 함께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브런치 카페에서 좋은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월요일 브런치 카페 출발했습니다.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죠. 연휴 3일간의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네, 프렌즈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부에서는 좋은 노래로 한 30분 채워보고요. 2부에는 원주 A영화관의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한 스터디 카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원장님이 어떤 영화를 가지고 오시고 한 줄 영화 표현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메모장을 켜두시거나 노트와 펜 하나 챙기셔서 살짝 메모해두면서 영어 표현도 하나 가져가는 보는 그런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여유로운 오전 시간 마음 내키는 대로 느긋하게 보내보고 싶다고 저도 여러분께 아까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느긋한 여유로운 시간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빌리 조엘의 비엔나 함께 들으실게요.

네, 빌리 조엘의 비엔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요, 빌리 조엘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두곡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한 곡은 'Summer Highland Force'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빌리 조엘의 비엔나 함께 들으셨고요. 이어서는 제가 사실 아까 오늘만큼은 조금 느긋하게 여유롭게 보내보자 해놓고 뭐 공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스크롤링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한테 허락해주는 시간, 혹시 계획 짠걸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괜찮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너무 솔직한 노래를 한곡 골라봤어요. 브루노 마스의 노래인데요. 더 레이지 송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브루노 마스의 더 레이지 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레이지한 하루 보내셔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곧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식사 메뉴도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팝송을 연이어서 들어보니까 잠시 후 2부에도 우리가 배현민 원장님과 팝송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노래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띄워드립니다.

네,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저 스탠딩 에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스탠딩 에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곡중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오래된 노래 듣고 왔고요. 이제 한곡더 들어보고 잠시 후 2부에서 스터디 카페 함께 해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성시경 씨가 부른 버전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 이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1994년에 발매가 됐대요.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분들, 94년생 분들이 벌써 33살 정도가 되셨네요. 와,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김광석님은 그럼 이제 환갑이 지나신 건데 그 노래, 이 명곡을 성시경이 부른 버전으로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시경의 서른 즈음에 띄워드릴게요.

0: 성시경의 서른 즈음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성시경 보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배현민 원장님과 함께하는 스터디 카페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MBC
1: FM for you.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 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스터디 카페 출발할게요. 여러분 벌써 10월입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만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실까요? 근데 꼭 책상 앞에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영화 한 편, 그리고 그 장면을 더 깊게 만드는 OST까지. 오늘은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스터디 카페 출발해볼게요. 오늘은 원주 A영화관의 배현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0: 네, 원장님과 원장님이 항상 2부 시작할 때 Hello everyone, 이게 저는 집 가서도 생각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0: 너무 힘차게 인사해 주셔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맷 데이먼의 작품 한 곡 하나 선정해 주셨네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영화이죠?
1: 오늘은 맷 데이먼의 마지막 추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맷 데이먼의 인생작 하면 앞에 소개해 드렸던, 예, 뭐 제이슨 본 시리즈와 그다음에 오디세이 같은 영화들이 명작이죠.
0: 예. 네, 맞아요.
1: 근데 맷 데이먼을 있게 한 초창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0: 지금의 맷 데이먼을 만들어준?
1: 맞습니다. 네. 네, 바로 굿윌 헌팅이라고 합니다.
0: 굿윌 헌팅, 이게 저랑 나이가 똑같은 작품이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네, 이제 1998년 작품인데 너무 영화가 잘 돼서 2026년에 3월에 다시 재개봉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0: 그랬구나. 네.
1: 감독은 구스 반 산트라고 하는 되게 독립 영화를 많이 찍는 감독이라서 사회적인 이슈나 시사를 많이 조금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좀 이제 소외된, 그다음에 그런 어쨌든 계층들을 많이 보여주는 영화를 많이 찍었던 감독인데요.
0: 네.
1: 맷 데이먼이 이제 역할에서 이제 여기서 윌 헌팅이라는 인물을 역할을 하고,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선생님으로, 예, 쇼니라는 역할의 선생님으로, 심리학 선생님으로 나오고, 벤 애플릭이 이제 베스트 프렌드, 예, 이제 맷 데이먼의 절친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니 드라이버라고 해서 스카일라 역할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 역할도 나오고, 예, 네. 그다음에 스탈렌이라고 하는 램보 교수 역할도 나오면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아, 유명한 배우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0: 네. 이 영화가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네. 근데 이 오늘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봐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게, 지금 찾아보니까 와, 별이 무한히 허용되면 만 개라도 찍고 싶은 인생 영화, 내 인생 최고의 영화, 뭐 이런 후기도 있고요. 모든 후기들이 다 뭐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막 인생 영화다. 맷 데이먼의 풋풋했던 시절과 로빈 윌리엄스를 다시 추억할 수 있는 멋진 영화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10번

0: 넘게 보신 분도 계세요. 영화 스크린은 처음이었는데 또 다른 감동이었다고 재개봉했을 때 보신 분의 후기도 있네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길래 대체 이런 후기가 있는 걸까요?
1: 맷 데이먼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당시인데 어쨌든 본인이 너무 배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학업을 좀 중단하고 배우 역할을 이제 시작하던 그 때에 본인에게 또 좋은 기회가 와서 대학 때 이제 했었던 그런 이제 미완성된 그 네. 작품의 각본을 직접 이제 써서 벤 애플랑 같이 각본을 써서 직접 각본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0: 본인이 각본도 쓰고 출연도 네네네. 하고 네.
1: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남우주연상도 둘이 받으면서 이제 벤 애플랭이랑 맷 데이먼이 이제 헐리우드계에 영화계에 새로운 신예로 등극하게 되는 계기의 영화를 만든 게 바로 이 구딜 헌팅입니다.
0: 와, 대단한 분이네요. 맷 데이먼.
1: 예, 포브스가 선정한 수많은 매체에서도 이제 선정했던 아주 지친 마음을 힐링해주는 영화라고 선정될 정도로 구딜 헌팅이 좀 대단하긴 한데요. 뭐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스포일 네. 하자면 주인공 이제 윌 헌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MIT에서 청소부로 일을 해요. 예, 그리고 겉으로는 특별함은 없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재능이 있는 게 바로 수학적 능력이었어요.
0: 오, 네.
1: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램보 교수가 본인이 풀기 어려운 수학적인 어쨌든 과제를 학생들이 풀면은 그것에 대해서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사회적인 어쨌든 직업이나 이런 여건도 소개해주는 그런 약간 다리 역할을 하는 교수의 역할로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대학의 MIT에 있는 어떤 학생도 풀지 못하는 그 수학 문제를
0: 그래요. MIT가 네. 사실 이 공대로 제일 유명한 네, 맞습니다. 학교잖아요.
1: 네. 근데 이 청소부가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요. 생각의 발상이 좀 다른 거죠.
0: 네.
1: 네. 네. 그래서 윌의 이런 능력을 알게 된 이제 램보 교수는 이제 재능을 되게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에 대해 조금 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해 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이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윌 헌팅은 본인을 좀 보호하는 어쨌든 반응처럼 굉장히 좀 반항한다고 해야 되죠.
0: 네.
1: 좀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도 삐딱하게.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로 진심으로 마음을 주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요.
0: 오, 왜 상처가 있었던 걸까요?
1: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떠한 심리학자의 교수들도 뭐 치료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0: 네.
1: 이 그 램보 교수한테 이제 오랜 좀 절친이었던
0: 네.
1: 심리학자 교수 쇼온이라는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교수한테 인생의 어쨌든 스승이죠. 예, 그 쇼온을 만나면서 이 윌이 이제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근데 변하게 된 이유는 윌의 천재성을 보고 되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윌이 가진 상처, 아픔 이거를 공감해줘요. 그래서 윌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서로한테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되고 하면서 영화가 좀 전개가 되는데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저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에 위일 주변에는 되게 좋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되게 지금 커가면서 좋은 조력을 해주는 주변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0: 와, 윌 부럽네요. 저희가 줄거리를 많이 알려드렸는데 또 리뷰에 이런 후기가 있어요. 명작은 결말을 알고 봐도 재밌다. 저도 이게 줄거리를 좀 많이 들었지만 너무 영화가 보고 싶어지는데 여러분께서도 혹시 구딜 헌팅을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겠지만 한 번 더 보셔도 또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함께 보지 못한 분들은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볼 거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딜 헌팅 줄거리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첫 곡으로 들어볼 곡은 이제 구딜 헌팅의 OST의 맨 마지막 장면에
0: 네.
1: 미스 미저리라는 그 엘리엇 스미스의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가 좀 이렇게 주옥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의인화, 네. 비관적인 어쨌든 표현의 의인화라고 그러죠. 미스 미저리. 미저리는 이런 비참한 고통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0: 네.
1: 나의 미스 미저리요.
0: 그러면은 미저리를 비참함을 잃었다는 뜻인가요, 이 노래가?
1: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 부분들은 그 어쨌든 비참함을 나는 계속 그리워하는가. 당신의

0: 말하는 대로 나는 그냥 비참하게 평범하게 외롭게 사는 거야. 오늘은 뭐 첫 이제 가사에 뭐냐면 조니 워커 레드라는 이제 외국의 이제 위스키가 있거든요.
1: 네.
0: 그걸 마시면서 오늘은 괜찮다라고 나를 좀 이렇게 위안을 하는가, 괜찮은 척 하는가, 페이크를 하는가 이런 식의 있는 표현들이 첫 가사에 나오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끝에 가면서 이제 본인이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너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이런 이제 영화의 끝 장면에 굿 윌 헌팅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이제 스스로의 뭔가를 하고 싶은 선택을 하게 되는 첫 계기가 돼요.
1: 네,
0: 그 전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기로에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계기. 그래서 더 이상 비관적이지 않고 뭐 세상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는 아이의 모습처럼 멋진 영화인 것 같아요.
1: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미스 미저리라는 노래가 나온다고 해주셨는데 그 아까 앞서서 줄거리 소개해 주실 때 그 윌 헌팅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 좋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새롭게 개척하고 도전하는지 그 장면이 너무 궁금한데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럼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듣고 올게요.

네, 구디런팅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곡이래요.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약간 아련한 기분도 드는데 제가 그 장면을 잘 모르지만 네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영화 속에서 어떤 기분을 제가 느끼게 될지 궁금합니다.

0: 일단 지금 굿윌 헌팅은 많은 사람들이 별점도 많이 주는 이유가 정말 명대사가 많아.
1: 아 그래요?
0: 네. 이런 네. 가사를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
1: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0: 최고의 명대사 하나는 이제 스승이 윌 헌팅에게 하는 말이에요.
1: 네.
0: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이 한 대사로 계속 얘기한다. It's not your fault.
1: 예를 들어 내가 받은 상처로 내 마음이 아픈 게 너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네요.
0: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It's not your fault. 아 저도 안다고요. It's not your fault.
1: 알았어요. 알아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0: 울어요.
1: 또 명대사 있을까요?
0: 네. 그렇게 이제 쇼니 어쨌든 네. 위를 마음속에 풀어주는 진짜 치료를 해주는 계기의 대사라서 너무나 그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던 그 시절의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요 진짜 한마디 대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최고의 명대사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 네.
0: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앞에 뭐 여기서 나오기 전에 앞에 얘기는 20년 뒤에도 네가 내 집에서 영화를 보고 나랑 같이 술을 마시러 가고 나랑 같이 이 막노동에 일을 하러 오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 어쨌든 최고의 날에 언젠지 하나 너의 집에 골목에 들어서서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없을 때야. 네가 안녕이란 말도 안 하고 작별의 말도 없이 내가 떠났을 때라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할 거야.
1: 그럼 뭔가 원하는 걸 찾아서 떠나라는 그런 말인
0: 그렇죠?
1: 걸까요?
0: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가치를 네가 스스로 알아보고 떠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친구 척키의 그 말이
1: 네.
0: 너무나 좀 저기한 게 또 명대사가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 You are sitting on the winning is a lottery ticket. 로터리 티켓이 로또.
1: 네.
0: 네. You are too much is coward to cash in. 그것을 이제 교환할 용기가 없는 거죠.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로또를 네. 너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게 그것을 교환할 용기가 없다는 거. 교환할 수 없는 그런 겁쟁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세상을 등에지고
1: 네.
0: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움츠리고 나아가지 않고 좀 불편한 것보다 좀 더 편안함, 안주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넌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아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친구지만 나랑 함께 있을 그런 가치의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좀 떠나라는 진정한 친구죠.
1: 이 대사도 그 아까 두 번째 명대사를 해준 척키가 하는
0: 예,
1: 말일까요?
0: 네, 척키 슐리반이라고 하는 이런 네. 벤 애플릭이 해주는 가사인데 저는 이 그 친구로서 이제 해주는 이 두 대사가 친구가 얼마나 이제 맷 데이먼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특별한 자기들한테 친구들끼리에서는 좀 특별한 존재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최고의 명대사 세 곳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뽑기도 했지만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1: 네. 이런 친구나 아니면 지인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 같네요.
0: 혹시 이런 친구 있지 않으신가요?
1: 우리가 당장 함께하게 되지 못하더라도 저의 뭔가 행복을 위해서 응원해 줄 만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1: 원장님도 그래서, 있으실까요?
0: 아 그럼요. 친한 친구 중에서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1: 네.
0: 좀 좋을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또 슬플 때는 또 위로해주고 지금은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는 사람이 저희 와이프.
1: 그 말 하실 줄 알았습니다.
0: 네네네.
1: 네, 원장님과 우리 영화 이야기 나눠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명대사까지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원장님 말씀 빠져서 영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7: 아 그런가요?
6: 오늘의 한 줄 영어도 저희가 배워가야죠. 영어 표현 알려주시죠.
7: 오늘의 한 줄 영어는 break a leg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려라? 근데 사실은 네. 이 의미는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이에요.
6: 어떻게 네. 완전 반대 의미잖아요.
7: 네, 그 실제로 이제 연극계나 뭐 미술계나 어떤 공연을 앞두고 있었을 때
6: 네.
7: 이렇게 좀 약간 반대 성향으로 말을 하는 게 오히려 공연을 잘 되게 한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제 와전이 돼서
6: 네.
7: 지금은 이제 뭐 행운을 빌어 잘 되길 바랄게 이런 의미거든요.
6: 그럼 good luck 대신에
7: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break a leg on your interview. 자, you got this. 너 할 수 있어. 잘 해낼 거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6: 네.
7: 그 다음에 오늘 뭐 빅게임 있어. Tonight is big game. Break a leg. My team. 이렇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6: 와, 재밌는 표현이네요.
7: 네네네. 그래서 뭐 발표를 leg. 앞두거나 뭘 했었을 때 break a leg 이렇게 표현만 해도 되고요.
6: 네.
7: 그 다음에 break a leg on blah bla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다양한 표현에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 오, break a leg 이렇게 화이팅 이런 의미로
7: 네네.
6: 써도
7: 네네.
6: 되고
7: 네네.
6: break a leg on an interview 뭐 이런
7: 네.
6: 식으로 해도 되는
7: 네네.
6: 걸까요?
7: 네. 그리고 네. 유사 표현이 사실은 이제 fingers crossed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knock on wood라고 하면 자 계속 잘 되길 바랄게 이대로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행운을 빌어 기운 내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6: 네 오늘 break a leg 하나의 표현 배워가는 너무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표현 처음 아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break a leg 꼭 기억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7: 네 오늘은 여러분이에요. Cheap Sunglasses라는 존 K의 음악인데요. 영화 속에 스카일라의 이제 역할에 맷 데이먼이 하고 싶은 정말 그대로 나는 이런 입장이라서 이런 거야라는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의 가사를 담은 것 같은 음악이라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6: OST는 아니지만 뭔가 영화랑 찰떡인
7: 네, 맞습니다.
6: 곡을 골라와 주셨네요. 네,
7: 결정적인 네. 표현은 뭐야? Can't keep anything, can't keep you. 난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어. 너조차도.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라서 이런 거야라는 거를 내가 이제 밀어내고 좀 무언가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야라는 약간 변명이 있는
6: 그런 네. 노래군요.
7: 네.
6: 네. 네, 그럼 존 케이의 Cheap Sunglasses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정말 명작 하나 골라와 주셨는데
7: 네네네.
6: 다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어머니.
6: 네, 배현미 원장님과 스터디 카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
6: Bye. 네, 존 케이의 Cheap Sunglasses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is why I can't have nice things. 'Cause I break 'em, or I'll take 'em for granted. Yeah, the second.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이지만 일터나 가사 현장에서 어디서 날아오른지 모를 스트레스 주먹에 살짝 지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김태영 시인의 권투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얻어맞는 것보다 그래도 보이는 주먹이 더 견딜만하다. 정체를 모르는 허상이나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에 덜컥 겁먹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제일 억울하죠. 차라리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일거리, 고민거리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링 위에 씩씩하게 올라가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자, 이번 주도 들어와 정신으로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0: 인사드리는 계절 바뀌면 나오는 DJ 호디와 일주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깜짝 이 스튜디오에 놀러와서 지우군과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우군이 일본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갔고요. 예, 그 일주일 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예. 저는 지우군이 진행하기 전, 2년 전에 진행을 했었던 전 정호의 만곡 DJ 호디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 척 많이 해주시고 지금 오늘 대체공휴일 휴일이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내지는 점심시간대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말고도 또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그냥 혹시 강원도에 놀러 오셨다거나 그냥 라디오 이렇게 우연히 틀었는데 이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 지금 채널을 고정하고 계신 분들 아는 척 해주시면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뭐하고 또 주말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오늘 휴일 뭐하고 계시는지 메시지 남겨주시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1533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환영의 메시지, 뭐 아는 척 메시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워킷
14: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1: 3855번님 와우 호디 반가워요. 1419번님 명절 삼촌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명절 삼촌, 아 요것도 괜찮네요. 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살짝 인사드리는, 가끔가다 인사드리는 그런, 하지만 완전 남은 아닌 그런 느낌. 9430번님 호디 급 환연이라고 또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4629번님도 참여해주셨고, 5741번님 아유 반갑구만, 반가워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또 해주셨는데, 예, 어디 안 갔어요. 여기 저 춘천 MBC 근처, 여기 지금 춘천 MBC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공사장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깨끼발로, 혹시 뭐 지우는 출장 언제 가나 하면서 계속 깨끼발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9106번님 오대산으로 산채 정식 먹으러 가는 중인데요. 반가운 호지 목소리에 기분이 업! 식욕이 팡팡! 하면서 신청하신 노래 G-Dragon 파워 파워 파워.

What are you doing now?10월 5일 월요일. 뭐 저처럼 이제 일하러 출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휴일이니까 대체 공휴일이니까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But I need to go. Want to be the best for you, but 2793번님 휴일의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부터 사과 부사 종류인 미얀마 입다고 있습니다. 10월이 제일 좋아요. 이유는 축제도 많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한글날 제 생일이에요. 오 그러세요? 아 성함이 한글이신가 보다. 생일이시네. 10월 9일이 생일이죠. 한글씨 한글씨 생일 축하드리고 5270번님 이번 주 호디가 방송한다고 해서 시간 맞춰 라디오 켰어요. 근데 감기 걸리신 듯 아플 땐 쉬어야 하지만 그러실 수 없으니 호디 반기는 청취자들의 에너지 듬뿍 받으세요 라고 떼주셨는데 아니요 감기 안 걸렸는데 목소리가 조금 거친가요? 아 모처럼 말해 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떨려서 그래요. 참 방송은 참 이게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 다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다 한 번씩은 앉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다가 하면은 떨려요. 긴장돼. 네. 근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다 보니까 목이 좀 칼칼하긴 칼칼해요 사실. 네, 칼칼하긴 칼칼한데 아무튼 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 듬뿍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라는 표현보다는 재밌게 즐거운 시간 유쾌한 시간 두 시간 같이 한번 놀아봐요. 7812번님 뭐야 뭐긴 뭐야 호디지. 2212번님 갑자기 호디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가워. 저는 지금 제천 여행 중.

지천 너무 좋죠. 물론 우리 강원도가 제일 좋지만 제천 뭐 거의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제천 거기 그 팔경 무슨 팔경이죠? 아 거기 유람선 타고 가면 너무 좋은데 뭐 온천도 좋은데 있고 1419번님 앞으로 명절 삼촌 명삼호디로 명삼호디 2547번님 신랑 차 망가져서 픽업하러 갑니다 라고 또 에이 또 왜 망가졌나 6301번님도 아는 척 해주셨어요 믿음직스러운 호디 반가워 라고 뜨셨고 2839번님 아침에 의암호 둘레길 걷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춘천에 이사 온 지 2년 날씨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좋고 춘천의 매력에 풍덩

축제 계절인 것만큼 저희는 한복집이라 오늘도 출근해서 달리는 중입니다. 4629 이제 꽃축제 간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꽃이랑 가을이랑 잘 어울릴 노래 선곡 부탁이라고 또 해주셨어요. 꽃이랑 가을이랑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부에서 한번 준비해 보겠고요. 2127번님 한 3주 전인가 어디에서 본 듯한데 혹시 맞나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 아 그래요? 거기 간 적 있긴 있는데 아는 척하지 그랬었 아닌가? 예. 아무튼 예 거기 갔었어요. 2980번님 어머 호디 반가워요. 저는 깻잎 따서 장아찌 담가서 팔려고 지금 깨끗이 씻는 중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될 것 같아요.

0: 소연의 퇴사할게요. 아니 육회상께 통쾌한 시간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신청곡은 퇴사할게요.
1: 아쉬울 것도 없거든요.
0: 어디 뭐 가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신청해 주신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만 오신 게 아니고 이번 주 내내 계신다고요? 어우, 좋아 좋아 라고 떼주셨는데,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우군이 일주일 재팬 일본으로 출장 갔어요. 오늘은 날 잡지는 말아요. 점심으로 쭈꾸미 볶음 먹고 왔습니다. 쭈꾸미 힘 받아서 오후에도 열일.

3582번님, 지금 애 둘 데리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애들이 인싸가족 유튜버 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아우 너무 좋아요 라고 떼주셨는데, 그쵸? 뭐 춘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지금 축제의 계절입니다. 10월은 또 강원도 축제의 계절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애니토이 페스티벌 지금 춘천에서 펼쳐지고 있고, 어제 저 잠깐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와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오, 사람 엄청 많던데요. 가가지고 이제 행사 진행하는데 뭐 주차할 데도 없고, 예, 사람도 엄청 많고, 어제도 날씨도 되게 뜨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 신나는 우리 꼬마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늘도 그렇고 또 주위를 둘러보시면 또 다음 주말, 다다음 주말, 다다다음 주 주말, 예, 뭐 춘천, 원주, 강릉, 뭐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축제가 계속해서 펼쳐지니까요. 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놀러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두 군데에서 예, 저 마주치면 싫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안쪽 꼭 해주세요. 정이 DJ 호디다 이러면서 그래야지 관계자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리센입니다. 데자부. 저희는 잠시 후 재밌는 퀴즈 가지고 2부로 찾아옵니다.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령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7: 야, 시원하다.
6: 백년가게 맛집
8: 횡성 새말 토종순대.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오의 희망곡 스튜디오에서 한 남자가 엉엉 울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송미 기자.
11: 네, 저는 현재 정오의 희망곡이 송출되고 있는 춘천 문화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 결과 김지후 DJ가 청취자들의 문자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지후 DJ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1533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의뉴스 이송미입니다.

에이, 저 구석에서 지금 지우 울고 있네. 울지마. 괜찮아, 괜찮아.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괜찮아. 네. 뚝뚝. 눈물 뚝. 자, 음악도 듣고.

듣고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는 시간 뮤직 퀴즈. 뮤직 퀴즈도 나가고 요 시간대 런치 퀴즈도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왔을 땐 또 이 뮤직 퀴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뮤직 퀴즈 오늘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노래 네 곡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네 곡. 이 네 곡에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한 글자 맞추기. 요 단어일 수도 있고 한 글자일 수도 있고 오늘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통으로 들어간 거 찾으시면 돼요. 정답 보내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준비해서 띄워드릴게요. 샵 1533 1533번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정답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네 곡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하나의 단어를 맞춰라. 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유피의 이 노래 너무 좋아했는데 예. 유피의 이 노래 노래 제목에 요 단어가 있고요. 요 글자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노래 나갑니다.

1647번님 정답 너. 너 아니에요. 너 여기 안 들어가 있어 노래 제목. 아 여기 나갔는데 지금 나갔는데.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하나의 단어를 맞추기. 연자 연자 김연자 누님의 노래 흐르고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노래. 이 노래 제목에도 역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 나갑니다.

EDM의 노래고요. 자, 노래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하나의 단어 맞추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533번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50원 빠지고요. 길게 쓰시면 50원이 더 빠지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노래.

5284 오랜만에 보내봅니다. 아, 그동안 참여 안 하셨어요? 아, 왜요? 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지우 울어요. 네. 3135번님 문자 안 와서 울고 계신 분 울지 마시고 철원 고석정 꽃밭으로 오세요. 아,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인제도 가야 되고

벚꽃축제. 고석정 꽃밭도 요즘 뭐 난리 나죠. 네, 너무 좋죠. 7688 영동 가을 하늘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여기 춘천은 조금 흐려요 지금. 근데 뭐 어디 놀러 가기엔 딱 좋은 그런 선선한 느낌 그런

Just a 10 minutes. 이효리의 10 minutes. 아, 발음이 네. 너무 저질이네요. 10 minutes. 그리고 세 번째 노래는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두 번째 노래는 김연자 누님의 10분 내로. 첫 번째 노래는 UP의 원래는 1024인데 사실 이 원래 제목은 10월 24일. 예. 그래서 10월 24일에 10. 김연자의 10분 내로의 10. 2PM의 10점 만점에 10. 이효리의 10미니츠의 10. 10월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 그래서 정답은 바로 10, 10이었습니다. 2844번님, 점심 먹고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떼주셨고, 810번님, 지금 토이 페스티벌 안 그래도 가고 있는데 10분 내로 가야 한 그 쇼를 볼 수 있대요. 그래도 호디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잠깐 정차했습니다. 아기 4명 데리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찰 왜 해요 그러면. 10분 내로 가야 된다며. 응원해 주세요. 혼자 가고 있어요. 남편은 일하고 있어요. 라고 또. 아, 야, 아이넷 대단합니다. 예, 애국자시네요. 다복하시고. 7746 5487 오늘 다 처음 참여해 주셨고, 9856 5173 4001번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9691번님 에, 그리고 5284, 2980, 2543, 4542, 그리고 뭐 등등등 많은 분들이 10, 10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 중에서 두 분께, 와우,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분, 문제 하나 쏘, 울고 계신 분 울지 마세요. 3135번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고요. 단골 손님 중에 한 분 좀 챙겨드릴까요? 예, 자주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선물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분. 8510번님 아기 4명 데리고 출동하고 있어요. 8510 그리고 3135 이렇게 두 분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지금 남겨주세요. 이제 꽃축제 가면서 왠지 꽃, 가을, 하늘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노래 뭐 없을까요? 라고 하셨던 7812번님의 듣고 싶은 노래, 왠지 어울릴 것 같은 노래 제가 골라봤어요. 브렉 셸튼, 와일드 플라워.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1: 카레, 오뚜기.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0: 닭갈비 배달 세트, 무 첨가물, 무 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 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지우군이 출장 가면서 선배님 선물 많이 뿌리세요 라고 메시지 남겨줬어요. 오늘도 선물 많이 뿌려드렸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물 데이터 DJ 마구 뿌려도 저는 다음 주에 또 없지 않습니까? 예, 책임은 또 지우가 지는 거니까 많이 뿌리고 갈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농담인가 아시죠?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 뭐 적당선을 지켜야죠. 자, 3부, 4부 공휴일에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쭉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어디에 계셨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노래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데타 DJ 일주일 동안 3부, 4부는 음악을 주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가을 명곡 백선선선선선 각종 차트를 다 모아서 가을 노래 100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골라놓고 보니까 노래들 다 좋은데 약간 발라드가 좀 강세네요. 예, 발라드가 강세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있는 가을 3부, 4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 같이 노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주로 아마 3부, 4부에 나갈 거예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백선 첫 번째 노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는 빠질 수가 없죠. 자, 이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3부, 4부로 찾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강수였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너무 예쁘다. 4집 예, 수록되어 있는 노래고요. 자, 오늘부터 음악 전문 DJ 호디와 함께하는 가을 명곡 100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곡을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런히 한번 가을 노래 들어보면서 요 시간대 좀 졸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가을 노래 하면 또 발라드들이 또 많이 수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서가 되는 것이 바로 그 가을 아니겠습니까? 이 가을에 어울리는 명곡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9월 10월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죠.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던 2000년대 발표됐던 노래였고요. 자, 과연 어떤 노래들이 여러분을 가을로 초대할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아니,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요즘 웃을 거리가 없으시다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 김지후의 정우의 희망곡

나지. 가을 하면 생각나는 명곡 백선. 원래 그 베스트 앨범, 뭐 베스트 음악 소개해드릴 때 DJ들의 톤이 굉장히 높죠. 뭐 가을, 그러니까 가을 말고 다른 계절에는 베스트 5, 뭐 베스트 10 이러는데 가을은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을 명곡 백선 선. 이 노래 꼭 생각나고 이 노래 꼭 들어야 됩니다. 왜냐? 가을이니까. 음악 듣기 참 좋은 계절 가을이니까. 특히 무심코 틀었던 그 라디오에서 그때 그 시절 가을 명곡이 나온다면 아, 추억이 또 생각이 나면서 콧잔등이 또 살짝 시큰해지면서 추억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까요. 자, 저와 함께 이 가을에 진짜 인기 있었던 노래들 1998년도부터 한번 뒤져봤습니다. 1998년도부터 2026년 올 가을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들 중에 100곡을 한번 모아봤어요. 자, 이 노래로 한번 또 출발해봅니다. 박원의 노래예요. 박원. 박원 하면 One More Chance의 보컬로 또 정지찬 씨랑 같이 또 활동을 했었던, 노래 참 잘하는 가수죠. 박원의 All of My Life. 아, 이 노래 슬픈데. 2017년도 10월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화려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런 노래죠. All of My Life. 그리고 그때 당시 2017년 10월에 또 이 노래가 인기 있었어요. 우원재 시차. 약간 힙스럽고 펑키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듣기에 참 좋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2017년도 10월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 박원의 All of My Life, 우원재 시차 이어집니다.

진심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대기실로 아침 온 시댐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꼬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가을명곡 백선, 박원의 All of My Life, 우원재 시차까지 들으셨어요. 자, 이어지는 가을명곡 백선 네 번째 노래로 자우림입니다. 자우림의

25, 21. 2013년도에 발매됐던 그런 노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가사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25, 21. 그리고 뭔가 좀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노래 가사가 더욱더 우리 가슴을 울리죠. 25, 21. 아, 죄송해요. 예, 가을 노래 소개할 때는 웬만하면은 이런 저질 애드립, 썩은 애드립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2019년 가을로 가봅니다. 2019년을 지나면서 가을 감성을 대표했던 노래죠. 바로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혹시 주저하는 연인들 있습니까? 이 가을에 아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봤어요. 자, 자우림의 25, 21. 2019년도의 가을,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바람.

0: 그 예전에 그 나는 구름 너는 별빛 뭐 이런 노래 있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 그 노래도 참 명곡이었는데 아 죄송해요. 이게 소위 예 그냥 그 소위 연식이 조금 되면 아 뭔가 생각나다가도 안 나고 생각나다가도 안 나고 예 마이크가 딱 켜졌을 때 딱 생각나가지고 말은 시작했는데 아 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아, 아 난 바람 그 아 모르겠다. 자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가을 느낌 2019년 가을 느낌 한번 느껴보셨고요. 자 잠시 후에 또 가을 명곡 백선 잔잔하게 한번 또 때로는 좀 격정적인 그런 가을 외로운 가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MBC FM for you.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행성새말
7: 토종순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 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아, 가을은 또 이런 중저음의 목소리가 참 잘 어울려요. 그렇죠? 중저음의 목소리 하면 또 이 아저씨 빼놓을 수 없죠. 프랭크 시나트라. 뭐 많은 분들에게 마이 웨이로 지금까지도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즈싱어로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저씨예요. 프랭크 시나트라.

그 코트킷을 이렇게 탁 세우고 예. 특유의 그 약간 약간 삐딱한 재수로 마이크 살짝 마이크 줄이 있어야 돼. 이 아저씨는 마이크 줄을 이렇게 한 손에 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게 싹 부르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자 가을 명곡 백선 2017년 가을 젊은 세대의 감성을 표현했던 바로 그 노래가 있습니다. 혁오의 텀보이. 조금 쓸쓸하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이 있었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혁오의 텀보이. 그리고 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넬 기억을 걷는 시간 2008년 정규 6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고요. 그리고 추억 기억 하면은 또 가을이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2008년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가을의 플레이리스트에 올랐던 그 명곡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까지 두 밴드의 그 음악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혁오 톰보이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17년 가을을 품었던 혁오의 텀보이. 어떻게 보면 밴드죠, 둘 다. 예, 내일도 밴드고 혁오도 밴드고. 그 두 밴드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히트곡들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노래들 조금 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 1998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98년도 가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 두 곡. 첫 번째 노래는 98년도 가을 넘버원 발라드, 넘버원 발라드 조성모입니다. To Heaven. 예. 9월에 이제 앨범이 발매된 뒤에 10월과 11월로 넘어가면서부터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그리고 가수가 그때 당시니까 10월, 11월 쯤에 그 처음에 나오자마자는 조성모 씨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 누구야? 이 목소리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그래서 뿅 하고 나타났는데, 오우!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멋진, 매력적인 그런 가수였죠. 조성모. 그래가지고 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 그런 가수였습니다. 이 1998년도 가을이었고요. 그리고 1998년도 또 한 곡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10월에 이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레전드의 서막을 알렸던 바로 그 노래, 그 앨범, 핑클입니다. 핑클의 날 두고 떠나갈게. 아, 죄송해요. 예. 아, 저절로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가을은 또 노래 듣기 또 따라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따라해버렸습니다. 예. 핑클의 블루레인. 이 노래도 1998년도 10월에 발매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제가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핑클이 이제 완전체로 다시 또 활동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기대됩니다. 예, 핑클 98년도 저도 이때 대학생 때였는데 정말 좋아했거든요. 핑클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자원봉사 활동 뭐 이렇게 나가서 핑클 그 무대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학생 보디가드 역할을 해가지고 제 앞으로 핑클이 이렇게 싹 지나갔거든요. 제가 이제 인간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딱 치고 그랬던 그 알바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 당시에 내 앞을 지나갔던 핑클, 효리 언니의 그 어떤 향기, 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 자, 두 곡 만나봅니다. 조성모의 To Heaven, 핑클의 Blue Rain.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노래와 함께 하기 너무 좋은 계절 이 가을 팔딱팔딱 뛰는 방송 좋아하는 호디도 모처럼 만에 대타 DJ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또 너무 또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걸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앞으로 3부 4부는 이런 식으로 음악 같이 들으면서 얘기 나누는 그리고 또 음악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오늘 마지막 노래입니다. 가을 노래 명곡 백선 검정치마입니다. 여기 대타 DJ가 됐건 그 전에 진행을 했을 때건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그렇게 지을게요. 유쾌한 2시간 정호의 희망곡.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대한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뭐하고 계십니까? 마침 날씨까지 좋아서 어디 좋은 곳으로 나들이 다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고속도로 여기저기 꽤나 붐빈다는 뉴스 들으면서 아 다들 가을을 놓치지 않고 만끽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휴일이 많은 거였구나 싶기도 하고요. 날씨 좋을 때 구경도 다니고 여유 좀 즐기라는 큰 뜻 이제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좋은 구경은 뭐다? 안영미 구경이다. 오늘도 예쁘게 단장하고 나왔다는 거. 아, 근데 요런 날 또 공교롭게도 보라가 아니다. 나 참. 10월 5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저스틴 비버, 니키 미나즈의 Beauty and a Beat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예쁘다, 곱다, 아름답다, 청초하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0911번님. 아, 단풍놀이보다 좋은 영미놀이. 아, 그래. 어여들 보러 오셔. 아, 보러 올 수가 없구나. 지금 보라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 김강수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빛나부장님, 보라 좀 많이 해주세요. 빛나부장님, 힘 좀 써봐요. 지금 시위하실 판이야, 지금. MBC 오셔가지고. 아,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빨간 날이라서 직원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보라가 없는, 오늘 뭐죠? 아, 노보라인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이제 강력히 원한다 하면은 떴다방 한번 해볼랍니다. 윤선현님께서 안 그래도, 그래서 예쁘다고 주장하는 영미 누나는 오늘 인별 라이브로 공개하는 겁니까? 자신 있다니까요. 에? 자신 있어요. 근데 봐봐, 지금 몇 명이야? 지금 저기 인별 라이브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 그렇게 크게 없어. 아, 이러면 제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러면은 저기 전파 낭비라고 필름 낭비야. 인별을 틀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참고로 너튜브나 인별그램 찾아오시면 그간에 제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한 100만 이래버리면 제가 뭐 매일 열어드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조회수도 딱히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말이야. 너무 난 매니아층인 것 같아. 저도 매니아층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매니아다. 아, 5973번님 시작부터 무리수 시전하시네요. 나 진짜 무리수 하면 안용미 아니겠습니까. 민트라떼님 인스타 켜놨어요. 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김지영님께서 제가 영미님에게 무슨 헛소리를 한 건지 커피가 왔네요. 커피까지 받아놓고 조롱하기

0: 미안한데 아 오늘만 해도 돼? 남들 쉴 때 일하니까 심술나서 안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한번 쌍방이 조롱 한번 가볼까요 김지영님? 저도 지금 남들 쉴 때 지금 라이브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여기 오기 직전까지 지금 애보다 왔거든요. 어때 같이 한번 펀치펀치 날려볼까요? 아 0201번님 영면이 연휴 마지막을 장식할 영덕 나들이 떠나요. 여기 경북 상주인데 읽어주시나요? 그러면 감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어떤 글이라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덕 나들이면 어떻게 영덕 개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너무 먹고 싶다. 영덕 개. 진짜.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저는 이상한 게 두댕이들이 이렇게 먹을 거 얘기하면 그렇게 먹고 싶어진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집에만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막 저 어디 가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거기도 너무 가고 싶어지고 아 우리 두댕이들이 저한테 그런 존재십니다. 자 연휴지만 아 연휴가 좀 짧죠? 짧긴 하지만 문 활짝 열고 아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 아무도 없으면 정말 속상한 거 알죠? 예? 여기 그러면 전기세 낭비라고 여기 불도 켜놨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여기 또 인력 낭비 제작진들 다 나와 있어. 뭐 돌아가면서 교대로 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싹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들 이제 문자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벽 대고 혼자 얘기하고 그러면은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외로워. 내가 미안해. 핫한 존재가 아니라서 미안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 뭐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쏠게요. 그럼 저희는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4: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에스쿱스 그리고 민규의 503 Pretty Woman. 네, 지금 나가고 있고요. 0601번님 맨날 생얼에 모자 쓰시던데 진짜 자신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어차피 운전해서 못 보긴 하는데 라이브 한 표 보태볼게요. 뭐야? 어떻게 알았지? 지금 생얼에 모자 쓴 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어디 진짜 몰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생팬이십니까? 와, 그렇다면 당신은 행운아 맞췄어요.

네, 에스쿱스 그리고 세븐틴의 민규가 함께 부른 프리티 워먼 543 프리티 워먼 듣고 왔고요. 고은옥님, 아 영미 씨 일할 때시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저 열심히 떠들고 있을 테니까 대신에 우리 두댕이들 쉴 때 쉬더라도 손꾸락은 쉬면 안 됩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803번님 죄송해요 누님. 보라가 그닥 그렇게 막 궁금하진 않아요. 나 진짜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고.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아 참. 또 그 바쁘신 와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반대표를 문자 이렇게 손수 써가지고 보내주신 거 아 그 성의도 감사합니다. 3642번님 영덕 저희 시댁인데 반갑네요. 영덕계는 12월부터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금억이에요. 아 그렇군요. 영덕계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아 제가 또 노량진만 가다 보니까 영덕계는 365일 다 있는 줄 알았죠. 장연옥님 가을이라 시 한 수 올립니다. 제목 영미 얼굴 자신 없었던 적 있었던가? 맞아요. 저는 늘 리즈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이 더 핫한 리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아 3478번님 네 영미씨 나 혼자 산다에 나오신 김민 배우님 아세요? 동두천 출신의 82년생 의정부 공고 건축가 나오셨다는데 혹시 영미씨 전남친? 박수 치고 가 우리 두댕이도 박수 쳐봐 일단 와 드디어 안영미 퀸카서를 입증해줄 증인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 그동안 제가 퀸카였다 얘기할 때마다 무슨 안영미 약 먹을 시간이네 지금 허언증이네 허언증 말기네 막 별별 말들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심지어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 학교 이름까지도 바뀌고 건축가까지도 없어져가지고 정말 제가 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요. 보세요. 자 의정부공고 건축가 출신에 심지어 저보다 한 학년 위에 선배입니다. 김민 씨가 나왔다 이거예요. 예? 자 김민 배우님 정말 유일한 안영미 퀸카서를 입증해 주실 분입니다. 아 저희 두 대에 나오셔서 안영미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핫했는지 그것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선배님. 제발 입증만 좀 해주세요 선배님. 저희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선배님.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에 이어서 동방신기의 풍산 듣고 왔습니다. 이은영님, 평일엔 유치원 가느라 주말에만 두 대 열심히 두 대를 듣는 7살 아이가 있어요. 지금 신나서 두 대를 듣고 있답니다. 이준이가 좋아하는 동방신기 풍선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전혜련님께서 우와 풍선 아이 어린이집 율동곡이었어요. 어머나 애플트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하반 친구들 다들 잘 지내시죠? 라고 하셨어요. 와 그래 아이들이 율동하기에 딱 좋은 곡인 것 같아. 저희 때는 그거였는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거 노래였는데 아 어린이집 다녔니? 아니 유치원 다녔었죠. 유치원 어렸을 때 아 나는 다녔어요. 뭐 저를 어느 시대 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정수진님, 김민 선배님 아 너무 무서운 후배님을 만난 듯. 아 근데 비주얼로 봤을 때는 김민 선배님이 월등하신데요. 이렇게 강한 외모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몰랐을 리가 없는데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효정님, 나온 사람 봤는데 입을 못 다물었어요. 신비한 분들 많이 배출한 학교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정부가 좀 그래요. 의정부. 의정부가 약간 독특한 캐릭터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삶이 좀 무료하다 싶으신 분들은 지하철 1호선을 한번 타보시라고. 정말 정말 각계각층의 정말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수진님, 근데 그분이 인증을 해주신대요. 아니, 보니까 바쁘시더라고. 바쁘셔. 저도 나온 사람 봤거든요. 하루가 바쁘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본인이 끌리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서 혹여나 우리 김민 씨, 김민 선배님의 그 주변 지인분들이 지금 이 두 대를 듣고 계신다면 한번 넌지시 얘기나 좀 해주세요. 혹시 안영미라고 너네 학교 후배였다는데 혹시 아냐? 두 대 한번 나가봐. 요 한번 넌지시 옆구리 한번 찔러줘요. 내가 저기 바게트 하나 쏠게. 김민 씨가 바게트를 아주 야무지게 그냥 씹어드시더라고. 아 4517번님 고구마 캐는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문자 보내요. 영미 누나 생방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 아까 그 고구마 사진 보내주셨는데 고구마가요 여러분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팔뚝만한 고구마를 지금 캐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와 진짜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보다.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아 그리고 가로 열고 데이브레이크 좋다 듣고 싶다고 또 해주셨네요. 오늘 날씨에 딱이다. 네 오늘 생방에서 좋다는 분들 사연 꽤 많이 보이네요. 나오길 잘했다 잘했어 데이브레이크에 좋다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익스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전소미의 클로저 듣고 올게요.

0: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전소미의 클로저 듣고 왔고요. 박준성님, 아 영미님 스스로 의정부 퀸카였다고 해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10년 넘는 동안 가타부타 인터넷 글조차 없는 것도 코미디네요. 그러게 전혀 정말 아무 말도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정말 그 흔한 쇼츠마저 안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 최정현님, 미니 들어오자마자 공지가 무리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안영미 퀸카 소리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저기 뭐냐, 뭐지? 무슨 산, 만년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설이 있어요. 예. 항상 제가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2472번님. 아빠, 전북 김제에서 의정부까지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아. 아, 그리고 저희 아빠 의공고 출신이고요. 저도 의공고 출신인데, 저는 대학교까지 영미 선배님과 같아요. 우와! 심지어 자취방까지 대원예술촌 301호 더존마트.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제가 여기 더존에서 살았었어요. 자취했었어요. 어마나! 아 심지어 의공고 출신이고 대학교까지 저랑 같은 학교고 거기에다가 자취촌까지 같으면 저를 계속 쫓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까지 의공고면 대를 이어서 저를 쫓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어? 아 이거 한번 사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저희 심심한데 오늘 쉬는 날이고 심심한데 우리 두댕이 한번 전화 연결해서 한번 2472번님이랑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드디어 오늘 한번 결판을 한번 내봅시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금 저기 김제에서 의정부까지 가시는 중이세요?
1: 네, 지금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은 김제에서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제에서 일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1: 저희 아버지가 이삿짐 일을 하시는데 아, 저도 네네네.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0: 아 그러셨구나.
1: 네.
0: 어마나 세상에. 그러면 그 허드렛 일을 하시고 지금 차 타고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어? 내가 그동안 흠모하던 영미 누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문자를.
1: 언젠가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0: 아 정말요?
1: 이렇게 딱. 네, 와. 얘기가 나와서 문자 보내봤습니다.
0: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짧게.
1: 네, 짧게.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28살 강민입니다.
0: 28살이요?
1: 네.
0: 그러면 저보다 한참 후배실 것 같은데.
1: 네.
0: 그렇죠. 저를 따라다녔다고 하기에는. 아, 그렇다면 혹시 그 공고 네.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아버지는 아실 것 같아. 혹시 안영미에 대한 전설을 들으셨는지
1: 아빠 안영미에 대한 전설을 들었냐고 물어보는데
0: 예, 의정부 건축과
1: 건축과학
0: 네
1: 토목과 류 선생님한테 조금 들은 것 같아요.
0: 우와 보세요. 이 정도예요. 건축과 킹카인데 토목과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대잖아. 그 정도로 유명했다니까요. 잠깐만 근데 아버님 계시긴 하신 거죠?
1: 네, 옆에서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0: 아, 예. 지금 아버님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러면은 아, 네. 저희 두댕이들이 워낙에 의심병 환자들이 많아서 또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또 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아니, 그러면은 의정부 네. 공고 어떤 과를 나오셨어요? 우리 두댕이 분께서는 2472번님은?
1: 아버지는 토목과 나오셨고 네네네. 저는 전기과 나왔고
0: 아, 네.
1: 아, 저희 사촌동생 두 명은 네. 둘 다 이제 여자 동생들인데 네. 건축과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미 알았겠네. 소문 이미 들었겠네.
1: 뭐 익히 들었다고들 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뭐 안영미 아,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예.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대로.
1: 아, 뭐 익히 들었고요. 그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더존 삼촌께서 네. 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니까 디테일하게 어땠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1: 네. 잘 안 들려가지고요.
0: 예?
1: 잘 안 들려서.
0: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지금.
1: 어? 아, 이게 다 안 들리네.
0: 저기요. 저기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나만 허언증 환자 된다니까요. 아, 괜히 또 웃기려고 또 괜히 그러지 말고 아, 네, 솔직하게 네. 그냥 얘기해 주세요.
1: 네,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는 네. 본고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께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0: 네.
1: 어, 뭐 좀 익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0: 한 대만 맞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내가 뭐가 아, 되냐고. 아, 나 정말 힘들게 전화 연결까지 했는데 진짜 이럴 거예요. 아, 지금 박효정님께서 후배님 지금 몸 사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트라떼님 그래요. 지어내지 마세요. 하고 이상호님 아버지가 얼마 받고 매수당하신 건가요? 아 5822번님 아 나쁜 얘기인가 보네. 애써 외면하는 거 보니까 영미 눈치 없이 자꾸 캐묻네. 아 나쁜 얘기 돌 게 뭐가 있어. 김수빈님께서 들은 것 같다는 들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들은 것 같다는 건 뭐예요? 라고 지금 아 나 정말 아, 나 진짜 쌍망했어. 쌍망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화 연결됐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1: 아, 아버지가 한 30년 동안 이삿짐 하고 계시는데요.
0: 네네.
1: 엄청 책임감 있으시고 존경한다고 전해주세요. 바로 옆에 있지만.
0: 어머나, 세상에. 아버지 사랑한다고도 해야지.
1: 아빠 사랑해.
0: 어머 그래.
1: 외국어 화이팅.
0: 화이팅. 외국어 화이팅. 그래가지고 아버님 안영미가 어땠느냐고. 아, 참 됐어. 자 그럼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저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예, 운전 안전운전하시고 노래 띄워드릴게요. 데이식스 노래 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셨고요. 안정화님께서 아 이제 유일한 희망은 김민뿐인 건가? 진짜 정말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하다 정말. 정수진님, 아 우리가 단군 신화를 직접 겪진 않았어도 믿는 것처럼 안영미 퀸카솔도 이쯤 되면 믿어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요. 뭐 단군 신화가 뭐 증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호랑이랑 곰이 뭐 증언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듯이 그냥 근갑다 합시다 우리. 에? 근갑다. 아 0735번님 의정부에서 태어나 초중고 나오고 지금도 의정부 사는데 영민님 의정부 출신인 것도 라디오에서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의정부 홍보대사인데 심지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 박준성님 아니 부자가 부끄러우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부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큰 소리 외치시는 거 보니까 영미님에 대한 퀸카 이야기만 확실치가 않아서 소극적으로 말한 거였군요. 영미 누나 힘내요. 옜다 그래 퀸카 아닙니다 영미.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김아름님. 아, 씁쓸한 마무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의문만 가득 채우고 지금 끝이 났습니다. 아, 뭐, 그 매력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보여드려야겠네. 예, 떴다방 라이브 한번. 이것도 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떴다방 굳이 해야 될까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그루비룸 피처링 허윤진의 Yes or No 인별그램 라이브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네, 그루비룸 피처링 허윤진의 Yes or No에 이어서 한 곡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이영지 피처링 박재범의 낮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호성님께서 인별 들어갔는데요. 그 볼따구에 감자게장 묻히신 거 맞죠? 네, 감자게다가 갈렸습니다. 갈렸어요. 볼이 갈렸어, 세상에. 아, 그래도 그 필터 중간중간에 했더니 또 두댕이들도 만족스러워 하시네요. 네, 서로가 만족.

0: 만족하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 전호진님, 인별그램 라이브 보고 온 고3 두댕입니다. 연휴라서 마음 놓고 공부 중이에요. 오늘도 잘 듣고 갈게요 라고 하셨는데, 인별그램 라이브 본 후기는 안 올라오고 지금 본인 공부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만 하시네요. 아, 최정현님, 아, 혼돈의 일라방이었다 라고 하셨고요. 1170번님, 와, 풀로 보고 왔어요. 영민님 필터 공격 너무 좋았어요. 와, 근데 필터가 다양한 게, 재밌는 것도 많고 다양한 게 진짜 많네요. 박준성님, 라방 틀어준 퀸칸데 35에서 37명만 보러 들어오시는 게 짠하네요. 아, 설마 지금 두 대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35에서 37명뿐인 건 아니죠? 아, 근데 차라리 그거면은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아.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인별그램 그 정도밖에 안 온 거면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셨음에도 정말 안 궁금해가지고 인별그램을 안 온 거면 이게 나는 더 서글플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어, 진짜 괜찮았는데. 아,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제대로 꾸미고 와가지고 그때 떴다방 한번 또 한번 쏴드려볼게요. 자, 씁쓸하고, 오늘 여러모로 씁쓸하네. 전화 연결부터 해가지고 계속 씁쓸하고만. 예,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식 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아니,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떴다방 라이브의 자잘한 후폭풍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영경님, 아니 라이브 했어요? 왜요? 나 못 봤는데? 그냥 했어요. 예, 심심하고 소일거리 없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오늘 그냥 녹음으로 때릴 걸 그랬다. 나 괜히 생방 와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상처만 받고 가네. 아, 여기에 지금 무려 직원분들까지 지금 6명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아까 그 35에서 37명 그 중에 6명이 우리 제작진들이었어요. 나 지금 너무 슬픈데 오늘 그냥 술방하면 안 돼요? 진짜 술방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요 형우님께서 미안해요. 지금 듣기는 하는데 진짜 안 궁금해서 안 들어갔어요. 왜?
6: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7: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과정이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중화역 가까이
8: 새집이 라온.
7: 기다려온 서울 새집
8: 드디어 라온.
7: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8: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7: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9: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9: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자, 오늘 대체 휴일이죠. 대체로 이제 쉬는 분이 많은 날 애써 와가지고 이제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두댕이들 실시간으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인별 라방까지 했는데 35명에서 37분 근데 그 안에도 제작진이 6명 누가 지금 듣고 있는 건가요? 두대를 기침 소리 좀 내주세요. 예. 지금 최정현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6분 중에 한 분은 뱀양님이시겠네요. 박성원님께서 아웃사이더 외톨이 한번 들으시죠. 예. 그냥 우리 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웃사이더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누구 없나? 한번 나갑시다. 예.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은 누가 듣고 있는지 유난히 궁금한 날입니다. 신은주님, 인별그램 팔로우 했어요. 저도 1.9만 명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참 그래. 내가 이것도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1.9만 명이 지금 몇 년째 계속 1.9만 명이야. 아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 우리 두댕이들. 재밌다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시긴 하는데 아 왜 팔로우를 안 해? 왜 우리가 험한 거 올릴까 봐? 다 방송용으로 올리지. 다 괜찮은 걸로 올리지. 왜 그래요? 2만 명 될 때까지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1.9만 명이 뭐야. 아이, 이건 그렇다고 쳐. 제 인별그램은 어떤 줄 알아요? 제가 사진만 올리면 팔로워 수가 줄어들어.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나 진짜. 왜들 그러냐고. 우리 좀 따뜻해집시다. 에? 우리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줍시다. 아 지금 팔로워 숫자가 29명 늘었다고 방금 알람이 떴대요. 이것도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 29명이 옛다 하고 팔로우 하셨는데 내가 볼 때 요분들 또 갑자기 또 나가실 것 같아 느낌에. 오늘은 30이 고비인가 보다. 뭐 어찌 30 즈음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어? 오늘 30의 저주다. 30의 저주. 7377번님. 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이번 연휴 내내 오늘까지 집 대청소에 셀프 도배에 가구 정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결려서 폰들 힘도 없다며 파스 붙이고 문자 남겨요. 노래는 노동요로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들 힘드신지 몰랐네. 아 진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사지가 멀쩡한데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 예, 반성하세요. 자 야쿠르트라도 한 병 잡수시라고 어떻게 모바일 쿠폰이라도 뭐라도 보내드릴까요? 예, 큰 병으로 보내드릴게요. 야쿠르트 제가 아까 인별그램에 모자 쓰고 인별그램 했더니 야쿠르트 아줌마냐고 그랬는데 때마침 있었대요 야쿠르트가. 0514번님 안효미 예쁘다 아름답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길. 아니 누가 보면 아 무슨 뭐 촛불 시위 하십니까 지금. 예쁘다 안효미 아름답다 니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난 예스 외치겠다.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오니까요. 안영미에게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15번님 숨소리 내드렸습니다. 늦은 점심 먹으려고 돼지불고기 볶다가 문자 보내요. 감사합니다. 1688번님 고무장갑 빼고 문자 보내요. 라이브 못 봐서 죄송. 고추장아찌 담는 중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추장아찌는 그럼 이거는 범접할 수가 없지. 장아찌 담가야죠. 다들 요리하시는 시간대구나. 지금 이 시간대가 뭔가를 하시는 시간대구나. 아 그럼 뭐 그러실 수 있죠. 0345번님 안영미 이모 안녕하세요. 초딩 5학년이에요. 라디오 자주 듣고 있었는데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봐요. 대체 공휴일인데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오늘 6시에 학원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고생이다. 왜냐면 쉬는 날인데 또 6시에 학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고마워요 친구. 이렇게 고사리 손까지 보태주니까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역시 세상은 따뜻해. 대한민국은 아직 따뜻해. 네 급하게 정갈 주신 두댕이들 역시 야쿠르트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저 울지 않을게요. 우리 두댕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힘이 납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올게요. 고마워 두댕이.

구름 듣고 왔습니다. 내가 이런 깔깔이를 얼마나 치고 싶었겠어요. 우리 두댕이들 웃기려고 내가 태어난 사람인데. 진짜 6398번님 하늘의 구름이 너무 멋져요. 다들 하늘 한번 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예뻐. 전 요즘에 진짜 하늘 보는 맛으로 살아요. 너무 예뻐요. 아침에 해가 떠도 예쁘고 해가 질 때도 예쁘고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구름도 너무 예쁘고. 자, 듣는 사이에 따뜻한 손길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문자 보내기 운동본부예요 지금. 아, 이렇게 따뜻하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따뜻해요. 0779번님 운동 중이었어요. 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영미 아름답다, 멋지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인증샷까지 보내셨어요. 진짜로 지금 20km 지금 달려고 계셨던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2848번님, 아, 힘들어요. 문자할 시간 없다고. 감사해요. 아, 지금, 아, 김밥 마시다가. 근데 김밥 너무 맛있어 보인다. 사진 보내주신 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생업을 접고 지금 급하게 문자를 주고 계셔요. 0770번님 영미님 덕분에 운전할 때 즐거웠어요. 내리자마자 문자 보내요. 예뻐! 기세 기세! 응원합니다! 근데 다들 문자 주시는 건 좋은데 다들 지금 너무 안현미 예쁘다 운동본부처럼 지금 뭔가 이러면 안 예쁜데 노력해 주시는 거 같잖아. 그만 강조하자고 우리. 응, 괜찮아. 예쁘다고 이제 안 해줘도 돼요. 6898번님 주차하자마자 전조등도 안 끄고 문자 보냅니다. 출근한 남편이 심부름 시켜서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백수가 심부름을 해야죠.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심부름이었을까요? 6933번님 지금 폴더폰인데 이거 고장나면 스마트폰 바꿔서 팔로우 할게요. 그래, 다들 사정이 있었구나. 나 이걸 몰랐죠. 세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는 아유 우리 두댕이들은 왜 이렇게 문자도 안 주시고 다들 라디오를 안 들으시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각자 할 일들이 있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0770번님은 아까 얘기했고 자 지금은 6541번님 인별 라이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 미니로 듣다가 청소하다가 보는 법 검색하고 난리 중인데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는 걸로 집계해주세요 하면서 인증샷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초록창에다가 인스타 라이브 보는 법을 정말로 그냥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고 계셨어. 이렇게 노력해주고 계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황하영님 허리디스크 방사통으로 다리가 너무 저려서 병원 가려고 나섰다가 휴일인 거 알고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두 대를 들어요. 너무 재밌어서 통증도 조금은 사그라드네요. 감사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몸도 이렇게 안 좋으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지금 라디오를 들어주시고 단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묵묵히 응원해 주실 뿐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두댕이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힘이 나요. 예, 여러분들 일하는 중이신 것도 알고 바쁘셔서 그런 것도 아니까 더 이상은 울지 않겠습니다. 징징대지 않을게요.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자, 여러분 자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귀만 여셔. 괜찮아 이제 됐어. 문자 안 보내도 돼. 이제.

지금 이 와중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연들이 또 왔어요. 사진들과 함께 1123번님 아, 장갑 벗기 귀찮아서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 안영미 최고 이쁘다 하면서 어구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어 지금 공사장 같기도 하고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면장갑 벗으시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7780번님 저도 선반 정리 중이어서 아유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선반 정리하신 거 인증샷을 또 보내주셨어요. 6262번님 속눈썹 연장 일하고 있어요. 손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는데 언니가 섭섭할까봐 문자해요 하면서 지금 이 고객님 어떻게 할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속눈썹 연장 이렇게 하는구나. 어머나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가슴 아 제 가슴은 아니고요. 자 오늘의 깔깔이 여러분 손 놓지 마시고 야쿠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들은 제가 인별에 모아서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싸이의 예술이야 흐르고 있고요. 3522번님, 언니 인생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는 외톨이에서 아름다운 세상까지 선곡 흐름 뭐예요? 저희 방송이 이런 흐름입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기승전결 괜찮지 않아요? 혼자 왔다 혼자 가지만 하지만 혼자만 살아갈 순 없다. 우리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 봅시다. 이게 바로 예술이다 이거.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오셨고요. 자,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죠? 주인장이 복귀한 뒤로 문자가 쇄도한다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리도 많으실까 궁금하네요.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

비트로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은지 두댕이들이 알려주세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다죠. 우리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무기징역이에요. 오늘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나 울어버릴 거야. 아, 아닙니다. 아직 남았죠. 여러분들 사랑의 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화 About Time에서 한 곡 가져왔어요.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이탈리아어로 세상. 이런 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작곡가, 본명은 에니코 스브레치아. 파란 하늘과 잘 어우러지는 지미 폰타나의 열창이었습니다. 일몬도 세상. 내용은 당신이 떠났지만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웃으며 살아간다. 였습니다. 우리 투덩이들은 돌아갔지만 저 DJ 안영민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이수진님, 음악이 교양이 넘치네요 라고 하셨고요. 최윤희님께서, 아 오늘 안영미 킹카 얘기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순삭인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곽현정님, 유튜브도 안 되고 인별도 안 되고 지금 이분은 계속 지금 검색 중이신가 봅니다. 저희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 봐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마저 하시죠. 안현시님, 이 노래 들으면서 초원에서 말 타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 저도 말 타고 싶네요. 말하면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문세 씨의 Free My Mind, 자유로운 나의 마음 듣고 올게요. 자유롭게 한번 뭐든 한번 타볼까요? 뜨그덕.

0: 네, 두시아델트 안영미입니다. 이문세의 Free My Mind, 그리고 그 노래에 이어서 의정부 선배죠. 윤미래의 Angel, featuring 타이거 JK. 죄송합니다. 저렇네요. 타이거 JK씨였습니다. 지금도 의정부 여기저기에 두 분의 사인이 붙어있다거나 목격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의정부 제1시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저를 피해 다니시는 건 아닌지 내심 좀 걱정이 되네요. 김주혜님, 볕 잘 드는 마당에서 라디오 듣고 있으니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권정희님께서 딸내미 기차역에 데려다 주는데 라디오에서 울오빠 노래가 나와서 차에서 못 내리고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이문세님 팬분들이 꽤 많으시죠. 이문세님한테 잡히고 말았네요. 자,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문세씨 마상, 이문세 오빠 마상 입으시면 안 돼요. 잠깐의 깔깔이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볼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263번님. 안영미 씨 목소리 왜 그래요? 아, 잠깐 배미양 씨가 왔다 가셨습니다. 4285번님. 낮잠 자다 일어나서 조금 전에 라디오 듣는데요. 오늘 스페셜 DJ인가요? 누구세요? 안영미 씨 무슨 일 있나요?
4: 아무 일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저에게는 셋째도 없고요. 이제 출산 휴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잠깐 식자층, 뭔가 지식 있는 목소리, 배미양 씨 목소리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0: 아, 8956번님, 저는 쭉 반일 중입니다.

아, 영미님 덕에 혼자서도 해냅니다. 어머, 혼자서 오늘 종일 밭일하고 오셨던 거예요?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도 문자 보내주셔서. 0302번님, 영미님, 저는 각방 침구 빨고 바꾸느라 문자 못 보냈어요. 잠시 멈추고 보내보아요. 각방 쓰시나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각방 쓰면 더 짜릿하지 않을까 싶은데. 0962번님, 안영미 씨 오늘 처음 듣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청취자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습니다. 오늘 좀 안쓰러운 날이었죠. 오늘 좀 희한하게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오프닝부터 계속 징징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한 방송이었잖아요. 서로서로 우리 안아주자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저 대체 휴일인데 또 오늘 같은 날 일하신 우리 두댕이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2674번님 2시간 동안 두 대를 듣느라 휴게소 계속 지나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참았나 봐요. 배가 아파요. 4시야 얼른 되라. 아, 자 우리 장 속 오래된 친구들 시원하게 그냥 빠이빠이 하시라고 오래된 친구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댕이들도 저와 함께 오래된 친구가 되자고요. 자,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0: 다양한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 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현,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4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급하게 메모를 하려고 볼펜을 쥐고 종이에 첫 줄을 딱 긋는데 잉크는 나오지 않고 긁히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심은 밖으로 나와 있는데 하얗게 자국만 남죠. 종이 구석에 동그라미를 수차례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잉크가 흘러나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을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잠시 결을 달리하며 열을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 연휴 마지막 날 뚝뚝 끊기던 하루의 궤도를 오후에 발견해서 시원하게 그 안에 볼까요?

0: 오세배견 성슬입니다. 10월 5일 대체공휴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슬이고요. 오늘 첫 곡은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김없이 평일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오늘 찾아뵙고요. 그 연휴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잔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한 주의 시작이다 하며 또 이제 어떻게든 막 텐션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한 주가 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뭐랄까 생각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쭉 하던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볼펜을 쓰거나 이렇게 필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게 볼펜을 딱 짚고 글씨를 쓰려고 할때 펜이 안 나와요. 아,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선물 받은 볼펜을 한번 이렇게 자랑 삼아 했다가 펜이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 이제 막그 다른 종이에 낙서하듯이 동그라미를 수차례 그려야만 이제 또 잉크가 제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내일 아마 그러실 거고요. 내일 복귀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또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도, 한 주를 출발하시는 분들도 잘 풀리지 않는 순간을 또 겪으실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억지로 막 밀어붙이고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이제 숨을 고르고 한 템포 쉬었다가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하며 한 주를 또 시작하면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오셔서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저희 스튜디오 모습을 또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안내를 드리면 1, 2부 순서는 우리 사연과 신청곡 평소처럼 함께 하고요. 그리고 3, 4부 순서 오늘 임주연 선생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원래. 근데 선생님께서 생일맞이 가족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꼭 가셔야 된다. 괜찮을까요? 막 미안해하셔가지고 여행은 꼭 가야죠. 가족여행은 가야 된다, 생일맞이.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한주 쉬시고 오늘 대신에 나만 아는 명곡 우리 춘쌤께서 또 출동을 해주셨습니다. 3, 4부에 우리 춘쌤 오실 텐데 여러분 뜨겁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오늘 주제 3부에 공개하죠. 3부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 2부엔 여러분 어디서 오늘 방송 듣고 계시는지,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진도 좋고요. 사연 같이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창과 유튜브창 열어두고 여러분의 신청곡과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목소리 어떻게 매력 있지 이렇게? 도경수였습니다. 기타리스트 전해드렸어요. 오늘 어디에서 저희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지 사진 받고 싶다 했더니 와 희동이님은 아 원주 와이대학교 캠퍼스

테니스 운동장에서 연휴를 마무리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꼬맹이 사진. 어우, 뭐 이렇게 집중한 거지? 아, 눈망울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친구. 날씨 좋죠, 희동이님. 강릉도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청명한 가을 하늘. 희동이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또 가족 나들이 중에도 여기는 굳이 전화기를 켜지 않으면 이 학교 운동장에서는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누가 강제로 켜지 않는 이상. 이게 너무 바람직한 애티튜드다. 희동이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연휴 마지막 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정집사님, 리디 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고 이제 집으로 갈 건데요. MBC 라디오가 나오네요. 미니일까? 앱일까? 두근거리며 들었는데 아, 이상수님이 나옵니다. 아, 제가 오발 들으세요 라고 했어 했는데 소심해서 미안해요 리님. 아, 이건 좀 미안하실 만합니다. 정집사님. 네, 다음부터 조금 적극성을 띄고 저희 방송을 좀 홍보해 주세요. 아, 4시엔 사실 이렇게 참 로컬이 재밌던데요 라고만 이렇게 슬쩍 흘리셔도 궁금해하실 뭔데요 뭔데요 뭐 들으시는데 이렇게 보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집사님 요거 약간 옐로카드 한번 갈게요. 옐로카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자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정집사님. 그리고 오늘 잠자리님 오늘 맞아요. 오늘 일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었거든요. 열일하고 있어요. 잊지 말자 이 시간. 벌써요? 집에 가실 마음이 지금 벌써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일지를 쓰시는구나. 와, 어떤 일 하세요? 궁금하다. 업무 마무리하고 일지 쓰면서 질청하고 있어요. 이제 약간 퇴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루비아님은 오늘 일찍 출근하셔서 아마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스케줄이 사무실에서. 이 프린터기를 보니 갑자기 확 오네요. 이 약간의 삭막한 사무실의 분위기가 확 옵니다. 파이팅 사루비아님. 그리고 오늘 밤새한용님은 아까 시댁에 여행을 가셨다. 시댁에 여행 갔다는 표현 잘 안 쓰지 않아요? 대단한 분입니다. 주말 동안 일정을 남겨주셨는데 토요일에는 현충원에 계신 시아버님 오랜만에 뵙고요. 서울 나들이 갔다가 일요일은 인천 앞바다에서 조개를 캐고 오늘은 용인 들러 테마파크 왔습니다. 지유가 집 아니면 시댁에서밖에 못 자요. 3박 외박 일정인데 화장품을 놓고 와서 시어머니 선크림만 쓱 바르고 나오셨다. 이거 이제 또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만 가능하다. 자신감도 살짝 있고. 사진을 또 이렇게 어머 지훈의 완전체 사진은 얼굴이 약간 정면샷으로 준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밤새한 형님 이제 약간 뭐 남편분 등만 나온다거나 지유가 살짝 비켜서 있다거나 요 정도는 있었는데 세 분의 완전체 이 정면샷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 행복해. 근데 약간 남편분 손에 있는 반지가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단란한 가족의 모습 고맙습니다. 밤새한 형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파워 업 하셨으니 끝까지 같이 또 채워주세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아메리카입니다. 벤츄라 하이웨이. 여러분 오늘 생방송이에요. 오고 계시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아메리카 벤츄라 하이웨이 전해드렸습니다. 와, 노마드님은 되게 진짜 다양한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마라톤도 하세요? 주말에 마라톤 대회 나가셨대요.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육상선수 출신들인가 너무 잘 달려요. 저는 10km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는데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습니다. 그 받으신 번호가 그럼 참가자 수대로 쭉 누적이 되는 거겠죠, 아마? 아니면 그냥 3,000번으로 시작하는 건가? 와, 대단하시다. 아, 좀 거리가 느껴지네. 아, 참, 노마드님, 근데 이런 환경 아니었어요? 집착. 분명 이런 건데. 근데, 아, 신청곡 올려두겠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다. 진스맘이 오셨어요.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아, 여기부터 끝났다.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난 연휴 마지막 날의 오후. 아름답습니다, 진스맘님. 화장실 청소하며 오발 크게 틀어놨어요. 이래 능률이 3배 올라갑니다. 역시 오발은 사랑입니다. 아, 저도 주말에 화장실 청소가 목표였는데 못했어요. 합리화했죠, 뭐. 아이, 뭐, 요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며 쉬었습니다. 리베로님 오셨어요. 깊어가는 가을이 느껴지는 연휴입니다. 연휴에도 열일해주는 리디, 작가님, 춘쌤, 감사드려요. 저도 오발의 기운을 받아 열일해보겠습니다. 아, 벌써요? 한글날 연휴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한주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리베로님도 오늘 못 쉬시죠? 자영업을 하시니까 아마 대목이지, 뭐, 우리는. 그치? 그죠? 네. 오늘도 아마 못 쉬실 것 같고, 이번 주 주말에도 쭉 아마 계속 달리실 것 같은데, 우리 에너지 잘 분배해서, 예, 네, 지치지 않게 달려봅시다. 리베로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양보 마시고, 양도도 마시고, 받아주세요. 네. 리베로님 주소 성함 주시고요. 어머나, 대전 오바리님 너무 바람직하다. 집에서 착하게 오바리 티좀 냈다. 아, 유튜브. 아, 뒤에 이제 제가 있고, 아, 이렇게 또 가까이에서 또 셀피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티셔츠는 다른 거네요? 아, 여기서 약간 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어쨌든. 아, 오늘 제가 오늘 입고 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대전 오바리님. 아, 그리고 국종쌤께서는, 야, 뭐, 아침 일찍 이제 뭐 아마 운행을 시작하셨겠죠? 운행하시다가 쉬시다가 갑자기 좀 피곤하면 차 정차해놓고, 예. 햇살을 받으면 낮잠도 주무실 수 있고, 그죠? 말씀 주신 대로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뭐랄까 좀 혜택이랄까요? 근데 그 셀피 주신 거는 다른 거 맞죠? 저 날짜가 써 있나? 항상 비슷한.

각도 항상 비슷한 표정인 것 같아요. 걱정세. 어쨌든 감사합니다. 햇살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겨울사랑님은 경포 바다인가요? 오늘 아침 경포 하늘이에요. 예쁜 하늘 보고 출근했다가 오발과 함께 이제 퇴근하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구름이 그냥 빼곡하게 있습니다. 와. 아니, 여러분의 식욕은 요즘 어떠세요? 전 요즘 식욕이 엄청 폭발했어요. 그냥 계속 먹네. 아니, 계속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먹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그래, 이제 좀 돌아왔다. 한창 이제 왕년에 내 식욕? 그 양을 찾았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게 진짜 가을이구나. 갑자기 또 가을 하늘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식욕은 괜찮으신가요? 리디님, 우리도 같이 마라톤 도전해봐요. 5km 콜? 지금 이래저래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데 5km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신기록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봐요. 프린스입니다. 키스.

0: Kiss.
1: 프린스 키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문자창 열려있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오셔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생방 중에는 항상 스트리밍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우회발견 성스림

0: 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순서 계속 이어갈게요. MBC
1: FM for you.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서지원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놀라셨죠? 국종쌤께서 서지원의 리메이크 버전과 원곡을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선택은 국종쌤 강수지 버전이었어요. 원곡 I Miss You 였습니다. 아, 예, 강수지 씨. 아까 우리 마라톤 얘기 잠깐 했는데 5km 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신다는 분이 5km 정도는 어디 좀 협상 가능선. 예. 아, 네, 10km는. 그리고 그 킬로그램 아니고 여러분 킬로미터입니다. 예. 그 채팅창에서 킬로그램이냐 킬로미터냐 약간 좀 논란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할게요. 킬로미터. 3991번님. 이거 서지원 버전은 뭔가 좀 먹먹하고 슬픈 노래인데 느낌이 좀 약간 이제 서지원 씨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우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아, 기억수식가님 오셨습니다. 이번 주라는 표현이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쭉 그렇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주말 휴일 근무가 바뀌어서 토요일부터 계속 근무하신다고 일하면서 조용히 유튜브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기억수직관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강릉을 못 오셨겠네요. 철수랑 순이랑님 혼자 계셨겠네. 원주 가셨나? 아 밤새한님 그럼요. 저 되게 잘 씻어요. 이 정도로만. 스리슬정님 오셨습니다. 리디 저 지난주에 퇴사했어요. 8년 4개월 일한 곳을 떠나 이제 백수가 됐습니다. 쉬면서 건강 좀 챙기고요. 오발 매일 와서 인사하고 할게요. 제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아, 뭔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염두에 두시고 잠시 쉬시는 거죠. 스리설정이 문자에서 약간의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건강도 챙기고 그렇죠. 8년 4개월. 와, 8년 4개월. 참 우리는 항상 이제 뭐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날 것을 또 기약하고 그렇습니다. 스리설정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8년 동안.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신 기간 동안 우회발견에서 많이 충전하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리설정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아, 반갑다. 낙화님, 제 식욕 안 괜찮아요. 폭발 중입니다. 반갑다. 아유, 저만 그런 줄 알고. 요즘 말도 못해요, 진짜. 친정을 잠깐 들르셨군요. 부모님이 사이좋게 마트에 판매할 파를 다듬고 계셔서 조금 도와드리고 속초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 엄마가 농사지으신 대파가 얼마나 늘씬하고 이쁘던지. 어머나. 맵시 좋게 가지런히 누워있네요 우리 친구들. 네, 싱싱합니다 우리 낙화님. 이제 속초로 향하시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호젓한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내일 이제 또 복귀하실 텐데 연휴 마무리 잘 하자고요 우리. 그리고 동갑님 오셨습니다. 저희는 양양 수산항에서 배낚시하고 이제 귀가 중이시라네요. 가자미 20마리 넘게 잡아서 회 떠먹고 가는데요. 아, 안 잡힐까봐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잡아서 다행입니다. 너무나 배멀미 안 했나요 아이들? 와, 저는 그 배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어쨌든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약간 이제 그런 멀미나 이런 거에는 조금 강인한 편이어서 네. 그간의 어떤 고통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배낚시 뭐 괜찮겠지 해서 이제 주변에 어떤 조언들을 싹 무시하고 갔는데 아 힘들더라고요. 위아래로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재미난 추억을 또 만들고 오셨군요. 그리고 우리 꽃담님은 바쁘셨네. 주말에 큰아이 이사하려고 방 보러 다니고 후다닥 계약하고 계약서 쓰고 나니까 이제는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짐 정리하느라 이틀 내내 바빴어요. 또 남편 집에 와서 하루 휴가 낸 남편과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오랜만에 힐링되는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빨래 널면서 출장 도우미 선생님 모드로 듣고 계시다고. 참 아름다운 우리 꽃담님. 그 뭔가 참 그냥 생활이 참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이 있어서 항상 사연 주실 때마다 좋습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을 금방 구하셨나 봐요. 바로 계약하시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기다려요.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 스리슬쩍님처럼 뭔가 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연 남겨주십시오. 윤건, 가을에 만나.

만수님 이 노래 좋아하세요? 사라 브라이트만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카보로 페어. 요일 오빠가 따로 있어요? 밤새한 형님은? 오빠 부자구나. 짱짱님 오셨습니다. 배고파요. 출근할 때 카페 사장님께서 구운 달걀을 하나 주셨는데 어느 정도 단골이기에 구운 달걀을 주고받는 사이시지? 근데 어쨌든 그것도 못 먹고 지금 일을 하신다고. 아, 이제 안 잤는데요. 배는 고픈데 손도 까딱하기 싫습니다. 라고 써놓고 지금 아 한 잔 타왔습니다. 뭔가 머리가 따로 놀아요. 엄청 걸

0: 그런 줄 알았는데 5,000보밖에 안 찍혔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짱짱님. 저는 2,000보도 안 된 날 있어요. 어. 하루 종일 진짜 막 바쁘게 종종 다녔는데 왜 2,000보도 안 됐지? 예, 요런 분들 약간 그 뭐랄까 목표가 딱 있으면 그걸 빨리 해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분들이 이제 끼니 거르는 타입이죠. 끼니를 놓치는 타입. 근데 진짜 알람 맞춰놓고 밥 먹어야 돼요. 짱짱님. 큰일 납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나도 손해지만 주변의 민폐예요. 주변의 민폐. 챙겨야 됩니다. 건강. 홍삼 챙겨 드시고 그 꿀, 토종꿀 챙겨 드시고 특히 예. 짱짱님. 커피로 때우면 안 된다. 우와 반갑습니다. 꼬기로 저장해 드리면 될까요? 주문진 사는 53짤? 53짤 아침 닉네임 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루에 와 5km에서 6km 정도 바다 러닝 하신대요. 이게 이제 바닷가 사는 사람들의 로망이 있지. 그 아 바다 러닝 대단하신데 아침에 하시나요? 너무 좋을 것 같다. 오대산 소금강 구룡폭포 혼등 혼자 아 등산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2시간에 11,000보. 하루 종일 2,000보도 안 되는 우리 말고야 짱짱이 이렇게 등산을 딱 갔다 오면 11,000보 된답니다. 단풍은 아직이지만 가을을 만끽하기 딱 좋아요 하시며 꼬기님 찾아주셨는데 세상에나 와 그냥 청량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또 혼자 귀한 시간 내서 또 다녀오셨는데 사진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꼬기님. 리디 오늘 출근길에 차에서 무슨 노래 들었어요? 요즘 가을에 뭐 많이 들어요? 땅콩님 오셨습니다. 저 오늘 AC/DC의 Back in Black 들으면서 왔는데 빰! 이렇게 소리 크게 하고 뭐 계절도 타지만 예 약간 출근길엔 좀 강렬한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려둘까? 내가 최근에 또 AC/DC 노래 들어서 예, 넣어뒀습니다. 그렇다는 거. 예. 오, 광고 듣고 와서 예 오늘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마을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운 루,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노래 영향인가 진짜. 네, 식욕과 어떤 노래 분위기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유다빈 밴드 축배입니다. 2부 끝곡 아침님 신청곡 전해드리고 오늘 3부 4부 순서는 우리 춘쌤 방금 춘쌤 찾아주십니다. 나만 아는 명곡 준비해둘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0: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감은 어느 정도 불어서 조금 쌀쌀한 편입니다 하시며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아, 뭔가 이제 또 요 시간쯤 되면 이제 해가 좀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가을 기운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한낮에는 아직 조금 덥죠. 오늘 가을 분위기 가득 머금고 오늘은 특별히 춘쌤이 찾아주셨습니다. 임주연 선생님께서 오늘 예, 원래 월요일 코너지기 임주연 선생님께서 또 이제 가족여행을 가셨어요. 생일 맞이. 그래서 우리의 또 영원한 춘쌤께 수민 시간이 혹시 되시나요? 오늘 또 찾아주셨습니다. 나만 아는 명곡 우리 김성춘님과 함께하는 시간 3부 4부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여러분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유튜브 창도 놀러 오십시오. 오셔서 오해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잡나.

0: 아, 저는 되게 이렇게 좀 경쾌한 곡을 항상 우리 춘생 오시는 날 선곡하고 이렇게 삐지로 깔고 싶은데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1: 아, 제가 맨하탄 트랜스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아카펠라 좋아하는데 차라리 맨하탄 트랜스퍼의 스마일 어게인을 아, 나쁘진 않아요. 뉴욕의 송구 같은 느낌 들어요, 제가.
0: 아, 뭔가 이제 또 우리 춘생을 생각하면 이렇게 경쾌하고 아, 발랄하고
1: 고맙습니다. 네,
0: 항상 이제 뭐 샹송 이런 느낌도 좋아하시긴 하지만 네네. 이제 본 코너에서 그런 노래 많이 들을 거니까.
1: 아, 그럼요.

0: 시작부터 네네네. 시작만큼은 이렇게 좀 경쾌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자, 나만 아는 명곡
1: 김성춘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선배님.
1: 네. 네. 약간 경박한 느낌 있잖아요.
0: 경박과 경쾌는 진짜 한 끗 차이에요. 경쾌하다.
1: 그럼 저의 경쾌함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기준이 좀 다른가 우리?
1: 네,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 기준의 경쾌함을 한번 또 찾아서 보내주세요.
1: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0: 다음 주?
1: 다다음 주인가요?
0: 원래 항상 삐지 준비해 주시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삐지 내가 챙긴다.
1: 진짜 이번 확실하게 챙겨야겠네요. 맨하탄 트랜스포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0: 잘 어리잖아요 이렇게. 최대이라.
1: 딱 스타일이 80년대잖아요. 이 팀이 했던 음악들이. 물론 그 전의 음악들을 제가 많이 준비해 옵니다만.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이긴 한데. 네. 저랑 코너 음악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품격 교양방송이라서 약간 잔잔하고 약간 애잔한 느낌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0: 참고는 할게요. 네.
1: 보통 참고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안 가죠. 네, 알겠어요.
0: 진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김성춘님과 함께하는 나만 아는 명곡.
1: 네.
0: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사진이
1: 아주 갑자기
0: 제보가 많아요.
1: 아니 저 사실은 자꾸 전 사진이 싫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진 찍히는 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싫은 게 아니고. 네. 아니 제가 사진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늘 어색했고 사진을 같이 찍자면 그 어색한 웃음 있잖아요.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순간 자연스럽지 못한 거. 가식적인 웃음. 약간 이런.
0: 그렇다고 하기엔 상당히 밝다. 표정이 상당히 밝다. 미소가 상당히 자연스럽다. 일단은 이제 오늘 사진 두 장이 여러분 제보가 들어왔는데 먼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짱짱이께서 이거 보내드리면 혼내실까요? 얼마 전에 뭘 찾아보다가
1: 뭘 쓸데없는
0: 거 찾아보고 근데 어디서 뭘 찾으신 거기에
1: 그러니까요.
0: 이 사진이 나오지? 이거 저희 회사 스튜디오에서 찍은 개인샷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 이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2000년 초반이었던
0: 2000년 초반
1: 예, 저
0: 별밤 하시던 시절
1: 처음 네, 할 때 한 2005년 6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이런 이게 혹시
1: 20년 전.
0: 사보에 올라간 사진일까요?
1: 모르겠어요.
0: 그것도 모르고 예. 그럴 정도로 오래됐다. 예. 지금 언젠간 보내드려야지 벼르고 계시다가 짱짱이께서 오늘 네. 본방을 오랜만에 듣고 계시거든요.
1: 보면서 나 정말 많이 늙었구나를 또 한번 느껴서 슬프네요. 저 얼굴 소리 살아있잖아요. 저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다람쥐가 이렇게 도토리를 한 입 가득 물고
0: 욕심쟁이 다람쥐가 됐지.
1: 네. 욕심쟁이가 됐어요.
0: 아니 이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요?
1: 네네네.
0: 그러면 이제 또 밤새한 형님께서는 따끈따끈한 지난달 무려 2주 3주밖에 채 되지 않은 저희 특집 공개 방송 날의 사진을 와 회사 배경으로
1: 다른 것보다 뒷배경에 노을 같은 노란색 구름이 이렇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노을도 아닌 황금색 노을이 딱 진 모습 그것만 보이네요.
0: 안 보시는 거 아니고 지금 인물은 안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고
1: 얼굴이 정말 뭘 먹었길래 저렇게 빵빵해요.
0: 물고 사진 찍으신 거 아니죠?
1: 안 물었어요. 네. 네.
0: 그래서 밤새한 형님께서 네. 그날 이제 사진 같이 찍으셨다고
1: 고맙습니다.
0: 남겨주셨어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니 보내지 마세요.
0: 보내드릴게요. 네. 또.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나만 듣는 명곡,
1: 네.
0: 나만 아는 명곡 우리 춘쌤과 함께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조금 가을 하면은 막 많은 음악들이 생각이 재즈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저는 샹송도 생각이 나서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사랑, 때로는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그 마음, 그리고 떠나는 사람, 남겨진 사람의 대화, 사랑도 우정도 아닌 뭔가 묘한 썸, 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다 듀엣 곡들이에요. 남녀가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 그리고 프렌치 팝, 샹송. 샹송과 프렌치 팝은 약간 괴리가 좀 있습니다. 샹송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렸나요?
0: 없어요.
1: 없었나요?
0: 네, 방송 중에는 없었어요.
1: 샹송은 트루바도르라고 불려지는 음유 시인들. 예전에 방울장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방울장수들이 동네 다니고

0: 이면서 뭔가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저 지역에 갖다 전하면서 소식통이죠, 일종의. 근데 프랑스도 똑같습니다. 프랑스 땅덩이도 큰데 그 마을과 마을을 잇는 박물장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음유시인이에요. 트루바도르 이야기꾼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선 전기수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 그쵸.
0: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는 뭔가 음유를 타면서 이야기를 한게 향송의 시초가 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또 향송이 어느 규칙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향송은 그 1950년 그쯤이 가장 확 세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1: 50년대?
0: 예, 2차 세계대전 때 많이들 향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미국인들에게 아, 프랑스에 갔더니까 뭐 이런 음악도 있고 예술의 나라답게 정말 독특한 음악 형식이 있네. 이러다가 재밌는 거는 60, 70년대까지 향송의 명맥들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 비판적인 가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향송에 내 정보도 담겨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음악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시사적인 이야기든 모담의 시적인 이야기든 시를 말 그대로 옮겼던 이 트루바도르가 향송의 원조고 뭐 굉장히 많은 향송 가수들이 뭐 이브 몽땅에 있거나 에디트 피아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향송의 황금기였어요.
1: 아, 그래서 약간 샹송을 들으면 뭔가 좀 말하는 느낌이
0: 그렇죠.
1: 강한 느낌이
0: 네.
1: 이유가 있었군요.
0: 네. 그런데 이 형식들이 미국 대중음악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뭐 블루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재즈가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프렌치의 샹송의 그 느낌과는 다르게 노래만 샹송,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불려지지만 거기에 미국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서 그거를 일종의 샹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프렌치 팝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케이팝처럼요. 예, 뭐 F팝 정도 되겠죠.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렌치 팝. 근데 오늘 준비한 곡들이 거의 대부분이 샹송과는 약간 우리는 샹송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프렌치 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많이 준비를 했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듀엣곡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1: 샹송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랑 이야기.
0: 그렇죠.
1: 네, 프렌치 팝으로 오늘 듀엣곡으로 준비를
0: 네.
1: 해주셨습니다.
0: 자, 첫 번째 팀은 듀엣은 실제 부부예요. 세르지 갱스부르 그리고 제인 벌킨이라는 이 세르지 갱스부르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천재적인 작곡가, 프로듀서 뭐 이런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신준형 씨 정도 될것 같은 기타리스트. 예.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작곡가이자 가수고요. 약간 익살스럽고 언어 유희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이유가 있어요,
0: 네.
1: 다.
0: 아, 연인들이 많았는데, 말만 들어도 그 예전 프랑스 여배우 가운데 브리치 바르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녀가 있어요. 이분하고 연인 관계였습니다. 1967년에 연인 관계였는데, 이분하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 제목이 주땜무한 농플리라는 뜻인데, 이게 재밌어요. 주땜은 프랑스어로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근데 뭐야, 농플리는 not either, 난 아니야.
1: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군요.
0: 주땜, 나도, 근데 아니야.
1: 누가 남자가, 주땜은 누구 버전이에요 지금? 누구 입장이에요?
0: 여자 입장이었어요.
1: 아, 근데 남자 입장, 난 아니야?
0: 난 아니야. 이게 말장난 같이 들리긴 하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사랑하는데 뭔가 남녀 사랑을 하지만 구속되는 것도 싫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화제가 됐던 건, 브리짓 바르도와 헤어지고 제인 벌킨하고 영국 가수입니다. 영국 출신의 모델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H사의 버킨백, 그분이에요. 그 제인 벌킨이 연인이 되는데 같이 그때 못 이룬 사랑 노래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똑같은 곡을.
1: 아, 정말?
0: 예, 네, 같은
1: 그럼
0: 곡이에요.
1: 일전에 녹음은 했었고.
0: 녹음을 했는데 그걸 발표하지 않아요. 발표 못한 이유는 그때 브리짓 바르도가 독일에 사업가하고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곡이었습니다. 귀에 속삭이면서 주댐 오이 주댐 뭐 이러면서 아우 그 묘한 신음소리가 막 나요. 그 신음소리가 나는데 이게

0: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좀 야한 노래 정도가 아닌.
1: 금지곡은 아니었어요?
0: 당연히 금지 먹었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프랑스에서 뭐 이탈리아에서는 판을 다 파쇄하고 부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게 빌보드 차트에서는 프랑스 노래치고 순위에 들어가요. 올라갑니다. 빌보드 차트에는. 그게 너무 좀 특이한 그런 곡인데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했다가 네. 이게 도저히 못 들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리디가 선배님 이게 뭐예요? 하고 딱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1: 수위 조절해 주셨고요.
0: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에 꼭 누가 감게 듣지 마시고요. 이어폰 끼고 예, 제인 벌킨하고 쓰러지게
1: 그러다 걸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같이 듣는 게 낫지 않아?
0: 아니요. 이어폰 꼭 끼셔야 돼요. 밖으로 네. 흘러나오면은 이상한 눈초리를 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쉽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저라면 네. 여러분 스피커 추천드릴게요. 더 이상해. 이어폰 끼고 걸림이 더 이상해.
0: 아니 스피커 틀었다가 그 애가 들으면 어떡하려고요.
1: 그래, 아이 있는 집은 좀 그렇다.
0: 아이 있는 집은.
1: 부부끼리는 꼭 같이 들으십시오.
0: 부부끼리는 같이 들으셔도 돼요. 네.
1: 주댐무?
0: 주댐와 농플리라는 곡. 요거 금지곡이라서 제가 뺐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빌보드 50 8위까지 했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금지곡이죠. 요 곡이 69년에 나왔는데 90년대까지 금지곡이었어요.
1: 예.
0: 퇴폐.
1: 이 노래 네. 이 제인 버킨과 함께한 듀엣곡은 예전에 그 다른 코너에서 한번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0: 그 앞부분만 살짝 들려주세요.
1: 모바일 다방에서. 예. 네, 그 속삭임이 지금 기억이 나요.
0: 주댐 우주댐.
1: 제 생각이 나요.
0: 네. 그때도 다 안 들려드리고 제가 확 내렸어요.
1: 맞아.
0: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부가 남긴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아주 수많은 곡들, 듀엣곡들이 꽤 많고 이분은 영국분인데 불어를 잘 못해요. 처음에 못했겠죠. 네. 근데 정말 피나는
1: 사랑의 힘이다.
0: 네. 소리 반 공기 반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한 버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부의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자, 어떤 곡이냐면은 제인 버킨의 라 샹송 드 슬로건 영화의 슬로건이란 영화의 주제곡인데 둘이 듀엣으로 함께했습니다. 세르지 갱스브르 그리고 제인 버킨이고요. 딸은 찰로트 갱스브르입니다.

0: 라 샹송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1: 끈적하죠. 아니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소리반 공기반 이렇게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이렇게 퍽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래도 뭐 마이크를 이렇게 먹을 것 같이 앞에서 입술이랑 마이크랑 한 1mm 떨어지고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0: 채팅창에 반가운 분이 오셔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네.
0: 우리 진유 감독님이 오셨네요.
1: 김준유 감독님.
0: 믿고 듣는 춤피디님의 선곡 오늘도 아름답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잠깐 이제 좀 뭐랄까 그 홍보를 살짝 하자면 우리 진유 감독님 여러분 두 번째 장편 작품 흐르는 여정이 이제 개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1: 네 얘기 들었습니다.
0: 10월 29일. 8일.
1: 8일.
0: 응, 28일로 지금 일단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초대했어요. 감독님께서 오셔서.
1: 언제 와요?
0: 일정 조율 중이에요.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도 개막하고 이제 또 개막 그 개봉일이 정해지다 보니까 좀 바쁘셔서 여러분 일정 조율 중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독님. 네.
1: 아, 참 이렇게 제일 바쁠 때 빨리빨리 미리 와야 돼요. 개봉하면은
0: 그러니까
1: 전국을 다 다녀야 되잖아요. 네. 네.
0: 지금
1: 시간이
0: 발빠르게
1: 없습니다.
0: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프렌치 듀엣 곡으로 만나보고 있고요. 두 번째 곡 어떤 노래죠?
1: 요 두 번째 곡은 제가 설명만 하고 음악은
0: 4부에
1: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 프랑스 배우 하면은 떠오르는 배우 있을까요? 워낙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은데.
1: 예. 네. 한때는 알랑드롱. 그냥 미남의 대표였죠. 알랑드롱. 이름도 예. 지금 이렇게 약간 중년 같은 느낌인데 예전 사진을 찾아보시면 진짜 깎아놓은 조각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잘생겼는데 여자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네. 엄청난 바람둥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달리다라는 가수하고 듀엣곡을 발표합니다. 빠로레 빠로레. 빠롤은 프랑스어로 말. 랑그는 언어를 랭귀지에서 랑그는 언어인데 빠롤은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빠로레 빠로레 말뿐이야. 넌 말뿐이야.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1972년에 이탈리아 여가수 미나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자 배우 알베르토 루포라는 사람이 이미 72년 한 해 앞에 이탈리아에서 큰 성공을 거둬요. 근데 이 곡을 똑같은 형식으로 프랑스 시장에 가져왔습니다. 예, 달리다의 오빠이자 프로듀서였던 올란도가 이 곡을 야 샹송으로도 한번 발표해보자. 프랑스어 버전으로 한번 발표하자. 그러다가 달리다가 그러면은 노래는 내가 하면 되는데 그 남자 역할은 누가 하지? 근데 딱 그때 떠오르는 게 알랑드롱. 알랑드롱이 딱 떠올랐어요. 예, 사실 둘 사이에 젊은 시절 이게 스타가 되기 전에 파리에서 친분이 있었고 실제로 동거를 하고 연인 관계였어요.
0: 이때는 아니고.
1: 네, 이때는 아니고.
0: 와, 진짜.
1: 연인 관계였어요. 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몇 년 뒤에 이 노래를 가져와서 나랑 같이 함께 불러줄래? 하니까 알랑드롱이 흔쾌히 그래 알지 그래 부르지 뭐 알았어 부를게라고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굉장히 근데 실제 이야기들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알랑드롱이 남자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레이션 계속 얘기만 합니다.
0: 네.
1: 네, 계속 얘기만 해요. 야, 당신 너무 아름다워. 너 너무 예뻐. 세상에 진실뿐인 사랑은 너밖에 없어. 계속 얘기하면은
0: 진짜 말뿐이군.
1: 네, 달리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MBC
2: FM for you.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3: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2: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무미림이 곧 온다.
3: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무미림.
4: 평택고덕 무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 잠깐의 대답이

0: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중하여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자, 나만 듣는 명곡 우리 춘생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곡을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라졌어요. 네.
8: 자연스럽게 슬며시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7: 너 정말 아름답다. 너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8: 네, 예. 달리다는 계속 처음에 점점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말뿐이야. 너는 말뿐이야.
7: 약간 그 옛 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넌 역시 말뿐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8: 맞아요. 예,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이제 노래 듣다 보면은 약간 아쉬움 그리고 당신의 그 말뿐인 그 사랑은 의미 없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한때 우리나라 라디오 광고인지 TV 광고인지 배경음악으로 쓰였어요. 이게 빠르네 빠르네 해서 무슨 대출 광고에 이 노래가 BGM으로 쓰였던 그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 맞아 이런 노래 있었지 라고 하는데 알랑드론과 달리다가 불렀던 빠루레 빠루레 1973년도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참 돌아가나 보네요. 아 나옵니다. 알랑드론은 노래 안 해요. 대사처럼만 읊조립니다.
9: C'est étrange. Je ne sais pas ce qui m'arrive ce soir. Je te regarde comme pour la première fois.

0: 오. 재밌죠? 바로 네. 랩파.
1: 익숙합니다. 광고 네. 음악으로.
0: 아, 저도 이 곡을 중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네, 중학교 때 노래를 아, 지금 말씀드리긴 그런데 예전에는 리어커에서 이렇게 불법 테이프 같은 거 많이 팔았거든요. 뭐 향송 뭐 이렇게 돼서 궁금해서 샀는데 그 첫 번째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막 듣고 오, 세상에 뭐 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했는데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때 듣고 아 이게 나중에 알았죠. 아, 알랑드롱이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와 달리다 옛날 그의 연인이었던 달리다가 듀엣으로 함께 연극처럼 불렀던 곡이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뜻인지 막 찾아보니까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약간 의역으로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사랑의 속삭임은 아니었고 배신감과 그 빠로레 빠로레 하, 제발 말품 제발 그 말 좀 그만 말 제발 그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1: 이렇게 곱디고운 목소리와 이 단어 언어로 네네. 이렇게 강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지금 땅콩님께서 고조되는 이 분위기 심장 너무 터질 것 같아요. 네, 말뿐이야 너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그렇죠. 남자는 계속 여자를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1: 너뿐이야.
0: 계속 너뿐이야. 너 사랑해. 뭐 너밖에 없어. 막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야 이제 지겹다. 그만 좀. 야 너 맨날 말뿐이잖아.
1: 헤어진 이후가 되니까 이제 다 알았거든.
0: 네. 그러니까 진심이 그냥 노래 속에 다 묻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곡은 퀴즈와 함께 준비를 해주셨어요.
0: 아 퀴즈고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랑스 여배우입니다. 알랑드롱.
1: 이 앨범 재킷을 얼마나 자랑하시던지. 아,
0: 자 이렇게 생겼어요.
1: 네.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고.
0: 하이랜더라고 불려가지고 나이가 60, 70 됐을 때도 안 늙은 그 모습들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었죠. 아, 도대체 왜 여배우는 왜 안 늙는 거야? 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이자벨 아잔입니다. 제가 처음 이 여배우를 본 게 로댕의 이야기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흠뻑 빠졌습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피 마르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소피 마르소 이전에 미를 담당했던 여배우 그리고 여왕 마고를 보면서 더 사랑하게 됐던 여배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반까지 냈어요. 이게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곡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르지 갱스부르가 또 마술을 뻗쳐요. 이자벨 아자니에게 야, 내 앨범 내줄 때 내가 프로듀싱 해줄 테니까 함께 하자.
1: 너무 바쁘다.
0: 예. 바람피기 바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앨범이 나옵니다. 83년에 앨범을 냈는데 이 곡을 왜 준비했냐면은 이건 듀엣곡은 아니에요. 세르지 갱스부르가 작사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해서 선물한 곡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자벨 아자니는 당연히 세르지 갱스부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노래 불렀겠죠. 노래를 절창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역시 제인 벌킨과 같은 소리반
1: 노력형
0: 소리반 공기반 이런 느낌인데 이 곡을 아마 들어보시면 다들 아실만한 멜로디일 거예요. 예전에 꽤 유명한 우리나라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그널 뮤직으로 쓰였던 곡입니다. 아마 일주일

0: 일주일에 한번 이상 TV에서 꼭 들려지던 노래.
1: 아, 이게 우리 본부가 아니어가지고 좀.
0: 아, 이거 S본부잖아요. 네. 그렇죠. S본부 프로그램입니다. 네. 음악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힌트는 제가 나가는 동안에 음악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오하이오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업되고
1: 박진감 있어요 지금.
0: 네. 네. 뭔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자, 어떤 TV 프로그램의 시그널 뮤직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정보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 뭔가 다양한 연예계 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은 느낌인데.
0: 근데 낮에 말고 한밤에. 한밤에.
1: 한밤중에 들어야 된다.
0: 한밤에 연예계 이야기를 들려주든 TV 프로그램입니다.
1: 여러분 그리고 S본부예요 심지어. 예. 자, 정답 보내시고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프로그램 제목?
0: 네. 프로그램의 제목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죠. 지금 연예인 인터뷰 해야 될 것 같다. 여기가 그 게릴라 인터뷰의 시작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연예인들 네. 이제 막 그 사람 많은 뭐 명동거리 같은 데서
0: 맞아,
1: 인터뷰하면서
0: 맞아요. 네. 많이 봤군요.
1: 너무 좋아했죠. 네, 자,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드릴게요.

0: 노래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요 우리나라의 어떤 연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본부에서 했던 한밤에 하는 텔레비전 TV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힌트 다 있습니다.
0: 한밤에 하는. 네. 네. 자, 정답을 보내실 곳 알려주시죠.
1: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한밤에 연애가 중계왔어. 아이고 섞였다. 속초 동건 아빠님.
1: 네, 한밤에 연애가 중계도 나쁘지 않네. 아, 연애가 중계는
0: K본부.
1: K본부 거죠. 네.
0: 우리는 이제 섹션 TV 연휴통신. 네. 아, 어머. 습관적으로 나오네.
1: 와, 정말 많이 봤군요.
0: 여러분 S본부를 찾아주시면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없는 프로그램이죠.
1: 없어졌습니다. 네.
0: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선생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1: 네. 한밤의 TV 연애라는 프로그램의 시그널 뮤직으로 쓰였던 곡이었습니다.
0: 연애 안 됩니다, 여러분. 연예.
1: 연예. 예. 아, 연애 또 나쁘지 않은 짝 같은데요? 짝 같은데요? 그러게? 나쁘지 않은. 그거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
0: 우리가?
1: 방 라디오에서 하는 거예요.
0: 너무 좋다. 아, 컨셉 너무 좋다.
1: 컨셉 좋은데 뭐 그런 감정이 이제 저는 없어서.
0: 주선해줘요. 주선해줘요.
1: 리디부터?
0: 아, 저부터.
1: 알겠어요.
0: 자, 정답은 한밤의 TV 연예였고요. 예, 정답 네.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제가 따로 안내 문자 넣어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이 곡이 사실은 처음 들으면 경쾌하고 귀여운 프렌치 팝같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 노래 가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오하이오라는 미국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0: 네.
1: 네. 이 노래하는 이자벨 아자니가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 지금 기분이 바닥이야.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고 국경을 넘어 탈출하고 싶고 콜로라도에서 이제 길을 잃고 엘도라도를 찾을 줄 알았는데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꿈속에 이제 길을 잃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야,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그냥 노래입니다.
0: 아, 네.
1: 오하이오 왜 오하이오일까? 근데 이게 프랑스어로 이제 말장난 같은 거래요. 오하이오가 어떤 이제 뭐 앳떼 해 가지고 뭐 어디로 가는 느낌. 그게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한국 사람들이 말장난하면 외국인들 못 알아듣는 네네네.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언어 유희 같은 곡으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0: 오하이오까지 네,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아, 이분들도 실제 부부예요. 프랑스와스 아르디라는 프랑스에서 꽤 유명한 프렌치 팝 가수입니다. 꼬몽 드 티크 아듀 뭐 굉장히 히트곡들이 많은데 이 프랑스와 아르디와 또 그의 남편인 자크 듀트롱 이 두 분 다 슈퍼스타입니다. 이미 60년대부터 활동했던 정말 스타와 탑스타와 탑스타가 만난 거예요. 남편인 자크 듀트롱은 약간 락커 이미지에다가 댄디한 느낌에 꽤 인기가 많았던 그런 스타인데 둘이 60년대 후반에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애를 낳고 82년에 결혼을 합니다.
0: 그렇게 늦게 했어요?
1: 그냥 애부터 낳고 프랑스는 꽤 자유스러운 그쵸, 그쵸. 나라이다 네.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80년대 애 낳고 이제 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각자 따로 별거예요.
0: 네?
1: 프랑스와즈 아르디는 파리에 생활하고 이 자크 듀트롱은 코르시카라고 다른 프랑스 지역에서 생활합니다. 거의 별거였는데 그냥 아들 때문에 만나고 근데 재밌는 게 이혼을 하진 않아요. 예, 이혼을 하진 않습니다. 이혼하진 않고 죽을 때까지 이 프랑스와즈 아르디가 먼저 죽었거든요. 2025년에 작년인가에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그때까지 결혼은 계속 유지합니다.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신성일 씨하고 엄앵란 씨 같은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예. 이분도
0: 확 오네요.
1: 와닿죠. 네. 네. 아들 토마스 듀트롱도 꽤 유명한 재즈 기타리스트입니다. 꽤 성공한 재즈 기타리스트인데 이분들이 80년대 후반에 이제 별거에 들어간 뒤에 몇 년 있다가 프랑스와즈 아르디가 제안을 해요. 나랑 듀엣곡 하나 합시다. 자기야.
0: 여기는 왜 이렇게 다들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쿨하게 제안하는 관계가 가능하군요. 네. 네.
1: 나랑 뭐 노래 하나 녹음 하나 합시다. 예, 어떤 노래냐면은 부스쿠브 박디선 부아즈라는 이게 뭐 제가 불어 발음이 신통치 않아서 부스쿠브 박드 부아즈라는 제목입니다. 에? 당신이 여행을 떠나시니까 라는 제목이고요. 기차역에서 둘이 막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시면 그 여행을 떠난다니까 그냥 내가 짐도 챙겨주고 잘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실제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의 이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그 느낌. 여행을 남편은 기차역에서 이별하는 장면. 근데 갔다가 돌아올 건지 안 올 건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합니다. 네, 아까 파로레 파로레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지하철 막 개찰구에서 열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잡음 막 떠드는데 둘이서 뭐라고 뭐라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잘 갔다 오고 뭐 나는 다음 트랙이었네요. 바뀌었네요. 어, 진짜 잘 미리 틀어보길 잘했어요. 여기 앞에 자 잡음이 살짝 끼면서 대합실의 풍경이 막 그려집니다. 기차 소리도 살짝 들리고요. 호루라기 소리 들리죠.
0: 지금 보내는 입장이 남자예요?
1: 아니 여자예요.
0: 여자 입장에서. 네.
1: 남자는 되게 싫어했대요. 나중에 녹음한 뒤에. 그러다가 90년대 이미 초에 녹음을 했는데 앨범은 2000년에 발표해요. 네. 낼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2000년에 앨범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얘기 같죠. 뭔가 연인들끼리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0: 나와서 어, 여보 잘 갔다 와.
1: 먼저 들어가.
0: 뭐 이런.
1: 자기 먼저 가. 네.
0: 아마 프랑스와 사르디는 이걸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내 마음을. 아, 이놈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느낌.
1: 보낸 거네.
0: 네, 보낸 거죠. 기차 태워서 보냈습니다.
1: 감상해 볼게요. 네.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5: 지금 낭만들을 찾고 계시는데 강릉을 낭만의 도시로 진유 감독님이 좀 만들어 주세요.
6: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워낙 유명한 곡입니다. 하와이 출신의 글렌 메데이로스가 18살 때 불렀고요. 여자 가수 엘사는 15살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슈퍼스타, 아이돌스타, 그리고 미국의 아이돌스타가 앨범 홍보차 프랑스에 왔다가 거기서 만나요. 둘이서 너무 예쁜 모습이니까 제작자들이 야 이거 뭐 그림 나오고 아 이거 돈 떼돈 벌 것 같은데?
5: 제작자들 진짜.
6: 그래서 만들어진. 근데 실제로 엘사가 글렌 메데이로스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듀엣이 성사가 됐고 그때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Friend You Give Me a Listen이라는 곡인데요. 글렌 메데이로스는 영어로 노래를 하고요. 엘사는 프랑스어로 노래 한 소절씩 합니다. 굉장히 이국적으로 들리죠. 버전이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Friend You Give Me a Listen이고요. 불어 제목은 Un Roman d'Amitié. 작은 로맨스 소설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이고요. 또 영어 버전만 따로 있어요. Love Always Find a Reason. 이건 글렌 메데이로스 앨범에만 수록되어 있는.
5: 그럼 솔로곡이에요?
6: 예, 솔로곡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곡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랑이 아닌 썸 같은 느낌인데 이게 사랑일까? 첫사랑 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 느낌 이런 곡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아마 이 둘의 인생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안티 엄청 생긴 거 한 아이돌 스타에게 서로에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5: 캐릭터까지 네. 고려한 노래.
6: 그럼요.
5: 네. 근데 오늘 이제 쭉 노래들을 들으면서 뭔가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프랑스 문화권에서 뭔가 이렇게 직설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6: 네네네. 약간 직설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애둘러 얘기가 나왔죠. 근데
5: 긴가민가하게 하는 듯.
6: 사랑이 되기 전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순간을 노래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5: 이 노래 이제 끝곡으로 네.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6: 네.
5: 혹시 아쉬우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더.
6: 없습니다. 네. 음악이 더 중요합니다. 네.
5: 그럼 저희 빨리 갈게요, 여러분.
6: 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죠?
5: 아니에요.
6: 곡을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5: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6: 다섯 곡이 많진 않죠.
5: 네, 일단 항상 저희가 서둘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노래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6: 김성춘,
5: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샤브올데이.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0: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 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단풍으로 산이 알록달록 예뻐지는 계절에 유영국 작가의 말을 떠올립니다. 산은 내 안에 있다. 그는 평생 산을 그려온 작가인데 한 번도 같은 산을 그린 적이 없다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뿌듯해합니다. 산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답니다. 산에는 모든 것이 있다. 삼각형의 정점, 완만한 경사, 가파른 절벽,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선과 면의 조화가 추상 작가의 손에서 끊임없이 변주됩니다. 눈앞의 풍경을 넘어 산과 나, 자연과 자신이 하나로 포개져서 내면의 풍경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 멋진 풍경은 궁극적으로 몰아일체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세련된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한 산과 바다는 작가의 고단한 생계를 전혀 짐작할 수 없게 하죠.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 배를 타거나 양조장을 하는 등 예술가 이전에 생활인이 되어야 했던 건 화폭에 조금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풍경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조월 씨의 로키 마운틴 웨이 들었습니다. 이글스의 기타리스트 조월 씨입니다. 조월 씨는 이글스에 가담하기 전에도 이 제임스 갱이라는 밴드를 통해서 또 솔로로도 좋은 곡들을 많이 발표했죠. 조월 씨의 로키 마운틴 웨이. 홍경화 씨가 산은 내 안에 있다. 유영국 작가님 전시회 지난달에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네요. 서울시립미술관 또 무료이니까 다들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9424번으로는 사진을 보내주셨네. 올해 부산 락페 이거 즐거웠고 송골매 공연 너무 멋졌습니다. 이게 송골매 공연하는 거예요? 제가 없었는데 멋졌어요? 그리고 제가 없으면 이거 송골매 아니고 송골새. 예. 송골새로 해주세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조 월쉬의 로키 마운틴 웨이 들었고요.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도드라만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한.

0: 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네, 뱅글스의 매닉 먼데이 들었습니다. 자, 036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지만 예,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왜냐면 제가 안 쉬니까 예. 평소처럼. 근데 쉬는 날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지하주차장 MBC 상암동 MBC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지하 1층에 있는 그 식당가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잠궈놨더라고요. 이거 왜 잠궜지? 딱 봤더니 아 휴일이라 이 휴일에는 그 문이 그 폐쇄되거든요. 아하. 아 그래서 알았어요. 예. 그 사람은 확실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쉬면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준영 씨가 청해 주신 음악. 레니 크라비츠, Are You Gonna Go My Way?

fits and tantrums. Hand clap 들었습니다. 조정호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니 크라비츠의 Are You Gonna Go My Way였고요. 휴일이라 팔공산 등산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집에 가서 닭갈비 먹으려고요. 2570번. 대구에 계신 거죠? 팔공산. 예. 못 올라가 봤습니다. 예. 아, 대구에는 여러 번 그래도 갔습니다만 팔공산은 못 올라가 봤죠. 아, 이거 서울 근교에 있는 관악산도 못 올라가 봤는데요. 그렇죠. 남산은 올라가 봤고 북한산도 올라가 봤고 관악산을 못 올라갔네. 예. 자, 황한나 씨가 청해 주셨네요. Manic Street Preachers, Motorcycle, Emptiness.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0: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10월이 되면서 가을의 달리기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오늘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도 여기는 5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상당히 쌀쌀했는데요. 당분간 아침 기온 낮겠습니다. 두께감 있는 가을 외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 아침 서울은 11도, 춘천 6도, 대전 9도로 시작이 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22도 안팎으로 오늘과 엇비슷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낮에도 서늘함이 감도는 기온이니까요. 이제 너무 얇은 옷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느껴지는 추위 더 심한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 강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사리사욕에 대한 새로운 낱말풀이를 보게 되었다. 사리사욕은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념과 이상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이익을 선택하곤 한다. 추석이란 무엇인가란 엉뚱한 질문을 들고 나와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김영민 교수가 이번에는 소설을 써서 사리사욕의 새로운 풀이에 나섰다. 동어스님전에서 그는 속세를 떠나 절에 왔으나 그곳에도 사리사욕이 만발한 풍경을 보여준다.

귀의한 스님들의 사리사욕. 그건 사리를 많이 남기려고 정진하는 것이다. 동호는 원래 천재적인 학자이자 이빨은 소리를 잘하는 교수였는데 학술회의에서 냅다 질문인지 항의인지를 쏟아냈다. 논문이란 무엇인가? 대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란 무엇인가? 그는 독서에 열중하는 어린이에게 다가가 책 많이 보면 나처럼 된단다 속삭여서 아이를 울리고 마는 만행도 저지른다.

출가해서 동어 스님이 된 그는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계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동어가 오랜 면벽 수행을 끝내고 나와 내뱉은 명언은 종교계 전체를 강타했다. 인간으로 산다는 일은 하나의 질문이다. 아침에는 해탈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간신히 절망할 수 있는 것은 고승을 놀이동산에 내다버려라 등등. 철수는 오늘 동어만 반복해도 명언이 된다는 것을 동어 스님으로부터 배운다. 동어 스님을 유명하게 해준 돌직구 같은 명언들. 학교는 학교일 뿐이다. 세상은 세상일 뿐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같은 식의 너무나 당연한 말들인데 이런 동어 반

보고 너무 명료해서 반박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으니 어쩐지 의미심장해 보인다. 말장난 같은 공허한 말들이 어둠이 짙어가는 저녁에 왠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데 무슨 조화 속일까? 이게 다 분위기 잡는 가을 저녁인 탓일까?

폴 맥카트니, 린다 맥카트니. 이 음악에서는 린다 맥카트니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몽베리 Moon Delight. 이 노래가 램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노래 히트할 당시에 아주 크게 히트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몽베리 Moon Delight가 무슨 뜻이냐? 애매하잖아요. 예. 지금에야 뭐 스마트폰으로 몇 번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나요? 어디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고 이게 폴하고 린다 사이에 아이들이 어릴 때 발음 잘 이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유를 밀크를 애들이 몽크라고 발음했대요. 어? 왜 몽크라고 발음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또 베리는 들어갔나 봐요. 베리. 그 밀크쉐이크의 이름을 그냥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 몽베리 문 딜라이트. 예. 가사에 보면 이거 몽베리 문 딜라이트 마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폴 앤 린다 맥카트니 몽베리 문 딜라이트 들었습니다. 자, 6시 41분 42분 막 지났습니다. 이 노래 들을 계절이 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동감입니다. 예. 7998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마크 콘 워킹 인 멤피스.

0: 에이미 와인하우스 리헵. 김태수 씨 고맙습니다.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마크 코운의 워킹 인 멤피스였고요. 아, 나는 쉬는데 아주 생방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뭐 오프닝부터 좋아하는 곡도 나오니까 되게 좋아요. 일하는 아저씨 두고 잘 쉬어서 죄송해요. 덕분에 에너지 충전 잘하고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예, 별 말씀을. 아이고, 저는 이제 집에서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보다 나와서 생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잡나.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0083번으로 통해 주셨습니다. 예.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달릴 때 듣는다는 음악입니다.
3: 아, 그래요?
2: 오. 자, 에릭 클랩튼 랩타임.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상추쌈 먹기를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은 드러나고 입술은 활처럼 되게 하고 오른손으로 쌈을 밀어넣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친다. 눈을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 입술은 꼭 담은 것이 꿰맨 듯하다. 이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옥, 무려 조선 정조 때 문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즐긴다는 상추쌈. 연휴 끝날 쏙 먹고 기운 좀 올려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지역까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하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5: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0: 아, 집에서 일하는 중인데 노동요로 아주 좋네요. 예. 김수진 씨. 아. 영화는 보셨나요? 어. 영화 F and the Movie 사운드트랙에서 Don't Live featuring Doja Cat Lose My Mind. 177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분은 뭐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할 겁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캣박시브 주식회사 워키 아이르웩스 아이르웍스 예,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 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부.
1: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오늘 휴일인데 생방에서 죄송합니다.
1: 휴일인 것도 잘 특히 대체 휴일은 더 네,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가죠 저는.
0: 아,
1: 그냥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좀 차가 많았어요. 평소보다 왜 많지 하면 대체 휴일이구나.
0: 아.
1: 차가 너무 없을 때도 왜 없지 하면 휴일이구나.
0: 그런 거
1: 그래서 알게 되죠. 뭐
0: 김세윤 씨하고 저하고는 참 성향이 다른데.
1: 네.
0: 뭐 약간 호리호리한 것 빼고는 거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런데 이런 건 되게 비슷해요. 휴일인지 모르는 거.
1: 특히 라디오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라디오는 뭐 휴일이라고 방송을 쉬는 게 아니니까.
0: 그렇죠.
1: 라디오는 세상이 정해놓은 캘린더와 상관없이 그냥 라디오는 365일 가니까 그래서 휴일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잘 쉬셨나요? 휴일이신 분들은.
0: 청취자들에겐 중요해요. 네.
1: 부럽기도 하면서 좀 배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1: 이미 개봉을 해서 아마 주말 동안 이 영화 보신 분도 꽤 있을 거예요.
0: 네.
1: 디거. 디거라는 영화. 아마 그 톰 크루즈가 밑에 이제 글씨가 크게 톰 크루즈라고 써 있지 않으면 누구지 하고 한번 유심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얼굴과 그런 몸매로 포스터 한복판에 있는 영화 포스터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0: 아, 영화 홍보하러 또 네.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톰 크루즈.
1: 한국에도 다녀갔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톰 크루즈를 떠올리게 되는 영화인데
0: 네.
1: 톰 크루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영화는 사실 감독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밖에는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시 같은 기록이 있을지 모르지만
0: 네.
1: 제 기억 한도 내에서 21세기에서는 아마 이 감독밖에 없는 것 같은데 2년 연속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어요.
0: 그게 버드맨하고
1: 레버넌트 중에서 돌아온 자. 그러니까 뭐 생애 감독상 두 번 받는 경우는 물론 꽤 있지만
0: 네.
1: 2년 연속으로 감독상을 받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0: 네네.
1: 제 기억 속에서는 이 사람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0: 예.
1: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감독상만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각본도 썼기 때문에 각본상도 받았고요. 또한 제작도 했기 때문에 작품상까지 받았습니다.
0: 어허.
1: 그러니까 버드맨이 받은 상 중에 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개인이 받은 아카데미만 3개이고 그 다음에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감독상을 받았고 중요한 건 감독상만 받은 게 아니라 디카프리오의 수건 사업을 드디어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게 해준 감독이
0: 네네.
1: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입니다. 멕시코 출신의 감독이고요. 근데 이 감독이 이번에 톰 크루즈와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톰 크루즈의 수건 사업도 이루어지려나? 톰 크루즈가 지금까지 아카데미 후보에 3번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로 오른 게 3번인데요.
0: 네.
1: 하나는 7월 4일생.
0: 7월 4일생. 아, 영화 좋았죠.
1: 예전에, 예, 예전에 올리버 스톤 감독의 7월 4일생이라는 영화로 사실은 그때 그 영화가 사실은 스타 톰 크루즈에서 사람들에게 배우 톰 크루즈를 각인시킨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고요. 그렇죠?
0: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상의 네. 용사였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탑건이나 칵테일 같은 영화의 그야말로 청춘 스타였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가 7월 4일생에서 그때도 역시 그러니까 분장을 하고 출연을 한 영화에서 배우 톰 크루즈를 강인시킨 그 영화로 첫 번째 후보가 되고
0: 후보가 됐는데 못 받았어 상은?
1: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제리 맥과이어로 후보가 됐지만 못 받았죠.
0: 제리 맥과이어 재밌었는데 네. 영화.
1: 그리고 매그놀리아로 후보가 됐지만 또 못 받았고 매그놀리아는 조연상 후보였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는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나 뭐 엣지 오브 투머로우나 뭐 탑건이나 이런 영화로 기억되고 있지만 아카데미상을 받으려면 액션을 하지 않는 작품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다.
0: 그런데
1: 최근에 톰 크루즈 행보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흔히 말하는 액션 블록버스터에 더 몰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0: 네네.
1: 이제 아카데미는 포기했나 하던 차에 이 작품이 나타난 거죠. 디카프리오의 수건 사업을 이루어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작품에 이제 톰 크루즈가 출연을 하는데
0: 네.
1: 이 작품의 홍보를 보면 10년에 걸쳐

0: 미친 프로젝트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정말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네. 10년 이런 표현을 늘 주의하셔야 돼요. 10년 내내 이 영화에 매달린 게 아니고요.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1: 아이디어는 10년 전에 이제 많이 네. 생겨났는데 네. 계속 이래저래 저래 이래 그렇죠. 오면서 네.
0: 그러니까 이 작품을 구상한 건 이제 10년 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뭐 투자나 이런 면에서 뭔가 잘 안 풀리다가 이제 드디어 투자를 받고 톰 크루즈가 합류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영화가 디거이고요.
1: 네네.
0: 이게 처음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를 촬영할 때였대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영화에는 정말 혹독한 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실제로 그 혹독한 추위가 있는 눈과 그리고 얼음이 있는 그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가서 찍은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마땅히 여기에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라는 곳에 가보면 눈이 녹아있는
1: 눈이 녹았어.
0: 이제 그런 걸 말로만 듣던 어떤 기후변화의 현실을 촬영하는 도중에 이제 눈으로 몇 번 목격을 하면서
1: 네.
0: 이런 좀 재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영화의 이제 씨앗이라고 하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뭐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맡겨야 하는 딜레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어서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큰 힘을 가진 사람만이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1: 네.
0: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뭔가 문제 해결까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하고요. 주인공은 디거입니다.
1: 디거.
0: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디거 로겔이라는 사람인데.
1: 아, 사람 이름이군요. 네. 디거가.
0: 이름이 디거인데 그냥 직업도 땅 파는 직업이에요.
1: 오.
0: 3대째 땅을 파는 집인데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석유를 뽑아내는 석유 재벌입니다.
1: 네,
0: 세계 최고의 석유 재벌 디거 로겔이라는 사람을 톰 크루즈가 연기를 하는데요. 네. 이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하여 그린란드 시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시추를 밀어붙이다가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제
1: 문제가 되는군요.
0: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찰나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가장 힘센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뭔가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계 최고의 지도자는 무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있는 디거 로겔은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무능과 가진 자의 탐욕이 맞물리면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블랙 코미디이자 풍자 코미디로 그려낸 작품이에요.
1: 아니 저도 이게 저 장르가 네. 코미디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0: 네.
1: 아니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코미디를 이렇게 네. 의아해했거든요.
0: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보는데 사실 초반 한 시간은 약간 걱정스러웠어요. 코미디인데 생각보다 웃긴 장면이 많진 않고 오히려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좀 조롱과 풍자에 기반한 조롱과 풍자에 기반한 코미디인데 조롱과 풍자의 방식이 너무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다 연기나 모든 게 약간 과잉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반 한 시간 정도가 걱정스러웠거든요.
1: 네.
0: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시간 이후 이 영화의 후반부는
1: 막 웃겨요?
0: 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인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이 영화에는 나름의 반전이 있고요. 이야기가 초반 한 시간에 흘러가는 방식과
1: 네.
0: 뒤에 한 시간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뒤에 한 시간을 위해서 초반에 한 시간이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을 잘
1: 넘겨야 돼요?
0: 잘 견디면 후반에 가서 왜 초반에 한 시간이 그러했는가가 다 설명이 되거든요.
1: 돈 내고 티켓 사가지고 영화보러 네. 들어가서 한 시간을 견뎌야 된다고요?
0: 근데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볼 때도 기가 막힌 후반전을 위해서 전반전은 참을 수 있잖아요.
1: 아, 전반부터 잘해야지.
0: 네. 전반전의 어떤 빌드업으로 후반전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전반전에
1: 뭔가 의미는 있죠.
0: 근데 네. 이게 그 참는다는 의미가 영화가 정말 못 봐줄 정도라는 게 아니라
1: 그런 얘기는 아니고
0: 이 영화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라고 감이 안 잡히는 한 시간인 거예요. 이걸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이제 후반부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그걸 위해서 앞에 이 한 시간의 빌드업이 필요했다는 거를 알고 난 뒤부터는 저는 좋았는데 역시나 호불호는 세게 갈릴 겁니다. 네.
1: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0: 음악 이 음악이 한 영화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흘렀던 기억이 나요. The Ink Spots의 If I Didn't Care가 영화에 계속 흐르는 와중에 영화는 시끌벅적한 풍자 코미디로 흘러갑니다.
1: 네. 자, The Ink Spots, If I Didn't Care 듣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영화 디거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음악은 The Ink Spots의 If I Didn't Care 들었습니다.
1: 이 영화에서 대통령을 연기하는 건 존 굿맨이라는 배우고요.
0: 존 굿맨.
1: 예전에 코엔 형제 영화에 많이 나왔고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영화 가운데 베이브 루스의 전기 영화에서 베이브 루스를 연기하기도 했던.
0: 네네.
1: 예전에 비해서 살이 많이 빠져갖고.
0: 몰라봤어요?
1: 몰라볼 수 있는 얼굴은 아닌데.
0: 아, 존 굿맨.
1: 건강이 안 좋으신가 했는데 오히려 건강은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오히려 너무 많이 좀 체중이 나가셨던 것 같고.
0: 야, 이 사람은 그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겠는데. 성이 굿맨이야?
1: 네.
0: 아, 근데 성이 어떻게 굿맨이 됐을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진짜 착하고 일을 잘하고 막 그래서.
1: 네.
0: 야, 너는 성을 굿맨으로 해라. 이거 하나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야, 이놈아.
1: 어,
0: 성이라도 네. 굿맨으로 해라.
1: 그치. 그치. 굿맨으로 지금 어쨌든 사람이 또 그

0: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1: 네.
0: 근데 존 굿맨이 연기하는 대통령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트럼프를 연상을 하고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디거에게서 일론 머스크를 연상하기도 해서 이것도 또 그냥 약간 그 흔히 말하는 트럼프나 머스크로 대표되는 그쪽 세력을 코너에 몰아놓고 마음껏 그냥 영화에서 조롱하고 몰아세우는 영화 아니냐라고 처음에는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1: 네네.
0: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게 전부였으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영화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간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된 예고편에도 잠깐 스쳐가는 톰 크루즈의 한 10분 정도에 걸친 연설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거 롱테이크로 찍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장면만으로도 아카데미 후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1: 일단 톰 크루즈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는 오를 수 있다고 봅니까?
0: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흥행이 조금 도와줘야 되겠지만 아카데미는 사실 후보 여부가 흥행하고는 큰 상관이
1: 그렇죠.
0: 없어서 후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 10분 동안의 연설 장면에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뜨끔하게 만드는 나름 논리 있는 반격이 이어져요. 우리 모두가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인물이 그러는 너네는 이라고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 반격을 가하는데 그 반격의 논리가 사실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좀 뜨끔하게 만드는 어쩌면 관객까지도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넣은 영화가 바로 이 디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 네.
0: 이 영화는 굳이 장르를 분류하자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장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그게 그런 장르가 있습니까?
0: 제가 지금 정한 건데요.
1: 뭘 본 거지?
0: 영화의 느낌이나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가령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1: 황당하긴 하죠.
0: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근데 좋은데였거든요, 저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영화가 왜 이래 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 영화 역시 뒤에 후반부에 가서 하나하나 밝혀진 어떤 스토리텔링의 반전이나 전체적인 윤곽을 다 확인하고 나서 엔딩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런데 좋은데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영화가 이래도 돼? 라고 하는 분으로 분명히 나뉠 거고 분명하게 아마 호불호가 나뉘는 영화일 텐데 일단 저로 호입니다.
1: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게 네. 극명하게 나뉠 수가 있네 진짜.
0: 근데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1: 네.
0: 어쩌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트 입장에서는 관객이 보고 나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영화를 볼 줄은 몰랐는데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1: 네.
0: 감독은 가장 기뻐할 반응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미국에서 개봉한 뒤에도 미국 평론가들의 반응도 지금 딱 반반이에요.
1: 갈리고 있구나.
0: 우악. 끝내준다.
1: 그러니까
0: 여기도 중간이 없어요. 지금 디거에 대한 평가에는
1: 요즘 전 세계가
0: 네.
1: 중간이 없어.
0: 이런 영화는 특히 중간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그리고 중간이 없기 때문에 가령 내가 한 8점 정도를 주려다가
1: 네.
0: 이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 1점을 주고 있으면 그럼 나라도 10점을 줘야 되나라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거의 양극단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근데 저는 감독의 야심과
1: 네.
0: 그리고 톰 크루즈의 야심이 이런 괴작을 만들어냈다. 네.
1: 야, 그나저나
0: 생각을 합니다.
1: 톰 크루즈는 우리나라에 지금 13번이나 왔다는데요.
0: 앞으로도 또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1: 이 할리우드 배우 중에 제일 많이 온 거 아닌가 이거?
0: 엣지 오브 투머로우 속편이 아마 개봉할 때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1: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0: 재밌는 게 이번 영화에 특수분장을 했는데 특수분장이 60대 중반인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60대 중반인 톰 크루즈가 분장을 한 거예요.
1: 그냥,
0: 너무 젊어 보여서.
1: 그냥 나가면 너무 젊어. 네, 참.
0: 그게 톰 크루즈입니다.
1: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마지막 엔딩곡은 멜라니 사프카의 노래입니다. Look what they've done to my song.
1: 예, 우리 세대에겐 정말 예, 추억의 가수인데. 멜라니 사프카 이 양반
0: 네.
1: 예전에 콘서트 7080에 한번 나오셨어요.
0: 진짜요?
1: 아들이 기타리스트로 밴드로 왔어요.
0: 영화에 네. 정말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엔딩을 생각했지? 라고 할 수 있는 엔딩이 끝난 뒤 엔드 크레딧에 흐릅니다.
1: 네. 멜라니 사프카

0: Look what they've done to my song, ma.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디고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익스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 아침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쌀쌀해집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더 들어오겠고요. 그래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떨어지겠고 춘천은 6도, 대전 9도로 오늘보다 3에서 9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가을 외투 꼭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10도 이상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많이 낮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별다른 비 소식이 당분간은 없겠고 맑은 하늘 속에 가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직선으로 막 달려나가는 밴드들이 참 드물죠. 예. Foo Fighters. 예. Walk. 남현우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교정기를 처음 부착했더니 뻐근해서 식사가 힘드네요. 예. 오늘도 백캠 들으면서 고통을 달래봅니다. 오, 아, 힘드시. 이게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

겁니다. 예. 갑자기 제가 무슨 치과 의사처럼 얘기를 하네. 아, 왜 없던 걸 끼우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 저도 끼워봐서 압니다. 예. 저도 이제 저 임플란트 하기 전에 왜 이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템포럴이라고 임시 치아를 이렇게 불편해가지고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불편해서 일단 불편한 게 뭐냐면 방송할 때 걔를 끼고 있으면 특정 발음이 안 됩니다. 묘하게. 하긴 묘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낀다. 남현우 씨 고맙습니다. 자, 7시 36분 41초 막 지났습니다. 942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존 바티스트 버터플라이.

네, 코린 베일리 레이 Put Your Records On 들었습니다. 1535번으로 정해 주셨는데 와우. 작은 화실에서 혼자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중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미술교사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와우. 근데 화실에서 그림 그릴 때 미대 입시 준비할 때 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셨대요. 예. 도화지 위에 붓질을 하며 듣던 팝송과 아저씨 목소리가 대화 상대였습니다. 예. 요즘에는 운전하면서 이 시간대 백캠 들으면 그때의 공기 흐름이 그대로 느껴져서 코끝이 찡해지곤 합니다. 와우. 아, 성함도 적으셨네, 여기. 조은지 씨. 고맙습니다. 예. 코린 베일리 레이. Put your records on 들었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존 바티스트의 Butterfly. 네. 야 진짜 어제 제가 운동하다가 야외에서 호랑나비를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오 반갑더라고요 호랑나비 보니까. 자 5836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포스트 말라온. Better now.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1: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2: ERP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0: ERP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I was born by the river.
4: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0: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9071번 또 이영호 씨 고맙습니다. 애니멀스라는 영국 밴드예요. 예. 팀의 프론트맨은 에릭 버든이라는 보컬리스트인데 아 진짜 노래 잘하셨는데 예. 흑인처럼 노래를 했죠. 그리고 이 음반은 이 음악은 너무 오래전 음악이라 모노로 녹음됐습니다. 예. 뭐 기타 인트로가 아주 인상적인 곡. 자,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저자 노은정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 날들이 있죠.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불안이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불안을 느끼고 있네. 뭉뚱그려진 감정을 분리수거하듯 하나씩 나누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알 수 없던 감정도 다룰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저 사람은 감정이 없는 건가 싶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기분 나쁜 메시지를 받더라도 바로 답장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둡니다. 화가 안 난 게 아니라 화난 상태에 자신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 거고요. 사고 싶은 게 생겨도 곧장 들뜨기보다는 하루쯤 기다립니다. 물욕이 없는 게 아니라 순간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기쁨,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은 수시로 찾아듭니다. 다만 거기에 얼마나 머물지, 감정과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5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뉴진스의 Cool With You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감정을 잘 다루는 것에 대한 얘기 나눴어요. 감정과 행동 사이 거리두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제일 되고 싶은 사람.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는 거. 근데 어떤 감정이 들어오고 나면 이 이제 감정과 행동 사이 거리를 둔다라는 행위는 이성이 관장하는 영역인데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이성이 고장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이거를 생각해놔도 어떤 감정이 들어오면 어리석어지고 쪼잔해지고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전히. 백진화님, 그렇게 되기까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땐 갖고 싶은 거 바로 사고 화나면 바로 반응했는데 뼈 아픈 후회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신중해지더라고요. 맞죠? 하긴 뭔가 여러 가지 경험치들이 있었죠. 너무 어릴 때 학창시절에 이게 학우들이랑 제가 좀

0: 거구나라고. 그 의욕을. 예,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요새도 근데 저의 여러분들 별밤 자주 듣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좀 약간 깐족깐족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 짝꿍에 예, 약간 그 하이킥이 없었더라면 아, 전 지금도 약간 좀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그 뼈아픈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별밤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10월의 월요일마다 찾아올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우리 지금 대도파민의 시대 아닙니까? 점점 더 짧아지는 콘텐츠, 자극적인 것들 거기에 좀 중독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스스로 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그 도파민이 대체 뭔지 정확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 알아갑니다. 그 첫 시간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해요. 이따 9시에 오시니까 부엉이들도 도파민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약간 고민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그 전에는 우리들끼리 실시간 사연 나누고 신청곡도 나눌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 동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에르웍스와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었죠. 부엉이들은 어떤 하루 보냈을까요? 9724님 3일 푹 쉬니 기운이 솟아나네요. 내일 출근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휴 최고. 와 진짜 잘 쉰 분인가 보다. 너무 마음에 드는 연휴였나 봐요. 왜냐면 쉬고 출근하게 되면 더 피곤하고 더 가기 싫고 이럴 수도 있는데 출근조차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니 그 휴식 너무 부럽네요. 어떻게 쉬신 거예요? 이재근님 분명 휴일인데 이상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하루 종일 받았어요. 오전 내내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며 울리지도 않은 휴대폰을 종종 받네요. 월요일이니까 그죠? 월요일에 내가 이렇게 한적한 게 좀 너무 어색한 거죠. 좀 슬프다 재근님 그쵸? 내가 월요일인데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리가 없어 라는 직장인들의 삶. 7912님 TV보다는 라디오가 친숙한 부엉이랍니다. 내일은 중학교 1학년 저희 딸이 첫 시험을 쳐요. 나름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며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많이 떨릴 텐데 지금도 방에서 공부 중인 지수야 조금만 더 힘내고 화이팅 하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든 말이죠. 그게 저는 어떤 사랑의 본질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손자연님은 급 번개로 친한 언니랑 언니의 어머님이랑 만난 저녁 먹으며 데이트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강변북로 달리는데 와 서울 밤 풍경 아름답다. 야경 너무 이쁘다. 새삼스레 감탄하며 감상에 젖어 운전하고 왔어요. 23년 살고 있는 서울인데도 가끔 꿈꾸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저도 밤 풍경 특히 서울 이 한강 때문에 너무 이 마르지 않는 운치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는 분들은 운치가 당연해서 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가면서 바라볼 땐 한결같이 아름다운 게 강변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오늘 또 어땠는지랑 신청곡이랑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

존 바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제2의 어제처럼 듣고 왔습니다. 자, 주말부터 오늘까지 공휴일 풍경들 좀 만나볼게요. 7446님, 토요일에 10km 마라톤 대회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들어 누웠어요. 그 다음 날에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러면 첫 도전이셨어요? 10km인데 처음인데 10km를 한 번에 완주하신 거면 굉장한 일인 거 아닙니까? 와, 저는 1km도 솔직히 아직도 계속해서 못 뛰거든요. 10km라니. 와, 너무 멋집니다. 아, 제 유산소 능력은 언제 길러지는 건지, 제 심폐 지구력은 진짜 용량이라는 게 있다면 소주잔만 한 게 아닐지 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안 느는지 모르겠어요. 6985님. 하루 종일 라디오 주파수가 안 잡혀서 힘들었는데 이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울산 시립 미술관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백지연님, 매진됐던 야구 취소표가 아침에 갑자기 풀려서 급 예매하고 대구 야구장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에서 말로 홈런이 나왔지만 졌어요. 그래도 경기 끝나고 다이나믹 듀오 미니 콘서트 끝까지 다 보고 대구 동성로에서 맛집 투어하고 이제 집 가려니까 벌써 해가 다 졌네요. 어우, 너무 알찬, 너무 알찬 하루의 풍경이네요. 세상에. 야구 응원하시는 분들의 이 1위 1비, 저는 인생의 어떤 훈련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졌을 때 그냥 패배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다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저한테는 그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큰 경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세계 경기 때만 뭘 보니까 지면 저는 우울감이 이틀을 가더라고요. 근데 야구 팬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좀 초연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금지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인데 처음으로 라디오에 글 써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차 탈 때마다 듣고 있어요. 엄마가

휴대폰 시간 딱 30분 주셔서 빠르게 써야겠네요. 신청곡 가능하다면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지금 아직 안 지났겠죠? 금지님, 듣고 계시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별밤에서 선물도 드릴 거예요. 신청곡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2부로 오겠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는 생일이나 한 해가 시작될 때면 소원 빌 기회들이 생긴다. 사실 빈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도 아까워서 나는 뭘 바라며 살고 있나 되짚어본다.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요즘 내 소원은 지금 하는 일을 정년까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였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저절로 눈치를 보게 됐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으로는 상사인 분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행동도 느려지고 감각도 둔해지니 알아서 그만두는 게 모두를 위한 거라고 했다. 어쩐지 나를 겨냥한 말 같았다. 가시가 되어 마음에 박히거나 그가 원망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여러 번 꺼내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날부터였던 것 같다. 정년까지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게.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히 정신도 맑게 유지해야 한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회사의 일원이 되는 것. 한동안 내 소원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페베코 피처링 어반자카파 조현아의 지나간다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 사연 김지영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사가 몇 년 뒤엔 우리도 알아서 나가야지 하는데 그 몇 년 뒤를 저는 이미 지나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저요 조금은 뻔뻔하고 눈치 없는 척 살아보려고요. 몸 건강이 마음도 건강이 정년까지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결심입니다. 지영님. 조금은 뻔뻔하고 눈치 없는 척 살아보려고요. 사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그냥 이게 지영님 입장에서 뭐 뻔뻔 뭐 이런 거지. 그래야 그냥 나를 기준으로 놓고 사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너무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기준을 확 당겨오는 느낌으로 과도하게 좀 뻔뻔해지겠다 해봤자 그렇게 또 이런 분들이 뭐 엄청나게 뻔뻔해지시지도 못하잖아요. 아 그래요. 이 정년까지 일 잘하고 마치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경외심도 받고 축하도 받는 건데 다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프리랜서들도 아 언젠가는 이게 의뢰가 안 들어오는 때가 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영경님께서 저도 나이 드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정년이 따로 없긴 하지만 그때까지 누가 날 써줄까 하는 생각이요. 맞아요. 일하는 우리 모두들 어떤 나이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가지고 있는 나이가 들어가는 현역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에피소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레전드 세션 드러머이신 강수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수만 곡의 곡들에 참여를 하셨어요. 아마 우리나라 실연자 중에 최다 곡 보유자이실 거예요. 연주 참여곡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드셨는데 항상 만나면 손끝에 밴드를 붙이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항상 왜 손끝이 그렇게 되세요? 여기가 터지기도 하고 이 상처가 너무 많이 난대요. 드럼 치면 근데 뭐 몇 번 친데도 그래도 자기는 매일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이 뭐가 필요하세요? 했더니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드럼은 나이와 너무 직결되는 이제 악기인데 리듬감이잖아요. 체력과. 이게 혹시 후배들이 나를 그냥 리스펙트의 의미로 그러니까 존경하는 의미로 나를 썼다가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 해야지라고 생각할까 봐 어릴 때보다 두 배, 그다음 네 배, 그다음 여덟 배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 에피소드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아, 그래요. 우리 모두 우리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사연 주신 김지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하루의 얘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면서 오웬 노래 들을게요. 오늘.

0: 오웬의 오늘에 이어서 신일료의 작가 미정 들었어요. 박진희님께서요. 저는 오늘도 출근하고 지금 퇴근길 전철 아닙니다. 간만에 대장부엌 목소리 끊기지 않게 들으려고 와이파이 해제하고 데이터로 들어요. 좀 전 사연에 저도 나이 먹고 애쓰는 게 맞나 싶었는데 드럼 치는 분 얘기로 힘을 다시 내봅니다. 역시 별밤 역시 대장부엌이라고 저도 진희님의 피드백에 힘이 확 납니다. 아, 너무 내가 좀 길게 얘기했나 싶었는데 이렇게 기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애쓰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애쓴다라고 말하면 뭔가 좀 내가 뭐 굳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건가 너무 아등바등하나 싶잖아요. 그런 표현부터 스스로에게 하는 표현도 좀 더 부드럽게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오지혜님, 바쁠 땐 알람 안 맞추고 종일 자고 싶다 소원했는데 왜 쉬는 날은 또 그렇게 잠만 자기가 아쉬운 건지 집에서도 사부작 바빴네요. 그래도 연휴 마무리는 별밤과 평온하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 늦잠을 자게 되거든요. 자고 나서 너무 늦게 일어나면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푹 자고 싶다 해놓고 막상 일어났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으면 내 아까운 내 하루 돌려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어떻게들 보내셨는지 좀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

0: 가서 만나보세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588님. 퇴근 후 피곤하지만 밥 먹고 무거워진 몸을 끌고 나와 걷고 있어요. 꿀꿀하고 시들시들했던 기분이 별밤 들으면서 점점 가벼워지더니 어느새 미소 짓고 있는 날 발견해요. 너무 기쁜 사연이에요. 4588님. 많은 분들 결과적으로 이따 끝날 때 다 어느새 미소 짓고 계시길 바라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그 첫 시간 장동선 박사님과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와 함께합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이왕이면 행복하고 가능하면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봅니다.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언제부턴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죠. 도파민 분비, 도파민 폭발, 도파민 중독. 도파민이 대체 뭐길래 여기까지 온 건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그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대장부엉이 너무 반갑습니다.
0: 아, 알고 계시는군요. 대장부엉이라 또 불러주시고.
1: 네,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투머치 토크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지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 먼저 그 너무 유명하시지만 간략한 본인 소개를. 네. 인사차.
1: 간략한 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뇌과학자 장동선이고 현재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하는 유튜브로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1억 뷰 넘었고요. 잠이 드는 뇌과학이라고 잠드뇌 시리즈가 있는데
0: 맞아요.
1: 혹시나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부엉이분들 계시면 저희 목소리로 수면의 뇌과학 잠에 대한 이야기로 재워드리는 채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0: 저도 자면서 자주 듣는 채널들 중에 하나요.
1: 오늘 네. 깨우는 목소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0: 오늘은 그렇지만 네. 진짜 이렇게 잘 때만이라도 좀 나한테 유익한 걸 듣자 하는데 마침 또 그런 콘텐츠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1: 네. 잠이 안 오면 뇌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데 듣다 보면 잠이 오는.
0: 맞아.
1: 근데 주로 후자의 효과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래도 그게 진짜 귀한 콘텐츠입니다. 저희 같은 또 잠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 너무 좋은 콘텐츠고 저는 이제 장동선 박사님이랑 몇 해 전에 톡이나 할까 저도 너무 뭐 제 기억에 남는 대화를 나눴었어요.

0: 보내주셨었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엄나영님께서 장동선 박사님이라니 도파민 특집 너무 기대됩니다 해주셨고 이현정님 교수님 영상 들으면서 잔다고. 근데 진짜 들으면서 자는다라는 저는 라디오 DJ로서 별밤 듣다 잔다 그러면 너무 기분 제일 좋아요.
1: 아 진짜요?
0: 왜냐면 내가 그런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존재로서 각인이 됐다라는 뜻이

0: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나 뭐 이호선 교수님 이런 분들 항상 하는 게 결혼하려면 또는 함께 살려면 편안한 사람을
1: 맞아요.
0: 찾아라.
1: 그렇죠. 그러니까
0: 좋아하지만 나를 또 잠들 수 있게 하는 것. 사실은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죠.
1: 맞죠, 맞죠. 이은희님, 오 장동선 뇌과학자님 찐 팬입니다. 예전 알쓸 신잡 때부터 열심히 보고 요즘 너튜브도 찾아보고 있답니다. 박사님 설명 들으면서 새로운 거 발견하고 알아감에 따라 도파민 뿜뿜합니다. 늘 알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0: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도파민 뿜뿜입니다.
1: 맞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뇌과학 예전에는 일반인들의 대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였는데 언젠가부터 많이들 다루는 단어이자 관련 서적도 저 이 집에도 많이 있고 이게 저는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뇌 건강과 뭔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은 다 뇌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주신 걸 그 결과들을 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제가 연구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뇌과학에. 그렇죠?
0: 그게 유행을 타던 주제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심리학에 대한 인기가 한동안
1: 맞아요.
0: 꽤 길게 가다가 심리학의 인기가 일부 여전히 인기 있지만 뇌과학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면 스스로를 이해함으로써 뭔가 내 스스로를 바꾸거나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실제적인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 않나요?
0: 그게 이제 결국 과학 발전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뇌 영상 뭐 무서울 때 뭐 팝콘이 먹고 싶을 때 뭐 어느 뇌 영역이 이렇게 반짝 올라간 것 같더라라고 보여주는 영상 있죠.
1: 네네네.
0: 실제로 이렇게 반짝 그 뇌의 영역이 빛나는 건 아닌데 뇌 영상 기술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뭐 사랑에 빠질 때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이건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손에 잡힐 수 있게 뇌과학적인 설명들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섬세한 동시에 꽤 단순하기도 해서 우리 인간들의 고민은 짐짓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뇌과학자들이 해준 얘기로 되게 심플하게 제어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실제로 저는 좀 그런 게 뭐 러닝을 해라. 러닝을 하면 일단 고민이 사라졌어요 저는.
0: 네. 러닝 좋아하세요?
1: 그러니까 막 밖에서는 러닝 말고 러닝머신에서 하지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뭔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 작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비법들을 이제 뇌과학자들이 알아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첫 시간에 여러 호기심을 풀어주실 적격자로서 장동선 박사님 모셨고요. 이야기 듣는 부엉이들 중에서 또 도파민에 대한 질문 다양하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언젠가부터요 도파민이 너무 좀 악역 악마화되기는 한 것과 너무 나쁜 물질로 소비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도파민 이제 막 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작 도파민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라 하면 저는 못하겠거든요.
0: 네 맞아요. 도파민 이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사실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한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에서 잘못된 개념이긴 해요. 도파민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신경 조절 물질이기도 한 그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에요.
1: 그래 너무 오해가 많았어.
0: 도파민이 없으면 파킨슨병에 걸려요.
1: 아 그런 거구나.
0: 네 그리고 도파민의 밸런스가 깨져서 특정한 순간에 필요한 데 없으면 ADHD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ADHD를 치료할 때도 도파민의 밸런스를 높여주기 위한 약물들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도파민을 그 진짜 수술 같은 걸 통해서 뇌 안쪽에 계속 전기 자극을 주면서 인위적으로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장치를 넣어놓으면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거의 완벽하게 치유가 돼서 걸어다니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어요.
1: 와 도파민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수적인 물질이었네요.
0: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하는데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 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위한 것. 그래서 파킨슨병에 걸리면 내 원하는 대로 손발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오는 거죠. 두 번째는 동기부여 자체가 도파민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파민이 고갈됐다라고 한다는 건 실제로 쥐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0: 도파민이 없는 쥐는 무언가를 하러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움직이고 싶은 생각, 어떠한 욕구 이런 것도 전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동기부여 관련이 있고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되면 우리가 이제 쾌락, 기쁨, 뭐 행복 같은 걸 느낀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학습을 위한 거예요.
1: 학습을 위한 거.
0: 네. 뭔가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항상 내가 아는 것들만 추구하면 우리가 더 나아지거나 새로운 게 배우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먹던 먹이를 먹다가 야, 저 문을 열면 맛있는 먹이가 있을까? 먹이가 더 많을까? 궁금해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그 문을 열어보고 싶게 만드는 게 도파민이에요.
1: 아.
0: 왜냐하면 실제로 실험을 하면 네. 내가 레버 눌렀을 때 100% 보상이 나오는 레버랑 눌렀을 때 반반의 확률로 뭔가 좋은 보상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레버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럼 거의 모든 동물이 두 번째 레버를 3배, 4배 열심히 당겨요.
1: 동물들이 전부 다요?
0: 그 쥐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인간으로 보면 내가 안정되게 투자할 수 있고 저금하면 되는데 왜 나는 불확실성에
1: 그치?
0: 배팅을 하고 힘들어하는 걸까라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는 거, 잘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확인해보기 전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네가 확인해봐, 배워, 가서 학습하고 너 걸로 만들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살면서 생존에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했을 때 보상의 형태로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0: 그 생각해보면 도파민이 나오는 게 다 그래요. 먹는 거, 맛있는 거. 생존에 중요하잖아요.
1: 네.
0: 사랑을 나누는 거. 뭐
1: 그때 도파민이구나. 그렇죠. 그치.
0: 그리고 돈, 미소, 사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라고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1: 도파민이 이렇게 우리를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인간 또 생명체라는 것의 구조는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진일보하게 만들게끔
0: 네.
1: 이렇게 일종 애초에 우리는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
0: 네.
1: 그런 의지조차도 발동되게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참
0: 거기다가 또 더 신기한 거는요. 그 도파민은 레버도파라고 그러니까 그 도파민의 전구체 물질이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면은 이 화학 물질이 서로 다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구성하는 그 구성이 조금 바뀌면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는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되고
1: 그게 약간 운동할 때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0: 네, 교감 신경 활성화를 시켜주는 네. 그래서 사실 또 이 물질을 조금씩 바꿔 쓰면서 뇌 안에서 여러 용도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참 뇌가 잘 만들어졌다 볼 수 있는
1: 진짜로요.
0: 거죠.
1: 진짜로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 이슈인데 배한재님이요. 도파민은 이런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요새는 이렇게 분비를 눌러야 할 대상이 된 건가요?
0: 일단 도파민이 없으면 무언가를 공부하기도 싫고 뭔가 추구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도파민이 관여하잖아요. 근데 뇌 안에 중요한 이제 회로가 도파민 회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패스웨이가
1: 네.
0: 그중에 이제 도파민이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질이 어느 길을 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 분비되자마자 제일 가까운 데 중변연계 회로라고 그래서
1: 중변연계.
0: 그 메소렘빅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도파민 분비되는 영역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영역에서 이제 즉각 보상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회로가 있어요.
1: 네.
0: 이게 중변연계 회로.
1: 네.
0: 여기서는 언제 이 도파민이 나오고 수용체에 가냐 하면 당장 즐거운 것들 할 때. 술 한 잔, 게임, 도박. 뭐 지금 당장 뭐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1: 그 뭐 숏폼 영상 같은 거.
0: 숏폼 것도. 영상 같은 거. 뭐 땡클릭스.
1: 그러니까
0: 내게 당장 기쁨과 쾌락을 그치, 주는 그치. 것. 요게 그 주로 중변연계 회로를 통해서 기쁨을 느낄 때 나오는 건데.
1: 네네.
0: 근데 또 긴 회로가 하나 있어요. 요 전두엽 앞쪽까지 도파민을 보내야 되는 이 중피질 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요 길로 도파민이 가면
1: 네.
0: 좀 긴 길을 가서 전두엽까지 가야 되는데
1: 네네.
0: 요 길은 또 언제 활성화가 되면 진짜 뭔가 공부해서 알고 싶어. 내가 춤을 진짜 잘 추고 싶어. 내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를 가지면 일단 노력을 열심히 하고
1: 네.
0: 파고 그리고 나서 뭔가 배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잖아요. 요건 도파민이 다른 회로로 지연 보상 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동기부여 회로를 탔을 때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도파민의 효과가 달라요.
1: 그러니까 약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떤 보상을 받는 무언가를 할 때 도파민이 가는 길이 좀 그 긴 길을 네. 통해서 움직인다.
0: 그래서 도파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도파민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1: 그러네.
0: 저는 음악을 듣는 게 이 별밤에서처럼 음악을 듣는 게 아주 안전하고 느린 회로 좋은 도파민 회로를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 진짜 너무 좋은 얘기네요.
0: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 한 곡을 띠딩 하고서는 끝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뭐 10초 듣고 끄지 않잖아요. 으흠. 시그널처럼.
1: 맞죠.
0: 우리는 도입부가 있고 나 좋아하는 지금 그 코드가 이제 나와. 이제 기타 나와. 이제 그치. 목소리 나와. 김이나 작가님, 작사가님이 쓴 그 내가 좋아하는 가사가 나와. 그치, 이렇게 그치. 기대하면서 노래를 듣잖아요. 네. 빌드업이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기대감이 있고 또 노래를 쭉 듣는 뭐 노력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이 과정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노력 뒤에 너무 좋았어라고 보상이 나오는 도파민 회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느린 회로지만 우리가 잘 쓰는 회로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숏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있나? 뿅! 봐요. 그리고 또 에이 더 재밌는 거 없나? 뿅! 하고 다음 걸 봐요.
1: 네.
0: 그러면 사실 한 10초, 15초 그리고 나서 넘기잖아요. 네. 그럼 매번 넘길 때마다 살짝 기대 예측을 하면서 또 재밌는 게 나오나?
1: 네.
0: 또 뭐가 있나? 하고 도파민이 조금씩 즉각적으로 뿅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도파민이 나오지만 이제 도파민을 받아주는 수용체의 숫자가 즉각 보상의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1: 줄어드는구나.
0: 그러니까 얘기는
1: 내성, 내성 같은 거.
0: 내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체가 뭐 10개가 있는데 도파민이 뿅 나와서 10개 다 닿았어. 뭐 너무 즐거웠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 하면 내가 카드를 너무 많이 마이너스를 쓰면 내 한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1: 그쵸, 그쵸.
0: 약간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즉 당장 즐거운 걸 너무 많이 하면.
1: 너무 많이 하면 그럼 미래의 행복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0: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센 걸 해야 같은 기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마약 같은 거.
0: 마약도 마찬가지로 중독으로 갈 때 똑같은 현상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도파민 수용체 숫자가 줄어들고요. 술도 그래요. 술 한 잔 너무 좋았어. 다음번에는 똑같은 한 잔으로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두 잔을 해야 돼. 네 잔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독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전혀 즐겁지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네. 또 뭐 없나? 또 재밌는 거 없나?
1: 그냥
0: 넘기게
1: 좀비처럼.
0: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1: 여러분 진짜 우리는 도파민을 잘 달래서 갈 길을 산책로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또 우리 이 좋은 길로 도파민을 보내주는 행위라고 하죠. 우쿨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듣고 올게요.

0: 우쿨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듣고 왔습니다. 7997님이요. 저는 도파민도 설렘도 없어서 항상 새로운 자극을 찾다가 오늘 설악산 대청봉을 올랐어요. 준비기간 2주 동안 설렜고 마침내 올랐을 때 도파민이 터졌네요. 도파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1: 제대로 쓰신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길로. 썼고 도파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사람이 도파민이 없다니요.
0: 그렇지.
1: 네. 계속 그 도파민을 추구하고 없으면 산도 못 오르고 뭐 이제 새로운 자극을 찾지도 않습니다.
0: 아, 그렇네요.
1: 그런데 산을 오르고 나서 도파민 터졌다는 건 정말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든 뒤의 기쁨. 네. 재밌는 건 이쪽의 수용체는 안 줄어들어요.
0: 너무 신기하다 그것도.
1: 그죠. 그러니까 완전 바로 즐겁지 않아. 너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책 읽는 즐거움 이런 거는 바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직접 보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을 한번 뚫어놓으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오래 쓸 수 있는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0: 와, 근데 너무 그래도 저는 왜 이 만약에 인간을 신께서 만드신 거라면 지화가. 왜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몸에 안 좋은 것만 있고 몸에 맨 좋은 건 다 맛이 없지? 되게 좀 원망스러웠었는데 네. 이런 설계 구조를 들으면 또 뭐랄까 나에게 발전이 될 만한 그 행동들은 굉장히 좀 풍성하게 준비가 또 돼 있네요.
1: 그리고 그 몸에 좋은 게 맛있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0: 그것도 뭔가 나를 조작할 수 있나요?
1: 내가 나 스스로의 뇌를 다시 그래. 재프로그래밍하면 돼요.
0: 저 좀 프로그래밍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그냥 누가 좀 이게 입력할 세팅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거의 매일 스스로가 리세팅해서 살고 계시지 않아요 이미?
0: 저는 근데 그 이 간식에 대한 제어력은 아직 조금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저는 좀 불안도가 높은지라 오히려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다 좀 컨트롤하면서 사는 스타일이긴 해요.
1: 그걸로 제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간식으로 돌아가서 간식이 진짜 먹고 싶어서 이렇게 참았다가 먹어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먹어요?
0: 요새는 그래도 좀 참았다가 먹어요. 원래는 그냥 상시, 가방, 차, 머리맛 다 구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혈당 이슈와
1: 아 진짜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습관 엉망인 거죠.
1: 간식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군요.
0: 많이 먹어서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견디고 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선생님이 이거는 관리해야 되는 수치라고 해가지고.
1: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 도파민이라는 개념이 뜨기 시작한 게 띄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책이 안나 렘케? 그러니까 렘케라고 하는 도파민 네이션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에도 번역돼서 많이 팔린 책인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 되게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 게 일종의 시소처럼 어떻게 해야 더 즐거운, 더 행복한, 더 많은 쾌락, 더 도파민의 어떤 효과를 많이 얻을까라는 질문에 더 강한 자극, 도파민을 찾는 게 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결핍,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 디톡스라고 부르죠.
0: 그러니까
1: 참는 거, 안 하는 거가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주로 예를 듭니다. 짜장면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 세상에 제일 맛있는 모든 짜장면 다 먹을 거야. 안성주 셰프의 미슐랭 짜장면 다 찾아가요. 근데 처음 짜장면 먹었을 때의 기쁨보다 아무리 좋은 뭐 5스타 미슐랭 짜장면을 먹어도 기쁨이 무한히 오를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제일 맛있는 짜장면 먹는 방법은 그냥 딱 한 두 달 정도 다이어트하고 짜장면 절대 안

0: 하다가.
1: 맞지.
0: 동네 아무데나 가서 짜장면 먹으면 그치.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제일 큰 즐거움을 맞네요. 맛볼 수 있는 거죠.
1: 맞네요. 맞네요. 자, 그러면 오지은님께서 그럼 당장의 즐거움 추구하는 거 말고 발전 나의 발전을 위한 장기간의 동력으로 도파민을 쓰려면 훈련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0: 훈련으로 돼요. 그게 훈련으로 되는 게 사실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우리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제 강화가 되냐면 내가 뭔가 기대를 해. 그리고 나서 기대하던 거를 얻어요. 근데 얻는데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더 세게 좋아요.
1: 오.
0: 그러면 그걸 또 하게 돼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루프가 생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라이브로 듣고 싶었어. 근데 라이브로 들었더니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저 밴드 팔로워에서 라이브 할 때마다 찾아가는 그치, 팬이 그치. 되는 거죠.
1: 네.
0: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도파민을 발전을 위한 장기간의 동력으로 쓴다라는 거는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기대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했던 것보다 얻은 게 더 달콤하면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는 카파가 열리는 거예요.
1: 와, 훈련으로 가능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0: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잠깐 뭐 마이너스 통장 얘기, 그 한도 줄어드는 카드 얘기했는데 네. 내가 진짜 참고 저금을 많이 했어요.
1: 네.
0: 통장에 막 갑자기 1억 플러스가 됐어.
1: 네.
0: 그럼 신용도랑 한도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1: 줄어들어
0: 많아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쌓아놓고 뭔가 연습해서 그 노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상 얻는 거를 많이 훈련시켜 놓으면 내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카파가 또 생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도파민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1: 여러분 우리 도파민은 우리가 진짜 미래의 개수를 좀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엉이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4부에서 또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금세 다시 돌아올게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별밤 갈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함께하고 있고요. 도파민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도 풀어주시고 어떻게 잘 다뤄서 약간 거의 수학까지도 더 크게 키워서 수학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근데 도파민 말고도 남수정님은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교수님 꿀잠 주무시나 봐요. 피부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눈망울이 너무 맑으세요. 아기 눈 같네요. 눈망울은 예전이랑 똑같으시고 피부는
2: 칭찬.
1: 확 더 좋아지셨어요.
2: 오늘 메이크업해서 그래요.
1: 아니 그때도 메이크업 하셨었어요.
2: 아, 진짜요?
1: 네, 우리 그때
2: 도파... 했어요?
1: 했죠.
2: 오, 그랬구나.
1: 근데 피부도 좋아, 피부가 되게 좋아지시고 좀 슬림해지시고 했거든요.
2: 맞아요. 8kg 빠졌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러닝, 그저께도 러닝. 그저께는 부산 다대포에서. 그다음 어제는

0: 그 여의도에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런이 있어서 네. 이틀 연속 런닝해서 확실하게 런닝하면 피부 노폐물은 잘 빠져요.
1: 어머 어머.
0: 이게 사우나 가서 땀 내는 거랑 런닝해서 땀 내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우나 가서는 수분만 빠져요.
1: 네. 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해도 되는데
1: 그건
0: 일단
1: 아니죠?
0: 그 사우나 갔다 와서 몸무게 빠지는 건 다 수분이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런닝 하고 나서 나오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피지나 다른 피부에 있었던 다른 물질도 같이 다 나와서
1: 야.
0: 사실 런닝해서 진짜 땀을 제대로 뽑고 사우나까지 하면. 사실 괜찮죠.
1: 딱 좋겠네요. 김띠용님이 알고 계시네요. 장 교수님 오늘도 러닝 하셨으려나 러닝 러버로.
0: 오늘 못하고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1: 오늘은 네, 그렇죠. 너무 네. 매일 하는 것도.
0: 네 회복을 해줘야 돼요.
1: 관절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0: 맞아요.
1: 자 0332님 저는 도파민이 많은 ESTP 20대 여자입니다. 요새 건강한 도파민을 찾아서 행복합니다. 새벽 수영을 다니는 건데요. 항상 일어나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다녀왔다는 거에 행복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수영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0: 완전 좋죠. 저도 수영을
1: 우등생.
0: 주 3, 5회 정도 하는데
1: 뭐라고 러닝도 하고 수영도 하세요?
0: 두 가지가 저의 주 좋아하는 스포츠.
1: 대유산소맨이시네요.
0: 네, 맞아요.
1: 부럽다.
0: 유산소 좋아해요. 근데 수영의 이 도파민이 또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러 가는 과정은 그렇게 즐겁진 않을 거예요.
1: 그렇죠.
0: 침대에서 나오는 것도 그다음에 아, 오늘 운동하러 가야 되라고 가는 과정도 아마도 약간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나올 텐데 이분이 이제 그 과정까지도 행복 하다는 거는 수영이 너무 즐거울 거라 기대라는 거죠. 도파민의 메커니즘이 딱 두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무언가를 기대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좋을 때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수영할 거야라고 기대를 차서 가고 기대했던 것보다 매일 수영이 더 재미있으신가 봐요.
1: 그렇게 아예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0: 네.
1: 새벽 수영을 계속 이행함으로써.
0: 네, 네, 네.
1: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왜 운동하는 사람들 하다 보면은 왜 저거 못 막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즐겁다는 걸 다 거짓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경이 드디어 감사하게도 왔어요.
0: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잘 되는 게 운동하면서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1: 네.
0: 넘어서고 나면 또 굉장히 많이 뿌듯하고 즐겁잖아요.
1: 그것도 그렇죠. 제 도파민을 좀 장기회로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0: 내 능력을 그렇죠. 내가 그 중 피질회로 쪽, 그러니까 더 동기부여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도파민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1: 좋네요. 좋네요.
0: 네.
1: 자 그리고요. 이 자기가 내가 그럼 지금 도파민에 좀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노말한 건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자,
0: 일단 도파민에는 중독될 수가 없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중독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도파민 분비에 변화가 생겨요.
1: 아. 그러니까
0: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체는 거기에 중독이 될 수는 없어요.
1: 그런 거구나.
0: 네, 꼭 필요한 거니까.
1: 그치, 그치.
0: 그럼 중독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의학적으로는 약물 중독하고 행위 중독 두 개를 나누거든요.
1: 네.
0: 약물 중독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들어가고 행위 중독은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도박 이런 게 들어가고
1: 네네네.
0: 근데 공통적으로 다 즉각 보상 회로를 지나고 중독되는 순간 공통적으로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1: 줄어들어.
0: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센 거, 더 많이 의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게 바꾸면은 뭔가 즉각적인 보상을 얻는 것에 높은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1: 아,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이군요.
0: 그게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행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파민 중독 또는 뭐 이게 그 방금 말했던 그 행위에 대한 의존성 이거인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식이라는 게 내가 중독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가?
1: 네.
0: 이거를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첫째, salience, 현저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1: 네.
0: 간식밖에 안 보여. 간식밖에 생각이 안 나. 뭔가 간식이 있으면 딴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현저하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 자극이 나에게 강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런 의존성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통제 불능.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먹고 있고 내가 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가방 가득히 사고 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알면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연구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스마트폰 중독 사람들의 46%인가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스마트폰 의존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런데도 못 바꾸는
1: 거예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0: 통제 상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
1: 통제 상실. 네,
0: 현저성 통제 상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같이 있어요. 의존성 중독으로 보는데
1: 네.
0: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심각한 무리가 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1: 부족하고.
0: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뭔가 계속 건강이 망가지면 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의존성의 문제가 있다.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중독에 가까운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1: 그렇군요.
0: 스스로 체크할 땐 이 세 가지로 체크를 해보고 근데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뭐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면 도파민 중독 뭐뭐뭐 이런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 진짜 이게 도파민 회로에 변화가 생겼나를 보려면 PET라고 그냥 뇌 스캐너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할 필요는 없고
1: 그쵸, 그쵸.
0: 방금 말한 세 가지 눈에 띄는 게 그거 하나인가 통제 불능인가 아니면 내가 삶에 큰 문제가 생긴 데 이걸 하나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또 노래 하나 들으면서 우리도 도파민을 이렇게 좀 긴 회로를 통해 이동을 시키고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New Light.

존 메이어의 뉴 라이트 듣고 오셨고요.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모시고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도파민에 관해서 높은 의존성 얘기 나눴었는데요.

0: 3333님이 그럼 힘들어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도파민 중독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밭일이나 빵 만들기 같은 거. 이런 거는 건강한 쪽 아닌가요?
1: 네.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면 할수록 힘들지만 네. 힘든 뒤에 보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다리고 노력한 후에 얻게 되는 보상 회로를 트레이닝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도파민 회로를 뚫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중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너무 또 남용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의학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건 또 과학자, 의학자라서 이쪽 영역에서는 중독이라는 말을 너무 무겁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0: 맞아.
1: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중독이랑 진짜 중독은 또 다르니까.
0: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짧은 자극 으로 얻는 도파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 원래 이런 게 저도 이렇게 피로도가 좀 두통같이 느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그래서 좀 제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좀 피곤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숏포민을 봐서든 자극적인 것만 너무 이제 보고 막 그러면 뇌가 피로가 느껴지는 게 기분 탓일까요?
1: 아니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폼을 보고 있는 순간에는 뇌가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기대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다음 걸 넘기고 이러고 있어서 사실 이제 쇼폼을 보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이제 여러 플랫폼에 있지만 카지노의 슬롯머신 디자인하고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뇌...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만든 이 UI에 인간들이 다 빠졌대잖아요. 과학자들 책임지세요. 다 과학자님 친구분들이 이거 다 인간 이렇게 하면 딱 되게 간단해 하고 이렇게 땡겨서 탁 나오고 이게 그 슬롯머신에
1: 그렇죠.
0: 똑같은 모양이라.
1: 요즘은 웬만한 게임회사도 다 이제 인지공학자, 뇌과학자를 고용해서 여러분 게임을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없는 이유도 항상 이제 뭔가 대전 게임 같은 거 하면 50-50의 확률로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중독성이 제일 높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것도 있고.
0: 과학자님 근데... 가지 말 안아주시면 안 돼요. 아무튼.
1: 네.
0: 조희 형님이요. 저는 피곤한데도 자기 직전에 꼭 뭔가 자극적인 걸 찾아보게 돼요. 어머 나던데. 잠들기 싫은 마음도 도파민이 관여하나요? 아니면 단순 습관일까요? 낮에는 안 궁금했던 것들이 꼭 밤만 되면 재밌어져서 계속 검색하게 되고요. 인간의 뇌는 혹시 잠자기 직전에 갑자기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 걸까요?
1: 그렇지는 않은데 이 잠들기 싫어하는 마음은 그 개념적인 이름도 있어요. 이 보복성 잠 미루기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0: 맞아.
1: 지금 나만의 시간이 남았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든 다 소모하겠어라고 하는
0: 지금 PD도 옆에서 고개를 저만큼 끄덕이고 있어. 맞아.
1: 그래서 이 잠들기 싫어하는 마음은 힘들었던 만큼 무언가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맞아. 심리 이런 것도 좀 있고
0: 근데 사실 하나도 보상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순간 자극적인 거 쇼폼 보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그냥 아예 내가 좋아하는 큰 메뉴 하나를 시켜서 다 안 먹더라도 그 메뉴를 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쇼폼을 계속 보고 자극적인 걸 찾아보는 건 뭐랑 비슷하냐면은 맛보기 100개 했는데 이제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맛있는 거 못 찾았어. 더 맛있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0: 비호가 너무 고통스럽네요.
1: 그렇죠.
0: 내 배는 쓸데없이 찼어.
1: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뭔가 지루해 뭔가 재밌는 거 없나 자극적인 걸 찾기 위해서 계속 하는 행위가 나를 더 지루하게 만든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딱 맛보기만 하고 제대로 못 먹었는데 배가 불러버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한 가지를 진득하게 그냥 쭉 오늘은 이거다라고 하면 맛있건 맛없건 그럼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갈 수가 있는데 맛보기 100개 하고 나면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내일 또 맛보기 했던 거 또 이렇게 먹어보고 있는 사람처럼 살만 칠 수 있다.
0: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맥락이 같은지 왜 요새 OTT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볼거리가 많아졌는데 정작 계속 그 썸네일 화면에서 스크롤만 하다가 뭐를 정작 보지는 않고
1: 맞아요.
0: 그것만 하는 거에서 근데 뭔가를 느끼고 끝나고 이러는 것도
1: 그러니까 혹시. 뭔가 더 재밌는 게 없나라는 기대 맞아요. 게임에서 계속 슬롯머신을 카지노에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100번 이렇게 돈 베팅해가지고 한 탕을 얻기보다는 그 거기에 썼을 돈을 100번 적금에 넣어놓으면 뭐라도 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내가 뭔가 한 가지에 선택

0: 선택을 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어, 이제 뇌과학적으로 내 뇌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려면 내가 선택을 하고 배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예측을 하고 오늘은 이걸 먹을 거야. 무슨 맛일까?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먹으면 맛이 있건 없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잖아요. 네. 아, 이 맛이었구나. 그쵸. 이건 다시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 뭐 또 먹어야지. 근데 그 배팅을 하지 않고 그냥 얘 먹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쟤 먹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다 계속 맛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나의 맛을 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못 찾는 맞아.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1: 맞아. 취향도
0: 그래. 이게 진짜 슬퍼요.
1: 그러네요. 네. 와 진짜 많은 곳을 관통한 얘기인데요. 엄나영님이요. 도파민이 내성 있는 물질이었다니 적당히 조절하는 게 뭐든 중요하다는 기운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1: 지금
0: 근데 우리 지금 맛보기만 한 거 아니에요?
1: 너무 맛보기. 우리 이거 지금 도파민 정작 너무 뿜뿜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치유 얘기 못 넘어가고 도파민은 치유 무엇인가 막 얘기.
1: 아니 그래서 잠깐 저희가 혹시 부엉이들도 지금 굉장히 관심도가 높거든요.
0: 네, 네.
1: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뇌과학자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거를 좀 개조를 다시 할 수 없는가? 우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도파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어떤 훈련을 하면 그런데 그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0: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ADHD도 있고 자극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꿰매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결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1: 그쵸.
0: 뇌를 바꾸는 법, 뇌를 있죠. 바꾸는 시스템 만든 법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더 얘기해봐도 좋겠네요.
1: 여러분들 뇌를 바꾸시겠습니까? 박사님과 저희와 원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아무튼 그러면은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 이따가 클로징 때 보게 박사님 저랑 같이 클로징 인사 해주셔도
0: 너무 좋죠.
1: 괜찮을까요?
0: 네 영광입니다.
1: 좋습니다.
0: 너무 좋아하는 별밤.
1: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0: 퀴즈 시작.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4: 자, 별밤 10월 5일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아,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반응이. 그래서 박사님 지금 별밤 고정시켜라 뭐 당연한 걸 왜 물어. 거의 빨리 얘기해달라. 다 지금 책상을 탕탕 두드리고 계시고요. 김현우님 몇 번 더 나오셔서 더 깊은 얘기 또 듣고 싶습니다. 이수민님 당연한 걸 뭐 물어보세요. 원하죠. 박석영님 뇌를 바꾸고 싶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오늘 막 박사님이랑 노래 나가는 동안 한 얘기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특집을 꼭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바꾸고 싶거든요. 와, 제 시스템.
5: 누군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게 이제 도파민 나오게 하는 건데.
4: 아, 그렇죠. 우리가 또
5: 엄청 고수시네요.
4: 아, 좀 네. 기다려보세요. 자, 그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쭉 이 특집이 이어지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도파민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또 마련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을 듣고 소름이 돋는 것도 이 도파민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만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5: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음악을 들을 때 뇌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활성화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소름 돋는 순간.
4: 맞아요. 저 완전 그래. 그리고 손이 떨릴 때도 있어요.
5: 맞아요. 그 순간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실제로도 실험을 했어요. 도파민의 전구체를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이제 그 막는 안타고니스트 같은 약물을 줘서 안 들어가게 하거나 그랬더니 내가 느끼는 어떠한 기쁨, 음악으로 느끼는 기쁨이 소름의 정도가 실제로 도파민의 약

0: 기준과 비례해서 작동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나의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도파민을 늘리는 좋은 방법 중에 음악이 있고요. 또 이 음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게 또 비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에 따라서 어떤 음악이 나의 고향처럼 느껴지는가 편안한가에 따라서 도파민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음악 들을 때 이 음악은 마약이라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정말 세로토닌, 아난다마이드, 뭐 엔도르핀 정말 그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다 분비되게 하는 순간들이 음악 안에 있어요.
1: 결국 종합 비타민은 음악이었군요.
0: 네. 그래서 네.
1: 아 도저히 더 모시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지금 마무리 시간인데요. 그래도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의 마지막 인사
0: 너무
1: 부탁드릴게요.
0: 짧았고 맞아. 투머치 토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았는데
1: 그래요. 박찬호 이후 최고의 투머치 토커신데
0: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그래서 또 제가 신청한 곡도 틀어주셔서 너무 좋은데 사라 바렐리스의 그래비티 이거 박진영님도 엄청 좋아하는 곡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래비티를 골랐냐?
1: 네.
0: 중력이잖아요.
1: 네.
0: 중력은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하지만 또 중력 없이는 지구에 붙어서 우리 생활할 수가 없죠. 도파민은 때때로 우리를 도파민 중독이란 말에서처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도파민이 없다면 배움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중력처럼 있으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게 또 도파민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곡까지 완벽하고요. 세라 베럴리스의 그래비티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0: 저는 뇌과학자 장동선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 우린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저자 노은정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 날들이 있죠.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불안이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불안을 느끼고 있네. 뭉뚱그려진 감정을 분리수거하듯 하나씩 나누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알 수 없던 감정도 다룰 수 있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첫날 밖을 나설 땐 아무리 우산을 쓰더라도 조금은 젖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완벽한 우산이란 없는 거니까요. 플랜 A부터 C까지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을 짜도 쏟아지는 비를 막을 수 없다면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빗방울을 망함이라고 부를지 낭만이라고 부를지는 오로지 저의 몫이니까요. 원래 제일 재밌는 일은 꼭 계획에 없던 일에서 시작되잖아요. 뽀송뽀송한 오늘보다 비를 맞아가며 뛰었던 어제가 벌써 훨씬 더 눈부시게 기억되는 것처럼 말이죠. 뭐든 내 마음대로 쉽게 안 되는 세상. 기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산뜻하게 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10월 5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제로베이스원의 닥터닥터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친 여러분, 제로베이스원의 김태래 텔디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든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날씨에 맞게 옷을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손이 너무 시려운데 저 지금 밖에 있는 기분이거든요. 어제 비 오는 걸 또 까먹고 냅다 집에 널브러져 있던 이 반팔 셔츠를 보고, 셔츠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를 아 이쁘다 하고 입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겉옷을 하나 걸쳤어야 됐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날씨는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아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앞에는 덥고 뒤에는 추운 것 같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제 비 왔으니까.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시간 오늘도 꽉꽉 채워서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어제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오랜만에 또 야외 공연을 했는데 비를 몰고 오는 남자들답게 또 비가 왔어요 무대하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사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차에서 아 비가 오면 무대할 때 재밌겠다라고는 발언을 했는데 이걸 들으셨나봐요 하늘에서. 여러분도 어제 보셨나요 무대?
1: 네!
0: 보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신 분 없죠? 죄송합니다. 어제 또 무대할 때 오랜만에 또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계속 많았으면 좋겠네요. 실시간 문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910님께서 텔디 어제 비 맞고 몸 괜찮았어요? 저는 집 가자마자 바로 감기약을 원샷했어요. 어이구, 저는 어제 무대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무대를 해서 그런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자서 그래도 많이 금방 회복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늘 무슨 일인지 이제 왼쪽 화면이 딱 나가버렸는데 0338님께서 오늘 라디오만 기다렸어요. 어제 강남 페스티벌에서 닥터닥터 듣고 오늘 또 들으니까 완전 좋네요. 완전 명곡. 진짜 닥터닥터는 언제 어디서 들어도 정말 명곡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소민님께서 틸디 예쁘게 하고 왔다더니 진짜 예쁘게 하고 왔네.

근데 사실 이게 위에만 예쁘게 하고 온 거라서 아래는 늘 입던 대로 추리닝 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에 약간 보여주기식 패션입니다.

0: 오늘 함께 공유할 시각은 꿀친들 일어나라 업데이트할 시간이야 많이 잤어 업데이트 해야지 오전 8시입니다 빨라요? 자 아침 일찍 어디서 뭐 하셨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도 텔디의 새로운 답장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뭐든 남겨주세요 고민이나 위로받고 싶은 말도 좋고요 친구에게 남기듯이 웃긴 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뭐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든요 음주 후엔 팀앱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우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미분당 위엑스포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의 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전 8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뭐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아마 쿨쿨 자고 있었을 거라고 정말 예상이 됩니다. 저는 네, 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잘 때는 그리고 사실 꿈을 안 꿔가지고 눈 감았다 뜨면은 항상 아침입니다. 이어서 고명서님께서 오늘 아침 8시에 저는 런닝을 10km 뛰었습니다. 제로베이스원과 오늘 놀러올 크래비티 노래 들으면서 뛰니까 금방 뛰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제가 너무 본받아야 될 그런 런닝을 아침부터 10km 뛰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건강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재영님께서 오전 8시에 한참 운동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강도를 높여서 했더니 진짜 피곤했는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개운했네요. 아니, 다들 아침 8시에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진짜 와, 저는 일어나면 이제 활처럼 꺾이기 바빠요. 기지개 피느라고 소리 지르면서 못 일어나.

바보. 전 진짜 일어나야 될 때는 진짜 제 자신을 불러 떨어뜨립니다. 그냥 그럼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이 소정님께서, 저는요 오늘 휴일이라서 쇼츠 보다가 그 시간에 잤어요. 저 내일 출근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소정님께서 내일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또 출근이 맞닥뜨려지면 또 나도 모르게 번쩍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일 또 출근할 때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9360님께서, 아침에 저희 취미인 커버댄스 연습을 하러 가기 위해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일디는 연습생 때 월말 평가로 커버해본 안무 어떤 거 있어요?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엑소 선배님들 노래,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 노래, 그리고 인피니트 선배님들 노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회사에 있었던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7650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사촌언니 결혼식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리야 우리는 결혼 언제 해? 라고. 이거를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좋아요 좋아요. 우리 조만간 잘 상의를 해서 결혼식 날짜를 한번 잘 잡아봅시다. 안 돼요. 그냥 몰아오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시고요.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Close Your Eyes, Drop Dead.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죠. 한국 재즈 펑크의 시작인 윤신의 이 밤을 즐겁게를 샘플링한 곡으로 1990년대 스트리트 힙합 스타일로 재해석했는데요. 멤버 민욱, 승우씨가 작사에도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내일 이분들이 또 춘춘에 오시잖아요. 자세한 음악 이야기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볼까요? 525261님께서 오전 8시요? 어제 강남 페스티벌 갔다가 녹초가 되어서 자고 있었어요. 히히, 오늘 생일인데 출근도 안 하고 다행이었답니다. 아이고, 오늘 생일이셔. 혹시 가든에 오셨나요? 계세요?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제 강남 페스티벌도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생일 축하드리니까 너무 뜻깊은 추억과 순간이 될 것 같아요. 0279님께서 오전 8시에 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라 호텔에서 조식 먹고 있었어요. 지금은 집으로 돌아와 친친 듣고 있는데 아침엔 다른 나라였다는 게 꿈만 같고 그래요. 해외를 많이 오가는 텔디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고, 상하이. 저도 한참 투어할 때나 해외를 많이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눈 감았다 뜨면은 집에 있다가 눈 감았다 뜨면 호텔에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8706님께서 새싹이신데요, 이분은. 오늘 등산 약속 있었는데 쿨쿨 자고 있었어요. 약속한 친구야 미안해. 와, 등산 약속이라는 게 있구나. 아, 등산 약속이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진짜 등산을 취미로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어떤 산 가셨었고 나중에 가고 갔다 오셔서 어떠셨었는지. 제가 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셨었는지 한번 사연 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701님께서 샵 8000번을 김태래라고 저장해놨는데 너무 설레요. 오, 그거 꽤 괜찮은 방법인데요. 샵 8000번을 김태래라고 저장해 놓으시면 여러분 꿀팁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1092님께서 아니 텔디 산을 얼마나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버킷리스트에 써야 될 만큼의 고통을 안고 여러분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든 거 아시죠? 두 번은 안 됩니다. 6411님께서 아니 옷에 선글이 달아놓은 건가? 완전 귀엽네. 사실 아까 여기 와서 뭔가 약간 2% 부족하다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 가방 안에 안경이 3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꺼내서 색깔 맞춰가지고 왜 3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출근하고 옷 갈아입으면서 다 넣어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안경상을 차릴 것 같습니다. 1345님께서 가든이에요. 저는 오늘 월요일이지만 공휴일인 기념으로 간만에 늦잠 자려고 했는데 몸이 적응됐는지 8시 좀 넘어서 깨버렸어요. 알람도 안 맞춰뒀는데 일어나버려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텔디는 알람 안 맞췄는데도 일찍 일어나서 기분 나빴던 적 있었나요? 저는 만약에 잠이 좀 일찍 깨지면 그날은 오늘 그냥 일찍 일하고 오늘 일찍 자야겠다 약간 이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시작부터 기분 안 좋아질 필요 없으니까요. 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기분이 그래도 덜 나쁘실 것 같습니다. 가든 어디 계세요? 기분이 나쁘셨던 분. 자, 조만간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2221님께서 저는 카드 결제 오는 문자를 테레 하트라고 저장해놨어요. 돈 쓸 때마다 테레 맛있는 거 사주는 느낌. 오, 기분이 좋지 않은 문자를 저로 저장을 해서 약간 기분을 융화시키는, 이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지? 저도 그렇게 한번 제가 별로 보기 싫은 문자를 그렇게 세팅을 해봐야겠어요. 약간 꿀친
제로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8님께서 그러면 마라톤은 어때요? 등산 말고. 근데 저 마라톤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좀 이벤트나 행사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요. 나중에 진짜 나중에요. 신명진님께서 텔디 요즘 이광수 배우님 소통 오프라는 게 유행인데 텔디도 아나요? 모닝 문자 해주셔서 요즘 맨날 아침마다 즐겁게 일어나요. 저도 너무 잘 주변에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저도 보면서 배웁니다. 소통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게 하시는지 정말 보고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맨날 같은 사진인 줄 알았는데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의 헤드라이너 크래비티와 함께 돌아올게요. 환영 인사와 궁금한 점 그리고 저에게 영업하고 싶은 멤버들의 매력들 미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르세라핌의 블루 플레임, 위너의 밀리언즈.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사회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입덕 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신전에서 뮤즈들 기사 알려주러 내려온 아이돌 크래비티. 어서오세요.
1: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0: 자, 이 시간은 입덕 유발 초대석으로 마지막엔 저의, 저 테디의 최애 멤버 픽도 한번 뽑아서 아, 되게 부담스러운 눈빛이에요.
3: 진짜 목소리가 되게 그러니까, 좋으시네요.
4: 그러니까
5: 목소리가 되게 스윗하신데요.
6: 아니 우리가 때는
5: 이랬는데
3: 스윗하시죠.
5: 스윗하다.
0: 네, 이제 저의 최애 멤버 픽도 뽑아서 이따가 끝날 때 원샷 복지를 드릴 건데요. 네. 또 이럴 때 또 첫인상이 또 중요하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0: 저와 러비티 분들께 설레게 할 플로팅 멘트 하나씩 붙여서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림 씨 먼저 가볼까요?
7: 와우, 저부터인가요?
5: 와우. 저는 와우, 그러면
7: 저는 그러면 테레로 이행시로 가겠습니다. 이야.
3: 준비했다 이거.
5: 준비했어?
7: 운 띄워주시죠.
0: 가보겠습니다. 태
7: 대련님, 저 네. 세림인데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0: 레 네.
7: 레디오 끝나고 둘이 얘기하시죠.
3: 레디오 끝나고
5: 레디오 끝나고
8: 레디오에서 나오면 레디오 끝나고.

0: 오케이
1: 레리오 좋은데요? 좋습니다.
2: 세리입니다.
1: 좋습니다.
3: 좋습니다.
1: 아 그러면 아까 저 오늘 추워 보여서 오늘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 앨런 씨 한번 볼까요?
4: 아 이렇게 잘해 버리면 부담되잖아. 아이고 저는 테레 씨와 네. 예, 아름다운 미래가 네. 보이네요.
5: 아, 네 죄송한데 혹시 이 자기소개 코너가 그러니까 네. 테레 씨한테 블러팅을 한 거예요?
2: 아니 이게 자기소개 콘텐츠 아니었어요?
4: 테레 씨한테도 해야 돼. 저는 테레 씨, 테레 씨와 미래에 있었으면 좋겠는 앨런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예.
3: 라인 맞췄어 그래도.
4: 테레 네. 미래. 네,
6: 아 뭐래 김테레 내 거래.
4: 아니.
1: 와우. 와.
4: 아니, 끝났어. 이제 너 차례 끝났어.
5: 빨리 넘어가래. 어.
4: 아 자, 그래.
6: 죄송합니다.
1: 아 우빈 씨.
7: 네. 저는 웃음을 드리는 우빈입니다.
1: 네?
4: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 오늘
4: 네,
1: 웃음 넥스. 웃음 주십시오.
2: 확실히
8: 웃음 많이 주세요. 웃음을 준다.
1: 네. 자, 미니 씨 한번 가 볼까요?
9: 아, 로비티. 반갑습니다. 미니입니다.
1: 어우,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인사해 주셨고요.
3: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간다.
1: 오케이. 태웅 씨 한번 가 볼까요?
9: 로비티 밖에 많이 춥죠?
10: 내 품 안에 들어올래?
1: 우와. 스윗 보이네요. 자 그럼 다음은
11: 여러분 병준... 저랑 허거 먹으러 갈래요? 제가 살게요.
1: 좋아요.
11: 허거 좋아하는 성민이입니다.
1: 자 성민 씨의 허거 플러팅인데요.
9: 돈으로 하겠다.
1: 좋습니다. 정모 씨 한번 가볼까요?
12: 네 바다가 보이면 오션 뷰, 산이 보이면 마운틴 뷰. 테레 씨는 I love you.
9: 뭐야 이게?
2: 그래서 보는
9: 성민이다.
2: 아 정모 좋아.
9: 그래서
2: 아,
1: 진짜 오늘 직전이야. 오늘 두 번째시라고 화끈하게 가시네요. 자 원재 씨 한번 가볼까요?
3: 저도 그렇다면 이행시로 테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그새 또 생각했어?
1: 좋아요.
3: 네
1: 테레님
3: 오늘 처음 보는데 혹시 네. 저 원재인데 마음에 드시나요?
1: 레가 혹시 네인가요? 네 마음에 듭니다.
3: 대답한 겁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야 이분들 아, 자 저 오늘 마지막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2: 기대돼.
1: 형준 씨 한번 보여주세요.
13: 저도 테레로 이행시 한번
1: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3: 테레 씨 옆에 있는 저는
1: 레
13: 애기암.
3: 레기
2: 레기
1: 레기
3: 레기는 좀
11: 레기
3: 레기
2: 레기요.
13: 생각하고 있는
1: 슬레기
3: 레기요.
2: 레기
3: 엄마는 애기야.
13: 네 감사합니다. 많이 당황스럽죠?
1: 아 근데 네. 이게 제가 게스트분들을 가든에서 모실 때마다 네. 하루하루 레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좀 원하던 레벨이죠.
13: 네, 테레 오늘, 레벨업!
1: 오늘 보스를 깨러 온 느낌이고요.
3: 가보시죠 가보시죠.
1: 아 그럼 가보겠습니다.
13: 가보자.
1: 자 선배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저는 근데 아 다 너무 임팩트가 있었는데 아 근데 처음이 그래도 좀 셌던 것 같아요. 네.
2: 아무래도
1: 네. 아니 제가 생각한 크래프티 선배님들의 이미지하고 이 첫 플러팅이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거든요.
2: 저희 처음은 어땠어요?
8: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길래?
1: 전 되게 그 미소년의 멋있게 무대하는 모습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런 약간 저의 길을 싹싹 가져가시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3: 일단 그럼 지금 미소년에 멋있진 않나 보네요.
1: 아니요 예. 미소년에 멋있는 느낌이에요.
3: 생각과 다르셨다 하셨습니다.
1: 이따가
7: 노력하지 마세요.
1: 미소년에 멋있게 네. 보여주실 거잖아요.
3: 아, 좋죠, 네.
2: 맞죠 맞죠.
1: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오늘 초면인가요?
13: 정모 씨 말고는 맞아요. 초면 아닌가요?
1: 맞아요. 사실 정말 초면인데 정호 씨는 저희 두 번째 만나뵙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그때 또 많은 대화를 하고
2: 맞아요.
1: 네.
7: 둘이 어째 제일 어색해 보이는데요?
8: 아니요 우리 그때
7: 불편해 보이는데요?
8: 광고 타임에 진짜 상남자들의 토크를 했기 때문에
13: 그럼요. 아니 근데 제가 그날 사실 봤거든요.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네. 애니 토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13: 괜찮으셨어요?
1: 아 저는 이제
3: 좋아하시나
1: 그 시간은
13: 네.
1: 이제 맞춰드리는 시간.
3: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3: 사실 정모 형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고맙단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아유,
3: 진짜 감사해요.
13: 네, 저희 멤버 중에 애니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상이 없어가지고.
1: 아 진짜요?
13: 네.
1: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영 인사가 도착을 했는데 네. 그럼 원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0: 아 좋습니다. 드디어 안착.

0: 님께서 함성디 보고 싶었어요. 친친박은 아니지만 대충 친친이니까 돌아온 걸로. 예, 그런 걸로. 새 앨범으로 만나는 크래비티와 친친 그리고 러비티의 만남 기쁘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1: 와!
0: 너무 와우. 기쁘다.
1: 재밌게 재밌게 오늘 친친 즐겨 주십시오.
2: 좋습니다.
1: 자, 그럼 아래 거는 우리 형준 씨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3: 네, 김거가 님께서 형준 씨 고추장이라서 빨간색 입고 오셨나요? 와, 이거 굉장히 예리하셨는데
0: 세계관 확장 어디까지 되는 건지.
3: 예. 네, 예리하셨는데 아닙니다. 아~ 제가 사실 오늘도 이 짱 코너가 있는 줄 알고 네. 고민을 해봤는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3: 이 짱 코너가. 그래서
1: 이게 무슨 코너죠? 아침에. 저는 모르거든요.
3: 이게 예전에 네. 아 사적 꼰대 같아. 예전에 말이죠.
0: 말이야.
3: 때는 말이에요. 아, 네. 이 학교 컨셉이어가지고 짱을 맞아, 맞아. 뽑는 아~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불미스럽게 아 불미스럽지 않아.
0: 맞아.
3: 고추장이라고 해가지고
1: 나 네. 네.
0: 매운 거 좋아해요.
3: 매운 걸 좋아해요.
1: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3: 오해하지 마세요.
1: 자 아래 거는 이제. 우리 정모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네, 메로님께서 오늘 공이즈가 맞네요. 다들 친구해요, 야야라고 하셨습니다.
0: 오,
1: 아 공이즈 좋아요. 공이즈가 저 포함 세 분이죠?
5: 아 테레 씨가 02 년생이세요?
1: 네, 맞습니다.
5: 저 02 년생입니다.
1: 02 02. 아, 공이 씨랑 형준 씨랑
0: 친구 친구
1: 반갑습니다.
3: 마이티.
1: 아, 근데
5: 뭐 끼고 싶어요?
1: 제가 02 같지 않게 생겨가지고
0: 훨씬 더워요.
1: 왜냐면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6: 한 04 년생 정도.
5: 나 06 년생인 줄 알았어.
1: 너무
3: 언제 애기인 줄 알았어. 테레 애기예요.
5: 그러니까 웃는 것도 이뻐가지고.
3: 어 보조개 봐. 이러면서 김수가
5: 웃는 게 완전 애기잖아.
3: 근데 저 예전에 되게 잘 봐가지고 프로그램 나오셨잖아요.
1: 아 옛날에요.
3: 그때 잘 봐나 이 일어날 때 우와.
1: 아유 감사합니다. 또 네. 그거를 이렇게 또 챙. 아 감사합니다.
3: 원샷 받을죠.
1: 아 원샷을 위해.
3: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좋아요. 우리 오늘 좋은 인연으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3: 네.
1: 자 계속해서 크래비티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러비티 1일차인 또 저를 위해 멤버 입덕 가이드 제보 부탁드릴게요. 어디로 보낼까요 성민씨?
7: 네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신곡에 먼저 입덕해 보겠습니다. 크래비티가 5개월 만에 미니 9집 소노로서를 발매했습니다.
0: 친친 정말 아하 너무 감사합니다.
6: 진짜요?
1: 그래비티의 컴백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0: 네.
1: 지난 앨범에서 사제 컨셉에서 이번엔 남신으로 또 돌아오셨는데
0: 네.
1: 어떤 앨범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 소노로스의 메인 키워드는 레조넌스 공명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9개의 파동이 만나서 큰 울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좀 포부를 담은 그런 앨범이고요. 또 이번 앨범 역시 멤버들의 이 참여도가 또 많이 더 올라간 앨범이기 때문에 수록곡들도 다 맛집이니까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1: 특히 멤버들의 참여가 많아서 더 특별한 앨범인 것 같은데 네. 타이틀곡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를 어떤 곡인가요?
0: 네 라우드는 이번에 저희 원진, 앨런, 형준, 세림, 태영 이렇게 다섯 명이서 또 작사를 참여했는데요.
1: 네.
0: 정말 이번에 퍼포먼스도 약간 1절, 2절, 3절 다 다를 정도로 되게 또 퍼포먼스 맛집인 노래니까 여러분 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무대도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와 퍼포먼스 맛집 노래.
0: 네.
1: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제목이 다른 거였다고요?
0: 맞습니다.
3: 맞아요.
0: 원래는 글라이드라는 제목으로
1: 글라이드.
0: 네. 그랬어가지고 약간 조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컨셉에 조금 더 맞는 단어가 있을 것 같다라고
1: 아.
0: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런 걸 좀 찾아보다가 라우더가 마지막으로 픽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럼 라우더 또 보니까
0: 네.
1: 가사 작업할 때 그 모여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3: 네.
1: 이번 노랫말을 또 쓰실 때는 어떠셨나요?
0: 어땠나요 앨런 씨?
8: 아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았어요.
3: 아 근데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긴 했어.
0: 진짜 근데 와 이번 쉽지 않긴 했어요.
8: 그 새벽 시간대에
1: 네.
8: 그 음악이 더 잘 써지는 거 아시죠?
1: 아 예예 예.
8: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레알 정신 빼고 진짜 필터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그냥 좋게 들리는 거 이렇게 피크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예, 썼습니다.
1: 아, 또 새벽 감성으로 정신이 나간 채로 그렇죠, 쓰셨다고. 그렇죠.

0: 아, 그럼 낮에는 작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1: 저는 안 합니다. 아, 네. 낮에는 자요. 아,
2: 낮에는 네. 보통 자죠.
0: 아, 낮에는 자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이 노래의 킬링 파트도 정말 궁금한데요. 오. 킬링 파트 어딘가요?
3: 성민이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4: 저희가 이번에 그 훅 파트가 그 골반을 이렇게 튕기는 안무가 있는데 네. 그게 좀 킬링 파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골반을 튕기는 안무. 네. 러비티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2: 어쩜.
0: 여기 앉아 있어서 보여주실 수는 없으니 없죠.
5: 아, 뭐 앉아서 골반 튕길 수 있죠.
0: 아, 진짜요?
1: 앉아서 가능하다고요?
0: 앉아. 안녕하세요. 한 분. 아,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되게 아, 근데 저기만 클로즈업 하니까
1: 좀 뭐 이상하네요.
2: 조금
0: 화끈한데요. 아, 근데 좋습니다. 와우. 태영 씨의 골반 튕기기 잘 봤습니다. 자, 진짜 퍼포비티답게 퍼포먼스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심지어 1, 2, 3절이 안무가 다 다른데.
2: 맞아요.
0: 아,
2: 네.
0: 아, 쉽지 않은데요. 1, 2, 3절 다른 거. 그치, 이렇게 맞아, 안무가 맞아. 다양한 게 멤버들이 많이 참여한 결과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6: 맞습니다.
5: 맞습니다.
3: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그 안무도 한 두세 개가 있으면 합치잖아요. 네. 그 합치는 과정에 저희 멤버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은 쓰고 싶고 3절 안무는 1절로 가져오고 싶고 2절로 가져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욕심을 많이 낸 퍼포먼스여서 좀 그래도 맞아요. 의미가 있고 더 뜻깊은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0: 네. 다른 1, 2, 3절 전부 다 다른 퍼포먼스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그럼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빠진 안무도 있을까요?
2: 오, 있어요?
1: 궁금하다.
5: 저 고민만 하고 빠지지는 않았는데
0: 아,
5: 다
0: 그래요?
5: 넣긴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의 수정 같은 걸 하긴 했어요. 제가 맞아요. 계속 고집하던 제 파트 부분을 네네네.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약간 아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긴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궁금증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떠나시는데요. 아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래 버전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 언젠간 있겠죠.
2: 언젠간.
0: 자, 그만큼 보는 재미가 정말 확실할 텐데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벌써 피맛이 좀 납니다. 원래 1, 2, 3절이 다르니까 연습량이 그쵸. 정말 맞죠.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3: 좀 사실 이 뮤비를 찍는 기간 안무를 배우고 뮤비를 찍는 데 시간까지 저희가 진짜 너무 없었어요.
0: 네네.
3: 근데 1, 2, 3절을 다 배우고 네. 해야 돼가지고 좀 진짜 피만 날 정도로 힘들긴 했어요.
2: 맞아요.
3: 네.
0: 아니 그러면 원래 크래비트의 안무 단장님이 엄하기로 소문이 났잖아요.
1: 네. 소문이 어디까지?
0: 이번에도 이번에도 여전하신가요?
3: 여전했나요?
2: 살짝
3: 여전했겠죠?
2: 옷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1: 네.
2: 딱 진짜 조교처럼.
0: 빨갛게 만드셨네요 오늘.
2: 네.
1: 와. 좋았습니다.
2: 자, 덕분에 더 완성도 있는 그쵸? 퍼포먼스가 늘 완성되기 때문에
0: 그렇죠.
2: 네, 너무 감사하죠.
0: 아유, 감사한 우리 안무 단장님. 오, 원샷까지. 그래도 이번 컴백 준비를 하면서 곡은 물론이고 안무, 컨셉 다 러비티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느끼셨을 것 같은데 첫 주 무대 끝나고 모니터하면서 더 나눴던 대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안 그래도 끝나고 이제 저희가 연습하러 한번 갔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형준이가 이제 싹 한번 모니터링을 하더니 강민이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2: 그쵸.
1: 그런 약간 보완점들 보완하고 그쵸. 이제 또 음악 방송을 또 했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그럼 형준 씨가 약간 다시 이런 스타일인가요? 다시
2: 그쵸.
0: 맞을 때까지 약간
2: 그쵸.
0: 아 무섭다.
5: 근데 또 좋은 점은 사실 그 다시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고 다시 하면 좀 그렇잖아요.
0: 네 같이
5: 하기 때문에
1: 같이
5: 또
2: 맞아요.
5: 가능하지 않나.
0: 멋있는 안무 단장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멤버 모두가 진심인 곡 오늘 친친해서 또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2: 와우.
0: 자 멤버분들 괜찮으실까요?
2: 네.
1: 운동이죠.
0: 자 그럼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친 가족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나 부산 사는 박예빈인데 님께서 라우더 너무 좋아요. 성민이 오빠 사랑해요. 제가 꼭 돈 모아서 어른 되면 콘서트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라고.
6: 와우. 예빈이 웰컴.
0: 웰컴. 나중에 꼭 콘서트 보러 오라고. 자 멤버들 이제 준비되셨나요?
7: 예.
0: 좋습니다. 아, 혹시 라이브 하기 전에 약간 파이팅 구호 같은 게 있으신가요?
8: 정모형 있잖아요.
9: 정모형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10: 제가 뮤즈드리어 더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라우더 해주시면 됩니다.
0: 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s go.
10: 아 와우.
0: 오케이.
10: 뮤즈드리어 더 크게. 와.
0: 자, 크래비티의 라이브입니다. 라우더.
7: Let's go.

0: 와우. 크래비티의 라우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자, 멤버들은 다시 토크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와우, 정말 제목에 걸맞게 크게 소리치고 싶어지는 노래였고요. 정말 노래가 끝까지 계속 달리네요. 정말 멈추고 싶지 않는 노래입니다.
1: 예.
0: 와, 정말 노래가 정말 어렵네요.
1: 네, 맞아요. 네, 좀 어려워요.
0: 진짜 쉽지 않은 노래를 이렇게 멋있게 소화해 주셨고요.
2: Let's go.
0: 자, 3440님께서 크래비티 라이브 쩌렁쩌렁한 거 봐라.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간다.
2: Boom!
1: Hey, boom!
2: Make it louder.
0: 러비티 앤드님께서 엘런이 말랑 복숭아 같은데 래핑 멋져요.
3: 저 랩할 때만큼은 딱딱 복숭아입니다.
2: 딱딱 복숭아.
0: 와우, 딱복.
2: 딱복.
0: 오케이, 좋습니다. 이 주인님께서 11시에도 리듬 타게 하는 노래, 신나는 노래네요. 라우더.
2: 우후.
0: 자, 11시에도 리듬을 하면서 같이 춤춰주시고 계시네요, 주인님께서.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최지영님께서 노래 너무 제 스타일인데 바로 제 플리에 넣어놨어요.
2: Thank you, 지영.
1: 보니까 아까 처음에
2: Thank you, thank you.
1: 네, 아니 아까 처음에 운동할 때 들으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 운동할 때 듣기 정말 좋은 노래예요.
3: 키고 더 들 수 있어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한 세트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이 이 정도의 노래입니다. 정수빈님께서 저 진짜 라우더 바로 알람으로 해놨어요. 알람이요. 바로 일어나서 바로 일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4: Make it louder.
1: 하루 열정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래비티의 라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쿠쿠님께서 이번 라우더를 통해 입덕하게 된 러비티입니다. 저 말고도 이번에 입덕한 러비티들 엄청 많더라고요.
4: 컴온 컴온.
3: 근데 곧 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4: 컴온 컴온.
3: 뉴비 러비티들이 처음 가는 콘서트를 위해 그래비티 콘서트는 이렇게 즐기면 된다, 이런 재미가 있을 것이다, 콘서트 스포와 자랑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에이. 벌써부터 콘서트만 기다려집니다. 아니 또 11월에 단독 콘서트가 예정돼 있으시잖아요.
5: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3: 홍보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6: 아이. 네, 2026 크래비티 콘서트 소노로스 저희 11월 14일 15일 하고요. 서울 올림픽 홀입니다. 예. 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하니까 혹시나 네, 부산에 살고 계신 러비티들도 와주세요.
3: 와. 부산에서도 한다.
6: 주변 근처에 살고 계신 러비티들도.
4: 예. 예이. 컴온 컴온. 예.
3: 자, 그러면 우리 콘서트는, 그래비티 콘서트는 이런 게 재밌다라고 좀 알려주신다면?
4: 약간 그 속된 말로 네, 속된 뇌 빼고 뛰어논다 하잖아요.
3: 뇌 빼고.
4: 네, 네. 뇌 빼고 뛰어노기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잡생각 뭐 이런 것들로 약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하면 오셔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좋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에이. 날리고 싶으시다면 그래비티의 콘서트 꼭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Let's go, 에이. come on, come on.
3: 자. 빙구레님께서 내일 티켓팅이라 벌써 손이 차가워진.
7: 아, 내일이구나.
8: 역시 빙구레.
3: 에?
4: 네?
7: 네?
8: 네?
3: 자, 또 티켓팅이 또 쉽지 않잖아요.
6: 맞아요. 또 티켓팅 있으면 또 긴장들도 하시고 하잖아요. 긴장.
3: 아, 티켓팅 파이팅 하시고 좋은 자리 꼭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 물론이죠.
3: 리 부부분님께서 밥 든든히 먹고 오세요 신입 러비티.
7: 맞아요. 밥을 든든히 먹고 와야 또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3: 맞죠. 아, 그 정도로 뛰어노는군요.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4: 가야죠. 네.
3: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그래비티와 함께하고 있고요. 실시간 문자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래비티의 럭키참 듣고 올 건데요. 이 곡 작사에 원진, 형준, 앨런 씨가 참여하셨죠? 네. 어떤 곡인가요?
4: 네, 이번 저희가 참여한 이 럭키참이라는 노래는 조금 자기 자신에 빠져서 약간 조금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자신감 넘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싶다, 하루를 자신감 있게 보내고 싶다 하실 때 들으면 너무 좋을 노래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와우,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크래비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원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소울이님께서 원진 럭키 처음에서 랩하는 거 너무너무 멋있던데 에이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3: 에이가 있었어요?
2: 세림 앨런 듣고 원진이 랩에 재능 있는 것 같은지 말해줘요 라고.
4: 오케이
3: 컴온
1: 보여주시죠.
2: Look at me, look at me, 슬쩍 하고 공 앞에 세림 애니 많이 머무시고 peak kind of fade going Milan, no to Paris, street to chase I'm a rocket, 지가 the way, cause that's me crazy.
1: 자신감이 너무 좋습니다.
2: Let's go, let's go. 어때요? 재능 있는 것 같아요?
5: 아 예, 제가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6: 귀한 걸.
7: 앨런 오늘 좀 잘하네요.
2: 나이스.
1: 자, 멋있는 래핑이었고요. 솜님께서 영화관의 외가 크래비티의 라우더 뮤비 보면 되는데 다들 공들여 찍은 느낌에 정말 쪼개고 쪼개서 봐야 됩니다. 특히 우빈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원픽이에요. 비주얼 미쳐 뮤비 찍을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비하인드 원해요 라고 우빈씨 어떠셨어요?
8: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이거 뭐 거의 뭐 그

0: 장면을 수많은 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으신 엑스트라 분들과 함께 찍었는데 저 혼자였거든요. 그 심지어 을지로 한복판이었어요.
1: 출근길에
0: 출근길에 그 되게 이제 외국에서 약간 호텔 같은데 여가지고 외국인 분들 엄청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쳐다보고 계시고 엑스트라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나 혼자 거기서 진짜 외지인처럼 이상한 의상 막 엄청 홀리한 의상 입고
2: 이상한 의상인가요?
1: 무슨 거적대기 입고
0: 거적대기 같은 망토 같은 걸 이렇게 쓰고 걸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보여주시네 이제 저런 장면인데 저게 굉장히 네 저거거든요.
3: 잠만요.
1: 우빈 씨, 네. 저 걸어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0: 아니 저는 저거 또 찍었는데 다른 것도 찍긴 했어요.
1: 근데 저 인파를 건너다니면서 막 춤을 추라고 그러셔가지고
4: 아 진짜요?
1: 이러면서 지나다녔어요.
5: 진짜 한수 배우세요.
0: 한수 배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1: 멀었습니다.
0: 저는 아이돌이 되기에는
1: 아니에요.
0: 네, 저 전혀 안 힘들었습니다. 네, 아주 편하게 촬영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경솔한 사람이었습니다.
4: 아, 그래도 멋있게 장면 나왔으니까.
0: 아 그렇네요. 네,
4: 결과물이 좋잖아요.
0: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희 씨가 좀 말씀을 참 잘하시네.
4: 좋아요. 라더라더님께서 6년차 아이돌이 말아주는 애교 챌린지 정말 맛있잖아. 라우더 애교 버전 챌린지 누가 생각한 건가요? 월급 두 배로 받으시길.
1: 어? 애교 덩굿즈 아 이미 했어요?
2: 덩굿즈 했어? 찍었어.
6: 뭐야?
7: 애교 버전이 뭐야?
1: 못 애교 봤어. 우리끼리 아이디어를 내긴 했었는데 진짜인지 몰랐네요.
2: 그니까
8: 이게 그 연습하다가
2: 맞아요.
8: 그 이렇게 하면 귀엽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 아,
1: 했구나.
8: 생각 왔어.
9: 이게 연습하는데 정모 형이 이렇게 뭐지 하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안 묻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걸 보고 형 왜 귀엽게 쳐? 형 왜 귀엽게 애교 부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귀엽게 애교 챌린지 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월급 두 배로 받으세요.
7: 아 감사합니다.
4: 반전 매력이 있는 챌린지 좋은데요? 노희라님께서 오늘 친친해서 또 피자 설기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7: 어떻게
1: 알았죠?
9: 하준이 형이 올렸어요. 말했어요. 소통했어요.
4: 아 진짜요? 네,
9: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4: 아니 저도 피자 설기를 릴스로만 보다가 처음 접했는데 저도 이따 끝나고 먹어볼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나고 한 입 해볼 생각에 네, 원래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2: 원래 이제 뭐지 다른 데서 한번 먹어봤는데 네. 그때 굉장히 좀 먹고 이게 유행할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거는 너무 맛있었어요.
4: 아 진짜요? 네.
9: 아, 진짜요?
2: 너무 맛있었어요.
9: 소였어요?
2: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유행하는구나 싶은 그런 맛이었어요.
4: 맞아요. 네, 두 가지로 맛있었어요. 준비해 주셨죠.
2: 맞아요.
4: 맞네요. 그럼 만약에 저번에 버터떡이나 두종프 같은 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진 씨?
9: 아 여기는 너무 많은 뭐지? 언급을 했는데
2: 뭐지 이거 뭐 대본이 있었어요?
4: 아 아니요 제가 즉흥입니다.
2: 아 진짜로요? 아
9: 이게 대박인데? 여기는 유명한 버터떡 악플러예요.
1: 아, 네. 아 네, 차리 씨가 버터떡을 좋아하시는구나.
2: 좋아하세요?
4: 아 근데 좋아하는데 딱 한 번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느끼해서.
2: 아 약간 저랑 말이 좀 통하겠네 그러면. 네. 네. 저도 약간 버터 두쫑크는 알겠는데 네. 버터떡은 조금
4: 버플러시였어가지고
2: 네. 그랬었어요. 아. 깜짝 놀랐네.
4: 아 버터떡 좋아하면 저희 멀어지는 거군요. 아 좋습니다. 버터떡이 약간 스타성이 없다고.
2: 에 네, 맞아요. 좀 텁텁한 느낌. 아.
1: 지금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2: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왜냐면은. 아, 또 말하게 되긴 하는데 이 두쫑쿠는 네. 최애와 이름을 붙이면은 네. 굉장히 귀여워요. 아~ 김쫑쿠야, 태쫑쿠야 너무 귀엽잖아요.
4: 아, 예, 너무 귀엽죠.
2: 버터떡은 일단 이름부터 너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뭐 김터떡아 이러면
1: 우리 태터떡이
2: 우리 태터떡 이런
4: 그러네요. 억양이 그렇죠? 조금 별로네요.
2: 태쫑쿠 이건 귀엽잖아요.
4: 아 맞아요.
2: 태터떡 이러면은 좀 건강이 안
1: 귀엽게 느낌. 하면 되잖아요. 태터떡도 귀엽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아니요 귀엽지 않아요.
8: 태터떡?
4: 누가 하셨어요 방금?
2: 봐봐요 안 귀엽잖아요.
1: 너무 귀엽지 않아요?
8: 근데 태터떡?
2: 이거 봐봐요.
4: 상큼해요.
2: 텁텁하잖아.
1: 이런 거 좋아하세요?
4: 아 저 이런 거 좀 좋아하는데.
8: 태터떡?
9: 형 자중하세요.
1: 형 오늘 S네.
2: 세네 명이 런닝을 최근에 11.2kg로 하고 이상해져가지고
1: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4: 아 회복이 안 됐구나.
2: 좋습니다.
4: 좋습니다. 아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럼 세림 씨가 읽어주세요.

0: 아, 네. 야구 좋아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미니님 저랑 같은 최강 타이거즈 좋아하셔서 알게
1: 되었어요. 타이거즈
0: 최강 타이거즈 좋아하셔서 알게 됐는데 야구 선수 되면 등장곡으로 라밤바 하신다고. 얼마나 야구 콘텐츠를 챙겨 보시는 거예요. 원진님도 배웠음 배웠.

0: 요즘 자꾸 눈에 띕니다 당신들. 와.
1: 아니 민희 씨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2: 야구를 최근에 이제 시구하러 다녀오면서 네. 더 이제 깊게 좋아하게 됐는데 네. 또 이 두산 베어스가 지금 기아랑 굉장히 순위가 가까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야구 같이 지켜보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많이 봤는데 네. 야구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요.
3: 좋아하죠.
1: 좋아요. 그 라밤바도 한 수절이 가능하신가요?
2: 아, 가능하죠.
3: 아, 보러 갈까요? 보러 갈까요? 이거,
2: Let's go. 빠라라라라밤바 빠라라라라밤바 오냐 뽀께 오냐 뽀께
1: 와 아, 네. 아, 이걸 라이브로 보여주시다니 놀라운데요. 자 얼마 전에 또 형준 씨가 또 시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원진 앤 미니 씨 어떻게 보셨나요?
3: 아 이게 제가 이제 형준이랑 야구 메이트가 너무 되고 싶어서 네. 이쪽 베어스 쪽에 좀 영업을 했었어요 제가. 네네네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형준이가 야구장을 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아~ 데리고 갈 때마다 형준이가 항상 져서 네.
2: 되게 안타까워 하신다.
4: 그래서 진짜 러비티니스를 너무 안타까워. 네.
3: 그래서 제가 네. 형준이가 이제 다른 팀으로 시구를 간다고 하길래 마음으로는 조금 좀 서운하고 좀 슬프고 했지만 네. 거기 가선 꼭 행복해라. 아~ 거기 가선 꼭 승려의 맛을 경험해봐라.
1: 그쵸,
3: 예, 한창 또 그때 다이노스랑 베어스랑 굉장히 또 순위로가 이렇게 할 때였어요. 네. 그치만서도 다이노스를 응원했지만 아~ 거기 가서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다. 예, 너무 아쉽습니다.
1: 아,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야구에서. 네. 아, 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크래비티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크래비트의 Odd One Out 들을 건데 이 곡은 또 태영 씨가 곡 작업에 참여를 또 하셨죠.
5: 네.
1: 아, 예스. 어떤 곡인가요, 태영 씨?
5: 어, 저희 아주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곡입니다.
1: 아, 퍼포먼스
5: 들어보시죠.
1: 제 멘트를.
6: 짧은
1: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제로베이스만의 친한 친구 크래비티의 오드 원 아웃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냐냐냐님께서 아, 콘서트에서 이걸로 퍼포먼스 한다고? 오키 이해함이라고 하시는데
5: 알아들으셨구나.
4: 부정을 안 하시네요.
6: 서울대신가?
7: 똑똑하신가?
5: 서울대신가?
4: 스마트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1일차 러비티 저 텔디에게 선배 러비티 분들이 보내주신 여러분의 입덕 가이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씩 직접 소개해 주시죠.
5: 이게 또 직접
8: 아이고. 얼른 저장해님께서 세림이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크래비티의 힘 K입니다. 컴백 3일차에 아침부터 마라톤 10km, 11.5km 뛰고 페스티벌까지 뛰는 체력장이에요. 모든 진심으로 부딪혀서 무대는 물론 축구에도 진심, 돈가스에도 진심, 좀비 연기에도 진심입니다. 그 진심인 모습으로 항상 러비티와 동생들 웃겨주는 크래비티의 맏형 박세림 사랑하고 행복해지세요. 아 그리고 입덕하면 얼굴 살 빼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어요.
4: 얼굴 살은 어떻게 빼는 겁니까?
5: 아 그거 흥미를 가지고 입덕해야 알려주는 건데
8: 그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4: 아 진짜요?
5: 레디오 끝나고
4: 레디오
5: 끝나고
4: 백스테이지에서 백스테이지요?
5: 백스 여기 메인스테이지니까
6: 메인스테이지니까 나머지는 백스테이지로
5: 가서 얘기하시죠.
4: 굉장히 많은 것들에 진심이신데 좀비 연기는 뭔가요?
6: 보여주시죠.
8: 좀비 연기요?
4: 약간 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8: 좀비 연기요?
6: 네. 최선도
8: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라디오 끝나고
5: 라디오 끝나고
8: 제가 알려드릴 게 많네요.
4: 아, 그러니까요. 되게 의미심장하시다.
5: 네, 오늘 밤이 짧겠어요?
4: 정말 미스테리하신 분입니다, 세림씨. 최근에 나는 또 이것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9: 이것에 진심이다?
10: 이것에 네. 진심이다.
11: 저 붓기 빼는 거.
4: 아
11: 세림이 형한테 하는 거구나.
8: 아 맞아. 저한테요? 네. 저는 당연히 테레씨한테 지금 진심이다.
6: 와 진짜 와, 미치겠다.
5: 테레씨는 오늘 큰일 네. 나셨다.
11: 부담 너무 된다.
5: 오늘 라디오 끝나면 큰일 나셨다.
11: 앞보면 안 되겠다.
5: 이거 앞보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은데요?
4: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잘하세요 그렇게.
8: 아 제 원래 그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6: 원래 연기를 잘해가지고
5: 완전 연기파 가수거든요.
4: 아니 오늘 가든 분들이 반응이 진짜 좋으세요.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8: 아 감사합니다.
4: 자 연기파 가수셨고요.
5: 네 맞습니다.
4: 자 앨런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12: 마 님께서 우리 앨런이는 요 수면 4시간 옹알이도 한국어로 하는 능력자고요.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유 요즘은 소통 어플에 꽃이랑 물 이런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엄마보다 더 소녀 감성 있는 남자 점점점 매력 있지 않아요? 혈액형은 과학이라 믿는 사람이라 B형이랑은 잘 안 맞는데 텔디는 O형이니까 아마 잘 맞을 거예요.
4: 오 메이비를 붙이셨네요. 아마를 붙여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앨런 씨?
12: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요.
4: 아, 잘 맞을 것 같아요.
12: 네.
4: 아,
12: 네.
5: 진짜 약간 진지하게
12: B 형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4: 아, 네. 네. 아 약간 타이밍이 치고 들어오신다. 오빠는.
6: 그게 호흡이
11: 예측할 수 없는 호흡이에요.
4: 그러니까 그게 웃기다. 호흡이 웃기는.
6: 네, 호흡이
4: 웃기셔요.
12: 네. 사실 우리 어머니도 O 형이시거든요.
4: 아, 네.
12: 그래서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4: 아, 정말요. 저희 잘 맞을 것 같습니다.
5: 네. 아, 너무 잘 맞.
10: 맞겠다. 아, 최고다 최고.
4: 정말 잘 맞을 거예요.
10: 역시.
4: 혈액형 vs MBTI?
12: 아 네. 그 MBTI는 사실 뭐 시간 지날수록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4: 네네. 근데
12: 혈액형은 아무래도 바뀌면은 좀 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저는 혈액형이 더 뭔가 좀 더 과학 좀 더 그 네, 믿는 것 같아요. 아... 네, 미신.
4: 좋습니다. 혈액형을 더 믿으시는
12: 미신을 네. 믿는 편입니다. 네.
4: 자 정모 씨 읽어주세요.
10: 네. 머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모하면 헬멧남을 빼놓을 수 없죠. 오, 작년에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그 등장신 모벅모벅 걸어와서 헬멧 벗으며 등장하는 미남이 바로 우리 정모입니다. 유유. 그런 정모의 본체가 모타쿠라니 그 반전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유유유 우유유유유 겁도 하나도 없고 본인 개그에 본인이 제일 크게 웃고 네 기타도 잘 치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사랑을 못 숨기는 그 투명함이 매력인 정모 구애남자 구정모 같이 좋아해요 우리 라고 와. 하셨습니다.
4: 예. 와, 진짜 설명서인데요 거의.
9: 그러니까요.
4: 진짜
9: 너무 완벽한데?
4: 아 이건 너무 잘 알죠.
9: 예.
10: 이거 아세요? 테레씨도 이거 알아요?
4: 아니 저 아, 대박. 이 장면을 어떻게 뽑습니까?
12: 예. 진짜
10: 이야
9: 하시는구나.
10: 이거 어떻게 하시지?
12: 진짜. 아 지금 밖에서도 볼 수 있구나.
9: 아 볼 수 있어요?
4: 아 밖에서 볼 수 있구나. 아, 저도 몰랐는데 멋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헬멧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멋있는 얼굴이 등장할 수 있죠?
9: 감사합니다.
4: 네. 그럼 우리 정모 씨는 내 매력은 투명한 것이다 인정하시나요?
10: 아 저는 사실 투명하고 싶지 않지만 제 의도와 다르게 투명한 것 같은데
4: 네.
10: 사람들은 매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매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 투명한 매력 인정하셨고요.
10: 지금 귀 색깔 보세요.
4: 부끄러우시구나.
9: 실시간으로 빨개지고 있어가지고 네.
10: 너무 투명해.
4: 샤이하시고. 자 우빈 씨 한번 가볼까요?
13: 예. 운명 기특해 님이십니다. 크래비티의 메인 보컬 소우빈을 소개합니다. 우빈은 모기도 잘 잡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알고요. 잘 먹고요. 데뷔 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춰있던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기 뮤베로 성장 중인 우리 옴냥 기특하다 잘한다 맨날 가슴 벅차게 만드는 우빈이를 소개합니다.
10: 오.
4: 아 약간
9: 멈춰있던 적이
4: 톤으로 재미있게 목이 잘 잡는 거 정말 호감인데요?
10: 그런가요?
9: 아, 그러니까요.
10: 네. 숙소에 목이 좀 많으신 스타일인가요?
9: 가끔 목이 안 잡히면은 불러가지고 이제 잡아달라고. 아,
4: 저는 그래서 여름에 일부러 문을 안 엽니다.
10: 아, 오지 말래요.
9: 저랑 같은데요?
10: 한 번 정도 열어주신
9: 문을 아예 안 열고 사는. 네.
4: 그렇죠.
9: 그거죠.
10: 그 정도로.
4: 진짜. 네. 모기가 들어오면 저의 삶이 한 2, 3일 망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9: 아 맞아요 맞아요.
4: 아무튼 아기 뮤지컬 배우 우빈 씨였고요.
9: 네.
4: 자, 롱님께서 우빈이 목 11마리 잡은 썰이라고. 11마리를 잡으셨어요?
13: 아, 그 이게 저희 이제 그 스타쉽 연습실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요.
4: 네네.
13: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난 청담 청담
10: 어딘가
13: 있는 네. 주소를 말할 뻔했어요.
4: 네.
13: 청담동 어딘가에 있는 스타쉽 지하 연습실에는 네. 여름이 지나면 숨만 쉬어도 모기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9: 아,
13: 그래서
9: 거기 장난 아니에요.
13: 저희가 오랜만에 단체 연습을 하러 그 연습실을 방문을 했다가
4: 네.
13: 아, 모기가 너무 많은 나머지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11마리를 사살했습니다.
4: 모기 헌터시네요.
9: 진짜 근데 네. 쌤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기서 혼자서 쌤 옆에 춤추고 있는데
10: 맞아
13: 안 보고 주먹이 잡고
9: 모기만 이걸
4: 모기 잡는 안무를 하셨어요.
10: 쌤이 이제 디테일 알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7 8
4: 이러면서 네. 측정을
13: 제가 그날은 그거였습니다. 존 윅이었습니다.
4: 아,
9: 존 윅
4: 모기 잡는 예. 존 윅
10: 예.
4: 멋있는 존 윅이었고요.
13: 감사합니다.
9: 아, 좋습니다.
4: 자 원진 어이구. 읽어주세요.
14: 네 한타탕 사랑이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진이 자랑하려면 밤새야 되는데 제가 한번 잘 요약해 볼게요. 일단 말을 예쁘고 다정하게 해서 러비티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예능감이 넘치고 진행도 잘하는 MC 꿈나무에다가 본업도 잘해서 깜짝 자작곡으로 한퍼들 자랑스럽게 해주는 만능 아이돌이랍니다. 파도와 우리만의 비밀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뭘 해도 잘해요. 성대모사 NNC 진행 더빙 야구

0: 형, 숨바꼭질 게임 등등 그런 매력 덕분에 크래비티 가족들의 최애 멤버이기도 합니다. 찐 상견례 프리패스 상인 함원진에게 다들 얼른 입덕하세요.
1: 네, 상견례 프리패스 상인데요.
0: 아우, 너무 감사한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 숨바꼭질 게임이 뭔가요?
0: 숨바꼭질 게임 이게 뭐지? 근데
2: 그거 숨는
3: 아, 그림
2: 그리는
3: 그림 그리고
2: 컴퓨터 게임.
1: 매차.
0: 카멜레온.
1: 아. 그거 잘하세요?
0: 그거 나쁘지 않게 하죠.
1: 아, 진짜요? 네,
0: 한번 나중에.
1: 아, 좋아요.
0: 네, 렛츠고.
1: 저도 잘하거든요.
0: 컴온. 네.
1: 재밌을 것 같은데요.
4: 아니, 네.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다.
5: 나도.
1: 오늘부터 시작하시고요.
0: 어, 잘하네.
4: 사지 뭐.
0: 어필 잘하네.
1: 좋아요. 네. 아, 또 멤버들 가족분들께서 최애시라고.
0: 아, 또 감사하게도.
5: 뭐야,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4: 어느 가족이에요?
1: 아, 이거
5: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1: 사실이 아닌가요?
0: 아니, 너무 감사하게도.
4: 저희는 처음 듣는 사실.
5: 어, 처음 듣는데요.
0: 이제 성민이 어머님께서 네네네. 우리 이모 네. 저를 또 너무 좋아하시고.
1: 네.
0: 또 이제 형준이 누님께서
1: 네.
0: 맞죠? 우리 작은 누님께서 네. 저를 또 너무 좋아하시고. 아, 네. 네. 또 누구 있죠? 나다 한번 지원해 봐서 알려주세요.
6: 우리 누나가 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6: 우리 누나가
0: 그렇죠. 태영이네 누님께서도 그리고 최근에는 또 태영이의 어머님께서도
6: 아~ 저희 네. 엄마도 이번 컴백 라이브 보고 어, 원진이 너무 잘생겨졌는데 이런
7: 인기 많다.
1: 어, 대박이다.
0: 감사합니다.
1: 어, 어떻게 그런 매력을
0: 네. 네,
1: 장난 아닌데요.
0: 아, 장난이죠.
1: 네.
0: 결혼 가능합니다.
1: 어, 오늘 저도 한번
0: 어?
1: 좋아하게 만들어 보세요.
0: 결혼이요?
1: 아요, 결혼하자고요.
0: 아, 진짜.
6: 오래.
0: 어?
1: 좋습니다. 화끈하네요, 오늘.
6: 너무 질투하지 마.
0: 어떡하죠?
1: 저 그 미니 친구 한번 읽어주세요.
8: 네, 강군 만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군은 키 186에 넓은 어깨와 얇은 허리로 굳이 미니 앨범 컴포에 상타를 이룬 우월한 피지컬의 남자입니다. 신화 컨셉에 딱 맞는 남신 비주얼을 가졌죠. 게다가 요즘 따라 수려한 비주얼이 레벨업해서 똥강아지에서 자꾸 남자가 되는 듯해서 곤란합니다. 암튼 그리고 이미 러비티밖에 모르는 바보면서 팬들과의 더 재밌는 소통을 위해 배우 이광수님 소통 어플을 내돈내산 구독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아이돌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민이 언제 답장 받나.
1: 아,
8: 답장 못 받았어요.
1: 아니, 핫하잖아요 또.
8: 핫 하세요 혹시?
1: 아니요, 저 하고 싶은데 네. 고민 중입니다. 저도 수업을 들어야 되나.
8: 아,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광수 선배님이 일단 굉장히 버블 자주 오세요.
1: 그러니까.
8: 그래서 이 버블 쌓인 버블 수를 보면은 나도 버블 해야겠다. 그 마음이 진짜 졸로 들어서 이 아이돌 분들에게 약간 강제로 약간 광수 선배님 버블을 한번 체험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아, 생각합니다.
1: 좋아요. 그럼 지금 딱 어디서 잡혀 있는 김에 광수 선배님께 한번.
8: 안 그래도 어디죠 근데 카메라가?
1: 아, 정면입니다.
8: 안 그래도 마주치면 버블 한다고 자랑하려고 대기 중인데요. 제 거 답장 해주세요.
5: 우와. 되게 대단한 대단한 말인 줄 알아요.
1: 되게 그 뭔가 눈망울이 그 사슴처럼 슬픈 눈망울을 가지고 계시네요.
6: 슬눈.
1: 네.
8: 네. 항상 슬프기 때문에.
1: 아, 슬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빛이 난다.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점점 클로즈업이 되고 있는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와우. 이렇게까지 클로즈업 해주신 적이 없는데 왜 가리세요?
8: 모공이 보일 것 같아요.
6: 백.
1: 좋습니다.
6: 백.
1: 자, 이렇게 멤버들의 입덕 가이드 만나보고 있고요.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크래비티의 Love Me라는 곡 들을 건데 이 곡은 또 세림 씨가 곡 작업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9: 맞습니다.
1: 어떤 곡인가요?
9: 아, 일단 오늘 제 마음과 좀 어울리는 곡인데요. 테레 씨한테 이제 좀 이 끝을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네. 불안함과 이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1: 네.
9: 이 순간을 끝까지 사랑하자.
1: 아, 네.
9: 테레 씨 이런 아름다운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와. 이 아름다운 곡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와우, 러브 미 저희 듣고 왔는데요.
3: 예스.
2: 저에게 달려오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3: 오, 그걸 느끼셨단 말이에요? 네,
2: 달려오겠다는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4: 맞습니다.
2: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 형준 씨의 입덕 가이드 한번 가볼까요?
5: 네, 반전미 형준님께서 반짝이는 아이돌 정석, 비주얼의 형준이는 존재만으로 주변에 환하게 밝혀주는 본투비 아이돌입니다. 게다가 늘 노력하는 모습에서 또 한번 놀라움을 줘요. 분명 같은 시간인데 형준이는 컴백 준비, 기상캐스터, MC, 각종 챌린지, 시구, 각종 모니터링, 넙집 촬영 등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대단합니다. 겉과 속이 꽉 차 있는 알찬 통영 꿀빵 같은 존재, 기획력, 능력, 책임감, 센스, 아이돌력까지 갖춘 송영준은 빛 그 자체입니다. 크래비티 라우더 만감부라고 합니다.
2: 천재 송영준 씨네요.
5: 예.
2: 체력 관리와 또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5: 오, 체력 관리나 체력 관리는 막 그냥 하는 게 없고요.
2: 아, 그래요?
5: 네, 그냥 진짜 그냥. 시간 관리도 막 하는 게 없고.
6: 그럼 형준 씨는 뭘 하죠?
7: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5: 그냥 뭐든지 잡히면 뭐든지 다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2: 개인 채널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5: 네, 개인 채널도 합니다.
2: 그럼 그 채널의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5: 목표는
6: 동그래지는 건가요?
5: 아, 동그래지는 거긴 해서 좀 롱런?
2: 아, 롱런.
5: 네, 욕심 없이 그냥 가볍게, 가벼운 건 아니고 그냥 좀 열심히 해서 크래비티도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뭐 본 게 있는데
5: 뭐요?
2: 그 찢어지시는 거.
5: 나 찢어졌나? 찢어졌어요. 네. 제가
2: 그거 제가 샤워하다가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6: 그냥
2: 아, 저는 샤워할 때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3: 오, 진짜요?
2: 네.
6: 어떻게 무슨?
2: 그러니까
5: 거울에 붙이고 영상을 틀고 샤워.
3: 오, 네?
2: 그래요?
6: 아니 테레 씨
2: 처음 공개하는 거야?
6: 상남자였네.
8: 잠깐만요.
9: 이게 물이 튀기지 않아요?
8: 미스테리언.
3: 잠깐 좀
5: 섹시해.
6: 아닌 것 같아요.
2: 근데 이상형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웃기게.
5: 네.
2: 물에 안 튀기게 허리보다 높게 들고서 봐.
8: 그럼 그쪽 손은 어떻게 그 다음에 반대로
2: 바꿔? 네.
6: 왜?
2: 맞아요.
9: 그렇게까지.
2: 그래서 저는 그 왜 이렇게 충격 받으셨어요?
5: 아니 지금 장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
2: 이게
5: 웅성웅성.
8: 이렇게 했다가
2: 그게 아니에요.
3: 아까 설치... 춤추시던 게 혹시?
9: 아 이준성.
6: 어쩐지 좀 잘 추더라고요.
8: 아 이게 숙련돼 있다고.
2: 그 느낌이 아니고 아이고. 사실 이제 수건 넣는 곳을 열면
5: 네.
2: 저는 핸드폰을 놓을 곳을 놔요.
5: 아 그렇죠.
2: 거기다 두고 두 손으로 하고다가.
5: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네. 저의 영상을 샤워하시면서 보셔가지고.
2: 저의 핸드폰께
5: 가까워진 것 같아요.
2: 네. 좋은 알고리즘으로.
5: 네.
2: 좋습니다. 그리고 또 누님들이 또 너튜브에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5: 네. 제가 가족 브이로그를 좀 이전부터 해왔어서 이번 이 동그란 송영준이라는 채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2: 아,
5: 네.
2: 혹시 저 그 말 하려 했어요.
5: 뭐요?
2: 저도 나중에 불러주세요.
5: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네 제가 정말 네 잘 콘텐츠 제가 구성을 짜고 있거든요.
2: 아 진짜요?
5: 제가 기획까지 다 해요.
2: 저 별로예요.
6: 구성은 나만 안 보내주고.
5: 아니 별로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거 뭐든 해드리는 채널이니까 네 한번 놀러 오시면.
8: 근데 거기 동그란 사람만 나갈 수 있다고 저 못 나가게 하셨잖아요.
5: 아
2: 오 와.
5: 정말 러비티 큰 모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동그란 송영준 대 동현준
4: 동현준이요?
5: 저는 그래서 잘 기획을 하겠다고 했어요.
2: 정영준 씨. 네. 네.
5: 세례 씨도 동그라진 네. 않지만 네. 마음이 동그라니까.
2: 아, 네. 마음 동그란 마음.
5: 네.
4: 아, 혈액형이 동그랗죠.
2: 아, 저 혈액형이 동그라. 맞아요. 저 근데 옛날 별명이 저 네. 동태래였어요.
5: 아, 동태래요?
3: 동태래는 근데 다른 의미예요.
4: 동태래는 뭔가 안 좋은 말 같지 않니?
2: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이 직업을 하고 나서가 아니고 아, 중학교 때
5: 중학교 때 네. 원래 이름을 아,
4: 실제로
2: 네, 무슨 그 생선 이름을 앞에 붙여서 아. 친구들이 불렀었는데
4: 아, 아 그렇네
2: 그런 의미가 아, 아닙니다
4: 실제
2: 여러분은.
4: 별명이
2: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5: 아, 어쨌든 연관성이 있네요
2: 그쵸 저희 나중에 꼭 일정 네. 잘 잡아서 네. 불러주세요
5: 오~
2: 네, 근데 아, 좀 무서워지는데 네. 저기서 약간 대략 가지 마. 대략 안 돼. 약간 그 표정.
5: 아니, 나 좀 무서운 거 안 시키겠어.
2: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전 너무 좋고요. 네. 그럼 다음은 태영 씨 한번 가볼까요?
10: 네. 행거는 무너져도 태영이는 무너.
2: 네?
10: 이게 뭔 말이죠?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태영이는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감도 좋아서 콘서트 연출에 참여도 하고요. 최근에는 콘티 구상부터 녹음 믹싱까지 다 직접 해서 커버 영상을 올려주기도 했는데 미감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천재 아티스트. 태영이 머릿속에 또 어떤 재미있는 생각들이 피어나고 있는지 팬으로서 항상 궁금해요.
2: 아, 태영 씨는 생각보다 그 뭐야?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네.
4: 생각보다
2: 그
4: 순화가
2: 중간에 뜨는 게 안 네. 어울리네요.
10: 뜨는 게요?
2: 네, 방금 살짝 멈췄는데 그게 웃겼어요.
10: 저. 아 그래요?
2: 네. 아, 네 호흡이 네, 죄송합니다. 호흡이 웃겼어요. 네. 아니 또. 그 태영 씨도 아이디어가 굉장하신가 봐요.
10: 아, 좀 네. 여러모로 관심이 많습니다.
2: 약간 뭐야? 뭔가를 보여 주시는데 How can
4: 아, 이게
10: 예, 커버곡인데.
2: 아.
4: 태영이가 연출한
10: 맞아요.
2: 뭐야? 오. 연출을 직접 해서 만드신 거예요?
10: 네, 이게 콘티부터 다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막 뮤비를 찍을 순 없으니까
2: 네.
10: 커버라고 그냥 얼굴 이렇게 막 이미지 컷하고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2: 네.
10: 그냥 이것저것 구상을 해서 좀 했던 그런 커버곡이었습니다.
2: 근데 딱 봐도 고급집니다.
10: 감사합니다.
2: 감이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네. 말했던 그 부담스러운 눈빛 때문이었는데
10: 부담스러운 눈빛이 있었나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10: 네.
2: 그 거기가 각도가 약간 네. 저를 볼 때 딱 45도잖아요
10: 네네
2: 근데 약간 저를 볼 때 약간
4: 이쁜 척한다
2: 턱을 당기고 이렇게 쳐다보이셔가지고
5: 저 지금 앞머리 하나 내려있는 것도 느낌
2: 아 근데 텍스처 중요하죠.
5: 오우.
2: 카메라
5: 와우.
2: 잘생겼다.
5: 윙크.
2: 우와. 우와.
4: 야씨.
2: 와.
4: 우와.
5: 태영.
4: 잘 그만.
2: 오 멋있는데요? 야 정말. 야 라인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2: 자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성민 씨 한번 가볼까요?
11: 네, 덩그라미님 성민이는 효자돌이죠. 애교는 디폴트고 진짜 친구보다 자주 노는 것 같아요. 아 호응해주는 거 좋아하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때마다 리액션 크게 부탁드립니다.
4: 와!
11: 네, 달빛
4: Let's go.
11: 네, 달빛 천사 꿈빛 파티셰 귀여운 걸 좋아하고 매미는 싫어해요. 그리고 그래비티 중에서도 성민이는 주옥 같은 명언이 많은데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2: 정상.
11: 우린 너무 쉽게 살았다.
4: 하나님께서
11: 이렇게 힘들게 사신다. 춤추고 노래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데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사실 본인은 할 줄 아는 게 정말 많습니다.
4: So many, so many,
3: so many.
4: 성민이 so many.
11: 최근에 너 유튜브 채널을 직접 만들고 편집도 하고요.
4: 에디터!
10: 지니어스!
11: 감각이 미쳐서 심지어 ASMR은 진짜 1티어입니다.
4: 1티어!
11: 성민이 좋아하면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근데 왜 안 해?
4: 라고.
10: Why?
4: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2: 와 정말 심심할 틈이 없네요 지금도. 와 저는 인이어로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에요. 아니 성민씨! 되게 귀염 뽀짝하신데 귀염 뽀짝하신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5: 귀염 뽀짝스!
2: 와우 아 머리 색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12: 귀엽다.
9: 귀여워. 감사합니다.
13: 뭐야, 고추장이다.
2: 네, 귀염뽀짝한 우리 성민 씨의 모습이었고요. 뭐야 ASMR이 1티어라고요? ASMR 저희 ASMR 돼요. 쌈쌈 아 그 약간 쌈을 쌈을은 뭔가요?
13: 대본 실수나셔가지고 네.
2: SAMR이었고요.
5: 되시는구나.
2: 저희가 마이크가 또 좋아요.
5: 그렇죠 여기 좋아요.
2: ASMR 살짝 한번 보여주시죠.
13: Yes, let's go.
14: Good mic, show me what you got.
2: 평가해 주세요.
12: 마이크. Oh wow. 마이크.
2: 네. 오 진짜 잘하신다. 오.
13: 와 나 잠들 뻔했어. 와
8: 팅글 팅글.
2: 아 이 보이스 톤이나 간질간질한 매력, 귀여운 매력이 있네요. 너무 잘 들었고요.
13: 1티어.
2: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멤버들 매력을 저희가 탈탈 털어봤는데 벌써 멤버들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어요.
13: 어? 예.
2: 시간이 후딱 갔죠.
13: 정말.
2: 늘 이렇게 재밌어지려고 하면 다 떠나시는데 최애를 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형준님께서 대표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5: 네 오랜만에 저희가 완전체로 여기 친친라에 와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오늘 또 테레씨 너무 감사해요. 또 저희 9명의 이런 텐션을 받아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면서 저희 또 라우더 그리고 콘서트까지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 환절기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네.
2: 와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그 시간 저 테일디의 최애 결정 타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12: 이거 뭐 너무 너무 예상되는
13: 결과이기 때문에 어허. 저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12: 아유 동태래
13: 생태래 명태래.
2: 자 제가 한 분을 최애로 선정 드리면 소감 듣고 끝곡 우빈 씨가 직접 작업한 곡인 그래비티의 판타지 들으면서 특권으로 그분이 스튜디오로 나갈 때까지 그분이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를 마무리할 겁니다.
13: 아, 뭐 준비하지?
8: 아, 진짜
2: 자,
13: 긴장된다. 아, 부담스러운데? 아.
2: 저는 전 아, 오늘 결정을 했는데 아 사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12: 다 좋은데 이런 거 없어.
2: 나 눈 마주쳤어.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저는 진짜 다 좋아요. 저한테 나쁜 감정 가지시면 안 돼요.
12: 아,
13: 남자도 아니고 뭐.
8: 다 좋은데 제일 좋은 형.
2: 아, 다 좋은데 저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12: 아하, 많이 노력했죠 오늘 내가.
2: 그래서 저는 그래비티 최애 멤버인데요. 세림 씨입니다.
13: 그렇게 안 봤는데.
2: 아니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12: 세례.
15: 일단 소감을 좀 말해보자면, 네. 나 오늘 라디오 끝나고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제가 네. 좀 많이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네. 일단 좀 기다려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팀 인사까지 마무리.
0: 아 네. 그럼 저희 그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 그래비티였습니다.
1: 여러분 목소리랑 화면에 잡히셔도 됩니다.
3: 네. 아 이제 우리 안 나오는 거구나.
1: 네 진짜 안 나와.
3: 아, 맞네.
1: 가까이
3: 네.
1: 주세요.
3: 네 테리미 형. 아,
4: 야 자 모여서 인사합시다. 모여서.
5: 아 테리미 형 세례 씨.
1: 테리미.
6: 테리미 형 세례.
3: 틀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프레임 좀 켜요.

언제부턴가 퍼스널 컬러나 체형 진단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 기준에 나를 맞춰 살기 시작했다. 옷을 고를 때면 아무리 좋아하는 디자인이어도 나랑 어울리지 않는 색이라는 이유로 사지 않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분명 나를 더 잘 알기 위해 참고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워스트 컬러의 옷을 입거나 체형에 맞지 않게 부해 보이는 옷을 입으면 덜컥 자신감부터 떨어지곤 했다.

문득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나를 더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사고 싶은 옷이 생기면 일단 한번 입어본다. 비록 남들 눈에는 평소보다 조금 부해 보이거나 얼굴색이 죽어서 피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치만 좀 그러면 어때? 오늘 내가 그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입었고 그걸로 기분이 좋았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눈치라는 한겹을 훌훌 벗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걸쳐본다. 누가 뭐래도 그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일 테니까.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이세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생각보다 눈치 보느라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좋아하는 색, 이런 색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게 뭔가 눈치 보다가 나만의 색을 잃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좋아하는 옷과 색을 입어야 제 자신에게 있어서 약간 그 쾌감도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세영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912님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은 공식으로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텔디도 취향이 확실해서 좋아요. 그게 개성이니까. 그럼요. 각자의 개성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모두의 취향을 공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열대야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로빈슨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든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좀 추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가든에서 또 만나요. 조만간 알겠죠? 많이 만나요? 네, 좋아요. 6498님께서 테디 오늘 플러팅 감옥에 갇힌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오늘 플러팅. 사실 전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저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또 오늘 아까 세림님께 얼굴 살 빼는 법을 배웠는데 뭐였냐면,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정면을 봐서 입으로 안 먹어요 라고 하면 된대요. 그냥 안 먹어요 이거요. 제 거 아닙니다. 내일은 클로즈 유어 아이즈와 함께합니다. 과연 저의 최애는 누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끝곡 위저의 캘리포니아 키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가든엔 우리 꿀친들, 그리고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 사운드 트랙에서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 그리고 더 프렌치 75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조니 그린우드의 스코어였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영화 그 영화에서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 속의 베니시오 델토로가 연기하는 영화에서는 센세라고 이제 일종의 애칭으로 불리죠. 사부라고 할게요. 예. 그 사부님께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바 퍼거슨의 도주를 도와주다가 뒤에서 경찰이 따라오니까 이제 너 여기서 내려라. 내가 경찰의 시선을 끌 테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라. 라고 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망설이는 바 퍼거슨에게 센세, 사부님께서 하신 말이 이거였죠. 자유가 뭔지 알아? 두려움이 없는 거야. 빌어먹을 톰 크루즈처럼 이라고 이제 자막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Like Tom King Cruise라는 그 한마디를 하게 되죠. 애초 시나리오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영화를 만들다가 문득 이 대사가 떠올라서 뒤에 이제 붙인 거래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이제 Like Tom King Cruise라는 대사를 넣었는데 이게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대사로

많이 기억되게 되었죠. 같은 제목의 스코어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 들려드린 장면에 계속 뒤에 흐르고 있던 그 음악의 제목이 바로 Like Tom FKN Cruise라는 트랙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면에서는 그 트랙을 들려드렸고 이 One Better After Another라는 스코어와 The French 75가 이어져 있습니다.

0: 매그놀리아에서 한번 작업했던 폴 토마스 앤더슨이 톰 크루즈에게 바치는 일종의 좀 경의에 가까운 그런 대사였죠. 두려움이 없다는 게 지금의 톰 크루즈를 설명하는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미션 임파서블이나 아니면 탑건 같은 영화에서 우리가 보통 그 메이킹 영상이라고 그러죠. 비하인드 더 씬 그 영상에서 확인하듯이 정말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스스로 스턴트를 자처하는 그 모습 때문에도 그렇지만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는 배우구나라는 걸 최근에 좀 느끼게 돼요. 너무 낯선 혹은 너무 좀 과감한 시도를 하는 영화일 경우에 영화가 출발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때가 있는데 톰 크루즈 같은 배우가 합류를 해주면 쉬운 거죠. 네,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매그놀리아 때 역시 그랬잖아요. 톰 크루즈의 합류가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는 매그놀리아라는 영화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큰 뭐랄까요, 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또 톰 크루즈가 해준 거잖아요. 이런 스타가 합류하면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투자자나 관객의 시선이 바뀌니까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디거 역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배우로서만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영화도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라는 것도 그 배역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좀 짐작을 하게 되는 괴작이었습니다. 괴작. 이거 정말 호 아니면 불호일 텐데 저는 일단 호. 저는 이런 영화 좋거든요. 와, 이 얘기를 이렇게 비틀어가는구나. 초반 1시간 동안에는 이거 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하다가 1시간 넘어가면서 어떤 반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것이 감독의 비전이었구나 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빌어먹을 톰 크루즈의 두려움 없는 그 자유로운 어떤 필모그래피에 오래도록 이야기될 작품이 하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거. 김지원 씨가 그 영화를 보고 오셨습니다. 톰 크루즈 연기 너무 훌륭합니다. 그간의 멋진 탐 오빠의 외모를 생각하면 깜놀이지만 그죠? 이 영화에서는 이제 특수분장으로 좀 나이도 들고 뭐 살도 찌고 네, 이런 캐릭터로 나오죠. 매그놀리아 이후 그의 깊은 연기 반가웠습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폴 토마스 앤더슨을 줄여서 이제 PTA라고 많이 부르고요. 알리안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를 줄여서 AGI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PTA의 배우였던 톰 크루즈가 AGI의 톰 크루즈로 또 한 번 두려움 없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디거. 무엇을 예상하든 예상과 다를 겁니다. 이 영화는. 네, 이건 확실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예상하든 예상과 다른 영화를 보게 되실 겁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10월에 듣는 줄라이 트리도 좋죠. 니나 시몬의 노래, 영화 리코리시 피자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대사 있죠? 자유가 뭔지 알아? 두려움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대사에 영감을 준 말이 있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니나 시몬을 좋아하잖아요. 방금 들으신 이 니나 시몬의 노래를 자신의 영화 리코리시 피자에 썼을 만큼 원래 니나 시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니나 시몬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I'll tell you what freedom is to me. No fear. 나에게 있어 자유란 뭐냐라고 말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영화 속의 그 사부님의 대사를 만든 거죠. Freedom means no fear. Like Tom King Cruise 라는 대사에 원래 뿌리가 니나 시몬의 한마디였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리코리시 피자의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죠. 부산영화제 가시는 분들 계시네요. 김보람씨,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부산국제영화제 가는 기차, 숙소, 영화 다 예매했어요. 오늘 밤 사랑은 일어난다 라는 작품과 페터 춤토르라고 하는 작품을 예매하셨대요. 오늘 밤 사랑은 일어난다는 나니 모레티 감독의 신작이고, 페터 춤토르는 빔 벤더스 감독의 다큐멘터리, 건축가 페터 춤토르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하네요. 이거 3D 다큐라는데요. 이거 궁금한데요. 워낙에 다큐멘터리도 잘 만드는 빔 벤더스이다 보니 저 역시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딱 지금의 저에게 필요한 작품들 같아 너무 설레요 라고 하셨어요. 아, 부러워요. 아이고 배야, 부산영화제 가신다니 부럽습니다. 전 올해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김수정씨는 그 구하기 어렵다는 개막식 표를 취소표로 줍줍 했다고. 와, 어떻게 구했어요? 지금

부산영화제 뭐 개막식뿐만이 아니라 영화들 표뭐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고 아우성이던데 김보람 씨, 김수정 씨 다 어떻게 용케 표를 잡으셨네요. 김동철 씨는 부국제 이상한 영화 한 편 일단 예매해놨음. 무슨 영화길래 이상한 영화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이제 부산영화제 가시면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고 하는 작품을 개막작으로 보시겠군요. 김종관 감독님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 이게 예전에 그 옴니버스, 단편 옴니버스였던 더 테이블의 일종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라고 많이 소개가 되었죠. 더 테이블은 어느 카페에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간대별로 한 4개 정도의 이야기를 만든 작품인데 낮과 밤은 서로에게는 한 테이블은 아니고 한 카페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공간을 스쳐간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거라고 해요. 더 테이블은 하루 동안의 이야기라면 낮과 밤은 서로에게는 그래도 계절이 바뀔 정도의 시간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더 테이블에서 확장되었지만 영화를 만든 어떤 마음속의 씨앗 같은 건 더 테이블과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김종관 감독님 GV하느라 만나서 아마도 개봉을 하게 되면 뭐 예상은 11월이라고 하는데 영화 개봉은 사실 모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개봉하게 되면 그때 또 편 영화 음악 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낮과 밤은 서로에게 이제 부산영화제 상영 앞두고 마지막 그 체크하고 있다고 그 정도의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개막식 가시는 분들 영화 어떤지 알려주세요. 보신 분 있으면 못 가는 사람들 위해서 궁금합니다. 대신 알려주실 때 스포는 하지 마세요. 특히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영화나 이제 막 개봉해서 극장에 상영되고 있는 작품은 내 생각엔 이건 뭐 반전도 아니고 결말도 아닌데 괜찮겠지 하는 장면도 영화를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김빠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서 후기 남겨주시고요. 유의하기 싫으시면 미니 게시판 말고 뭐 문자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처럼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잘 가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미니 게시판에서 부주의하게 그런 장면 언급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제가 페널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왜 접속이 안 되지? 제가 페널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자, 낮과 밤은 서로에게 이번 부산영화제 개막작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이니 그 영화에 어쩌면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더 테이블에서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더 테이블 삽입곡 가운데 쇼팽의 곡이 있죠. 쇼팽의 녹턴 3번. 예,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 3번. 오늘은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종관 감독의 영화 두 편에서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더 테이블에서 쇼팽 녹턴 작품 번호 9의 3. 오늘은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 제가 뭐 클래식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도 않고 막귀인데 근데 이상하게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쇼팽 연주를 들으면 뭔가 좀 다른데? 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조금 더 뭔가 낭만적인 것 같지? 라고 그냥 혼자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쇼팽 연주를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종관 감독, 이거 은근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김종관, 네, 그냥 신경 안 쓰고 발음하면 김종관이 돼요. 김종관 아닙니다. 김종관 감독 첫 번째 장편 영화 조금만 더 가까이, 윤계상 씨, 또 정유미 씨, 그리고 요조, 네, 뮤지션 요조가 직접 출연도 했던 그 영화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요조의 노래인데 이게 그냥 싱글 버전이 있고요, 시네마 버전이 있거든요. 오늘은 시네마 버전 조금만 더 가까이까지 들어봤습니다. 흥행이 잘 되진 않았는데 저는 좋았는데. 그리고 그 배경이 가을이에요. 조금만 더 가까이. 저도 사실 본 지 오래됐는데 이 계절에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이제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금만 더 가까이를 한번 다시 찾아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최기랑 씨, 빨래개다가 오랜만에 미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네요 하시면서 아들 이름과 제가 똑같다고. 오, 아들 이름이 세윤이에요? 와, 저 어릴 때만 해도 세윤이라는 이름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라고 말하기엔 같은 반에 세윤이가 있었구나. 같은 반에 김세윤이 있었네요. 김세윤 A, 제가 김세윤 B.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교에 또 김세윤이 있었네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친구는 부자 김세윤. 저는 가난한 김세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분류가 되었다. 걔 뭐하지? 걔 지금도 부자인가? 뭐 집이 부자였으니까 계속 부자가 아닐까? 네. 그래서 뭐 없진 않았으나 또 아주 비교적 흔하긴 흔했네요. 어쨌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이 세윤이라는 입장에서 약간 뿌듯해지는 세윤이라는 이름 잘하고 있어 모두. 네, 문세윤, 유세윤, 네, 화이팅. 그리고 최기랑 씨의 아드님 세윤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네, 세윤 씨, 세윤 아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네, 우리 모두 잘 살아보아요. 같은 세윤이들끼리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우리 사고치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전국의 세윤이들 화이팅. 3471번 남편과 간만에 외출해서 남편 친구들과 저녁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늘 제가 즐겨 듣던 라디오를 남편하고 같이 들으니 기분이 또 다르네요. 우리 남편 유희찬 씨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행복해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직접 말씀하시지. 배 아프네. 네. 이렇게 당신 덕분에 내 삶이 행복해요라고. 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편이라니. 제 남편은 아니지만 유희찬 씨 부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하고 계시나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367번 쓰시는 분, 어머나, 라디오 주파수 맞추다가 처음 듣는데요. 패터슨 이야기 너무 좋으네요. 제가 지난주에 패터슨 그 장면으로 오프닝 할 때 온 문자거든요. 자두가 먹고 싶게 만든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도 좋고 이참에 진자무시 감독 작품이라고 하니 꼭 패터슨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시인의 작품이 나온다는 나의 사적인 예술가라는 영화까지도 봐야겠네요. 아, 이럴 때 저의 뿌듯함. 나의 사적인 예술가라는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그 제목 하나는 내가 알렸구나 라는 어떤 좀 뿌듯함이 있네요. 패터슨과 나의 사적인 예술가 모두 챙겨보겠다고 해주시면서 신청곡을 뭐가 걸릴지 모르니 여러 개를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 곡을 제가 일단 한번 이어보고요. 곧 이에 제가 한 곡도 붙여서 한 세 곡 정도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작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해서 키네 Somewhere Only We Know 036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036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두 곡.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해서 썸웨어 온리 노 킨의 노래, 그리고 투어리스트에서 뮤즈의 스타라이트. 이어서 제가 뮤즈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밀리언즈의 히스테리아. 왜냐하면 0367번 쓰시는 분께서 뮤즈 노래 신청하시면서 뮤즈 노래면 뭐든 다 좋은데 너무 시끄럽겠지요? 라고 하셔서 그게 무슨 상관? 하는 마음에 스타라이트 정도면 완전 소프트 발라드 아닌가 싶어서 히스테리아 정도 뭐 하는 곡 더 붙여봤습니다. 플러그인 베이비를 틀고 싶었지만 그게 쓰인 영화라 지금 못 찾아서. 뮤즈 좋아하시면 2022년 1월 9일 FM영화음악 매직아워 스페셜 M이 영화에 쓰인 뮤즈 노래 모음으로 1시간 한 거 있어요. 22년 1월 9일 그 선곡표를 보시면 영화에 쓰인 뮤즈 노래 싹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거를 왜 신청하시는 분이 걱정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걱정하면 제가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신청하세요. 시끄러운 게 무슨 상관? 네, 어차피 깨어있는 사람이 듣는 방송인걸요. 그래서 여발한 듯이 마지막 곡은 9130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람슈타인 곡 들려주세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락을 듣습니다. 일단 무슨 직장이길래 적응하는데 락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적응 잘하시길 바라며 이 곡이 새 직장에 적응하는데 좀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트리플 X 오프닝에 쓰였던 람슈타인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For Your Fly.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5

0: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차이. 1833-3367 GS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죠.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때때로 목소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아무리 밝게 말하려고 해도 어딘가 어두운 기색이 묻어나고요. 또 좋은 일이 있

했을 땐 아무리 감정을 감추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들뜬 기분이 전해진다는 거죠. 말의 내용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도 목소리에 묻어나는 감정까지 숨기기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10월 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6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AOA의 심쿵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목소리 오늘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뭔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어제가 쉬는 날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된 걸까요? 복권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네, 복권에 당첨되지는 못합니다. 에휴. 넘어가시죠. 네, 새 아침 모닝루트에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이제 달이 바뀌어서 10월의 노래들 만나보게 되네요. 제가 근데 미리 선곡표를 쫙 봤는데요. 역시 10월인 10월인가 봐요. 발라드가 강세입니다. 근데 오늘도 곡 고르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좋은 곡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워킷 워킷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배보이, I gotta be a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날을 안아봐.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집을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183번님입니다. 인천에서 시흥 시화공단 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소래대교 지나갈 때 멋진 풍경들이 펼쳐져 있어서 출근할 맛이 나네요 하셨는데요. 소래대교 잠시 찾아보니까 다리 자체는 크진 않던데 바닷가도 있고 해서 풍경들이 멋진가 봐요. 출퇴근길 힘들잖아요. 이런 풍경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출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888번님은요. 매일 듣다가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어제 퇴근했는데 둘째를 임신 중인 아내가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직접 만들어 함께 먹고 오늘 출근 전에 큰 누나에게 나눔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우와, 만두가 만들기가 쉬운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성이 대박이에요. 진만두 귀한데 큰 누나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8번님입니다. 매일 새벽 리프레쉬를 위해 땀나는 운동을 한 후 출근합니다. 일교차가 있지만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왔다는 게 느껴져요.

마음은 가을 모드로 바꾸고 몸은 운동 모드로 바꾼 채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역시 우리 빵그리들 역시 박수 받아야 해요. 땀나는 운동을 새벽부터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오늘도 출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지영님이요. 오랜만에 얼굴 붓기가 빠져보여서 살이 빠졌나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그대로네요. 그래, 그래도 더 찌진 않았으니 오늘부턴 빠지겠지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아침 산책을 나서 봅니다. 제 산책 파트너가 되어주실 거죠? K-윌의 오늘부터 1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근데 붓기가 빠진 거는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관리하시면 진짜 쭉쭉쭉하고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산책 파트너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아, 또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랬나요? 아무튼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같이 할게요. K-윌의 오늘부터 1일 함께 들으시죠.

케이윌의 오늘부터 1일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허승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출근길이 부쩍 추워졌네요. 손발이 벌써 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 신청합니다.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는 계속 운전을 할 때 창문을 열고 운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차가운 거예요. 시원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가을이 겨울이 한층 성큼 다가왔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888번님, 3858번님께는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4286번님이요. 영디 회사일 때문에 일찍 출근하다가 주유소에 들렀는데요. 주유소에서 영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 덕에 주유를 하면서도 방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었답니다. 주유소가 사랑한 방송 새 아침이네요 하셨어요. 그 주유소 어디죠? 저 가고 싶은데요. 제가 뭐 딱히 해드릴 건 없고 주유 한번 하러 갈까요? 어디죠? 아 진짜 감사하네요. 주유소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틀어주는 곳 요즘 잘 없지 않나요? 귀한 곳이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286번님도 물론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아침 보내세요. 6874번님, 저는 김신지 작가님을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근데 10월 7일 저희 동네에 오시네요. 그래서 만나 뵈러 가려고 합니다. 다가가서 빵그리예요 라고 잘 말하고 오겠습니다. 귀한 빵그리 분께서 또 북토크에 가주시는군요. 신지 작가님 이렇게 말씀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 매칭을 잘 못한다고 하시던데 실제로는 정말 귀염귀염 하시거든요. 만나서 또 힘차게 인사해 주세요. 약간 수줍게도 다가가시면 또 수줍게 받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0728번님, 영디 바쁘게 일한다는 핑계로 듣기만 하다가 조금 예의를 갖고 문자를 보내보아요. 저는 제빵사인데요. 예전엔 일이 많으면 우울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요즘 잘 듣고 있는 곡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바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아, 난 왜 이렇게 바쁘지? 아, 좀 쉬고 싶은데 아, 언제쯤 쉴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불평불만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바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바쁠 때 날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야말로 나도 행복한 거지. 0728번님도 그러니까 내 빵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되새겨보시면은 또 일을 할 때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응원의 의미로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연휴 끝나고 다시 출근하는 아침 옷차림부터 조금 달라지셔야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9도였는데 현재 기온이 10.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는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구령이 1도, 파주 4도, 안동 9도로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계속해서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2도, 광주 부산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가 아주 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인 2001년으로 돌려볼까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2001년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외환위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났고요. 그 해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는 등 굵직한 교통망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행어도 참 많았죠.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박준영 씨가 물을 주세요를 외치면서 웃음을 안겼고요. MBC 일밤 게릴라 콘서트에서는 김진수 씨가 안대를 벗어주세요라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그 무렵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으며 가을을 보냈을까요? 2026년의 10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10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 달의 노래. 그 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10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5년 전인 2001년 10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와, 이 게릴라 콘서트 저도 이제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트럭 타고 홍보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이 안 차면 공연을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SNS가 워낙에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한다 하면은 무조건 그 다 퍼져가지고 팬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올걸요. 아, 그때만의 감성이 있었는데 그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럼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1년 10월엔 왁스가 대세였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이 노래는 지금도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당시 로코 이미지가 강했던 왁스를 발라드 가수로도 각인시킨 곡인데요. 헤어진 사람이 몇 년째 연락이 없는데도 혹시 다시 만나게 될까봐 화장을 고치는 여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별 노래에서 흔히 등장하는 눈물이나 편지 대신 화장을 고친다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으로 기다림을 표현한 건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2001년의 10월로 돌아왔습니다.

2001년 가을엔 이기찬의 5집 타이틀곡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역시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라는 연극 무대를 그대로 활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노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덩달아 그 연극을 예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던 기억이 나네요.

윤미래 씨가 솔로 1집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것도 2001년 10월 무렵이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죠. 시간이 흐른 뒤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데뷔 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이별을 하면 시간이 약이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 속의 화자는 시간이 흘러 상대를 잊게 될까봐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틋한 감성을 윤미래 씨가 너무나 잘 소화했고요. 그 결과 래퍼로서뿐만 아니라 R&B 보컬리스트로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죠.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와, 2001년 10월 무슨 일이죠? 노래들이 다 가을가을하고요. 솔로 가수들의 활약이 대단했네요. 아, 그래서 진짜 너무 잔이네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 어릴 때 이 노래의 멜로디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함께 하시죠.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 달의 노래 이번 주엔 무려 25년 전인 2001년 10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민과 크리스탈로 구성된 R&B 듀오인 에즈원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2001년 가을엔 에즈원의 노래 천만에요가 어딜 가나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는 이별 뒤에 애써 괜찮은 척하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노래 속 화자는 혼자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만에요, 멀쩡해요 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뒤에 숨겨진 슬픔이 드러나는데요. 그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분들은 이 노래에 참 많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01년 10월엔 브라운 아이즈 1집도 큰 화제였습니다. 타이틀곡인 벌써 1년은 물론이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후속곡 위드 커피까지 큰 인기를 이어받았는데요. 위드 커피는 커피를 일상에 빗대서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요. 윤건의 세련된 멜로디와 편곡, 나얼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2000년대 초반 인디록 밴드 델리 스파이스의 음악에 푹 빠져 지낸 분들 많으시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후렴구로 유명한 차우차우 그리고 고백까지 히트곡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4집에 수록된 항상 엔진을 켜둘게 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거나 애원하기보다는 언제든 네가 돌아오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델리 스파이스의 음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성 있잖아요. 오랜만에 좀 더 느껴보시죠.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선택은요. 아침이니까 커피와 함께 해야죠. 브라운 아이즈의 위즈 커피 듣고 올게요.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07 GS건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여보, 성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성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신형민님. 인천 시내에서 영흥도로 출퇴근한다고 사연 보냈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오, 기억이 나요. 네, 10월 6일은 첫째 딸 서윤이의 18번째 생일인데요. 기숙사에 있는 데다 시험 기간이라 직접 축하를 못 해주는 게 미안해서 사연 예약합니다. 서윤아, 중간고사 마치고 집에 오면 우리 네 식구 함께 늦은 생일 파티하면서 제대로 해보자. 우리 딸 정말 사랑해. 생일 축하한다 하셨네요. 신청곡은 우리 딸의 최애 NCT 위씨의 노래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수는 알지만 노래까지는 모르는 아빠라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선 서윤 양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기숙사에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지 못하는군요. 근데 기숙사에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아, 생일인데 시험 기간이라 그것도 조금 아쉽겠어요. 얼른 시험 잘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형민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그럼 저희가 이 곡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NCT 위시의 서프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특별한 날 받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상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태희입니다. 3일 쉬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려니까 그 사이 가을이 보세요 한층 더 깊어진 게 느껴지죠. 심지어 어제 강원 평창산지와 태백에는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뭐 입고 나갈지 옷장 앞에서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먼저 집을 나선 저의 옷차림부터 한번 공유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는 서울 상암동이고요. 지금 온도 재보니까 11도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늘 오랜만에 예 아우터 예, 밖에 이제 청으로 된 청자켓을 블랙 청자켓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입고 반팔 반바지입니다. 저는 이 정도가 가을이에요. 눈 오기 전까지 저는 이제 핫팬츠 계속 입으니까. 자, 먼저 집 밖을 나선 우리 국모님 가족들도 지금 계신 곳 얼마나 쌀쌀한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 OOTD 여러분 오랜만에 사진 한번 보내주시죠. 샵 8000번 100원 듭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굿모닝 가족들끼리 서로 옷차림에 참견 좀 해볼까요?
1: 오케이, it's 317.

헌네 웜 오너 콜 나이 듣고 오셨습니다. 첫 곡이었어요. 아, 여러분들 혼낸다는 게 아니고 예, 아시죠?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아,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뭐 입고 계신지 옷차림 사진 좀 보내달라니까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신데 가지각색입니다. 지금 온도가 그러니까 이게 일교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시간대가 언제냐에 따라 아,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메인 시간대에 야외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옷차림과 메인 시간에도 비슷한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의 옷차림들이 두껍기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어,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어, 이렇게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건강하시다.

0: 다들. 자, 소개해 볼까요? 심은정님께서, 여기는 쌍문동, 여기는 쌍문동. 예, 누나. 현재 기온은 12도이고요. 후드에 반소매 티셔츠 안에 입었는데 그래도 좀 추워서 엉덩이 시트 켜고 갑니다. 저도 반바지 입었잖아요. 근데 엉따 켜고 왔어요. 생각보다 춥더라고. 2067번님은 울산에 사는 김민정입니다. 저는 깨죽 입었어요. 여긴 15도네요. 출근길 아주 잼나게 들어요. 하시면서 새싹 문자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약간 양가죽 같기도 하고 예. 페어 저거일까요? 뭐라 그러지? 이름 까먹었다. 페이크. 예, 용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 아침입니다. 미안합니다. 1720번님이 충북 제천 송악면 과수원은 지금 3.5도예요. 정말요? 사과는 일교차가 커야 맛있어져요. 하셨는데 그럼 지금이 제일 맛있어질 때예요? 어머나. 인간은 이제 이럴 때 감기 걸리고 막 이러는데 사과는 이럴 때 가장 달아지는구나. 참 신기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일하시고요. 네. 나가시는 분들 오늘 일교차 어느 정도인지 예, 또 체크 이따 해드리겠지만 얇은 옷 많이 겹쳐입고 온도에 따라서 좀 맞게 내 체온에 맞게 유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게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문학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씨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소 편집자 함께해요. 어제 그거 봄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방법 문자는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아이로웍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음주유엔 팀앱 대리 노무법인 폐 한국도로공사 YG 플래닛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11분 3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굿모닝.
1: 굿모닝.
2: 에어컨 끈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은 보일러를 틀어야 하나 고민도 되는 아침입니다. 테디 포함해서 중고등학생들도 모두 좀 긴 바지를 입고 나와주시니.

드려요. 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침에는 머플러 하나 더 둘러주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대전의 기온이 1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 낮고요. 대관령 1도, 안동 2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내륙 산지로는 서리

0: 참새해 보이면서 한글날에는 서울의 기온이 25도까지 따뜻하겠습니다. 하늘은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 들으시고요.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장은 몰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립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2: 충분히 하셨어요.
3: 그냥 이혼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부부관리 프로그램 있으니까 부부관계 케어받고 노력해보시고
2: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3: 그때 하시면 돼요.
4: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에게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간지러웠어.
5: 상 받았다고 건들거리지 마라.
1: 언제나 예 웃음을 짓게 하는 아 대단한 분입니다. 1등 장답자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아 빨리 보내주셨어요. 미니로 장보곤님 축하드립니다. 김시연과 불금이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만 예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에게도 선물 드리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당첨되시면요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힌트를 드리자면 국민 MC 이제 유재석 씨의 애착 동생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키도 크시고 예 기린. 정답 받는 동안 이분이 출연한 드라마 Dear My Friends OST 케빈 오의 베이비 블루 듣고 올게요.

0: 드라마 Dear My Friends OST 케빈호 Baby Blue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이광수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간지러웠어.
0: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이제 이광수 씨가 모기송 부르는 장면, 이게 명장면이고, 웃긴 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는 멋진 배우이신데, 이렇게 유쾌한 어떤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 게, 최근에 광수 씨가 원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팬 소통 플랫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팬들과 깨톡하듯이 채팅 주고받는 거잖아요. 신문물 접하고 재밌었는지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팬들이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굿모닝 FM에 언급했다는 소식 또 알려주세요. 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윤빈다 님이 정답 이광수. 저 이광수 씨 소통 플랫폼 구독 중이에요. 요즘 저의 도파민을 책임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 이 재능을 너무 늦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도파민을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0128번님이 이광수. 광수 씨 예능감에 웃고 연기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요. 그리고 점점 잘생겨지시는 느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뭐랄까 멋이 좀 묻어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멋집니다.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뻔뻔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6710번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나 혼자 산다에 배우 김민씨 나온 거 봄.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는 자연이다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정말 재밌게 봤는데 파신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하셨어요. 예, 김민 배우 이제 검색하면 얼굴 보면 어? 봤어 하는 예, 배우입니다. 드라마 카지노에도 나왔죠. 그죠? 킬러들의 쇼핑몰에서도 활약한 김민씨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서 이제 핫해졌습니다. 90년이나 된 오래된 집에서 날것 그대로의 생활을 보여주셨는데 와, 주변에 진짜 이 동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그렇게 사는 거 거의 근처까지 갈 뻔했었는데 아 이 로망을 실현해보지 못하고 예 대신 제가 느꼈습니다. 만족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6710번님 바게트빵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9983번님 BTS에 이어서 스트레이키즈도 그래미 보이콧 선언한 거 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뭐 공식적인 이유를 따로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미에 7월 그래서 BTS는 음악을 지역이나 언어로 나누기보다는 그 자체로 들리길 바랍니다.

나간다면서 출품을 하지 않겠다 밝혔는데 스트레이키즈도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용기 멋진 것 같습니다. 9983번님 매운 볶음라면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보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스트레이키즈의 노래 들을까요? This and That.

0: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Stray Kids, This and That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2586번님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거 봄. 우리나라는 금 39개 은 43개 동 68개로 종합 3위의 성과를 거뒀어요. 와우, 우리 선수들 모두 모두 너무나 고생 많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아, 성과도 뭐 너무 대단하지만 보여준 그 경기에서의 모습이 엄청나게 약간 고마움까지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뭐 하나를 잘 해내는 모습이 경이로움과 존경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수 여러분들. 예. 2586번님 막대 과자 드립니다. 김진희님이 배달기사가 피자값 3만원 두고 간 사연 봄. 서울 관악구의 한 판자촌에 사는 주민이 피자를 주문하면서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으로 3만원을 만들어서 문 앞에 뒀다고 해요. 이를 본 배달기사는 고객이 어렵게 모은 돈인 것 같아서 돈과 피자를 그대로 두고 왔다고 하는데요. 너무 감동입니다. 그랬어요. 3만원 맞아요. 10번 넘기셨어요. 라고 이제 봉투에 적어서 드신 것도 뭔가 이 마음에 또 한 자락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네요. 따뜻합니다. 아직 따뜻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김진희님 바나나 맛 과자 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9415번님 쿠바의 쌍둥이 동

생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중국으로 떠난다는 거 봄. 구바오에 이어서 쌍둥이 판다들도 중국으로 떠난대요. 또 이별이라니 벌써 슬퍼요. 예, 이게 국제 협약상 전 세계에서 태어난 모든 자이언트 판다는 번식 가능한 시기인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다시 가야 돼요. 후이바오 루이바오는 올해 12월에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행복한 탄생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아, 푸바오도 뭐 잘 있으니까 또 푸바오 덕에 중국에서도 또 자이언트 판다와의 어떤 그런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까 더 나아진 중국에서의 인생 응원합니다. 아유, 안녕. 9415번님 에너지바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하여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저 부산 다녀왔거든요. 부산도 좋고 부산 분들도 너무 좋았는데 네. 그쪽도 길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5: 아 그렇군요. 네, 락카페 오늘은... 다녀오셨어요? 락카페?
6: 그걸 못 찾았어요. 아, 네. 오늘은 또 부산 영화제 개막 행사로 영화의 전당 인근 도로들 오후 5시경부터 통제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도 많고요. 사고도 좀 많은 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5km가 정체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도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 전 구간 정체되고 있고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2km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 4차로에도 화물차 사고 있어서 기흥 이전부터 신갈까지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 못 가서 3차로에 사고 있어서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동호대교와 청담대교 부근 각각 고장차 있어서 혼잡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이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오늘 많이 춥지 않아요?
1: 아, 오늘 진짜 코가 시렵더라고요. 네, 코가 떨어지는 시려. 줄 알았어요.
0: 그 정도로. 아, 근데 춥긴 추워.
1: 어, 그러니까 추워요. 네,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0: 10도 안팎으로 이렇게 되니까.
1: 오늘 긴 바지 입으셨어요?
0: 아유, 그건 눈이 와야. 네, 눈이 와야지 제가 입습니다. 그것도 예의상.
1: 네.
0: 자, 어쨌든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오늘 우리 굿모닝 청취자분들도 아침부터 뛰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날씨가 좋아서 달리기 좋은데 어떤 대회들이 있나요?
1: 네, 먼저 이번 주 일요일 대구에서는 83

0: 파워 어필런 챌린지가 열립니다. 약 1.8km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달린 뒤에 83타워 77층 전망대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코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달리면서 각 지역의 인기 빵까지 맛볼 수 있는 빵빵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대전에서 이틀간 열리고요. 다음 달 14일에는 서울에서도 개최가 됩니다. 어허. 그리고 또 11월 1일에는 서울에서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2016 JTBC 서울 마라톤이 열리고요. 같은 날 가평 자라섬에서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달리는 댕댕런 2026도 개최가 됩니다.
1: 네,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회마다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씩 있네요.
0: 네, 이렇게 가을은 마라톤을 즐기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고 또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 달리기 전에는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하게 풀어주시고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무리해서 참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네, 가을이라고 무작정 달리기보다 내 몸 상태부터 잘 확인하고 준비해서 뛰어야겠어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생맥주에 적용해온 주세 20% 감면 제도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생맥주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1: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간다고요?
0: 네,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생맥주에는 20%의 주세 감면 혜택을 적용했는데요. 원래는 2년 동안 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주류업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두 차례 연장이 되면서 7년 동안 혜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요 올해 12월 31일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내년부터 생맥주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 얼마나 늘어나요?
0: 네, 이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생맥주 500ml 한 잔의 기준으로 주세가 약 127원 늘어납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생맥주는 따르다가 버리는 양이 많아서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이 내년부터 세금이 오른다니 생맥주를 팔지 않을 수도 없고 한숨만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생맥주 가격 한 잔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생맥주 딱인데 내년부터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즐기세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됐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몰라서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0: 네, 지난 4월부터 약물을 복용한 뒤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요. 기존에 없던 약물 측정 불응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물질 등이 해당되고요. 이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에 운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약을 먹은 뒤에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1: 예, 경찰은 약 때문에 이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어떻게 확인하죠?
0: 네,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상 행동이 발견되고요. 그 원인이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이 되면 단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직선 보행이나 한발서기 같은 상태 평가를 먼저 실시를 하고요. 이후에 타액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특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진통제처럼 일반적인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는 약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한 약인지 의사나 약사에게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1: 네,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해도 졸음이 오는 약 먹었을 때는 운전 잠시 접어두자고요.
0: 네, 전성희 님이 청주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사제 동행 마라톤이 열려요. 우리 아들도 참가합니다. 파이팅!
1: 마라톤 진짜 많네요.
0: 네.
1: 박오키 님이 9일 세종에서 열리는 한글런 나가요. 좋은 기록 내고 싶어서 요즘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다리가.

0: 뻐근 해요.
1: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2: 맞아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1: 네. 5184번님은 내 사랑 생맥주. 저는 생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른다 한들 생맥주를 안 먹을 순 없습니다.
2: 뭐 없죠. 예, 없죠. 가격이 좀 올라요. 한 150원 세금 올라가면 한 500원 정도 오르겠네요. 예, 500원에서 1000원. 깨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나 반반. 어제 만점자 나왔잖아요. 퀴즈를 몰아서 만점자 계속 나옵시다. 화이팅!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사에 만나볼까요? 소중한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큰 용기를 내어 반반한 퀴즈 신청합니다. 부족한 많은 저와 늘 함께해주고 있는 고마운 아내에게 굿모닝 FM을 통해서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비록 아주 똑똑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결혼 전날에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출근 준비하다가 전화를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아쉽게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꼭 핸드폰 꼭 쥐고 전화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놈꼬 치킨 오바자 바라바라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예, 인천에 살고 있는 이제 결혼 2년차 36살 이국영입니다.
0: 아, 국영님 반갑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오늘 아내 생일이에요.
1: 아, 예, 오늘 이제 아내 이제 생일인데. 예. 결혼하고 작년에 그 첫 이제 생일하고 이제 오늘 이제 올해는 두 번째 생일입니다.
0: 그렇네, 그렇네. 아, 예. 결혼 2년 차라서 생일 좀. 예. 단단하게 챙겨야 되는데.
1: 아, 예. 아,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 이사를 하기 전에. 예. 이제 월세 집에 살다가. 아.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야, 이제 뭐 예,
0: 좋네요.
1: 결혼하고. 아. 이사하고 첫 생일 이제 맞이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고.
1: 예.
0: 아, 일단은 신혼이잖아요. 연.
1: 예,
0: 연애는 몇 년 하셨어요, 연애?
1: 아, 연애는 저희가 그 6년 정도 하고.
0: 오, 오래 연애하셨네요. 오래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예. 결혼하니까 좀 다른가요? 아니면 거의 뭐 연장선상인가요?
1: 예,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 연애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이 생기는 게 되게 아주 큰 부분이 좀 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내는 엄마 같아요, 딸 같아요?
1: 진짜 예,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딸 같으면서도 예, 정말 제가 아직 뭐 자녀는 없지만. 예. 예, 그래도 그 딸 같은 느낌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아 이게 딸로 생각하면은 사랑을. 예. 많이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뭐 SNS 있긴 있더라고요.
1: 아, 예.
0: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1: 예,
0: 아내 또 생일이시니까.
1: 예.
0: 퀴즈 잘 맞히셔가지고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은데 선물 어떻게. 예. 자신 있으세요?
1: 와, 예. 저 긴장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막상 전화 연결되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제가 막 그렇게 사연에 적었지만 막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아, 완전 지금 똑부러지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예. 둘 셋.
1: 네,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한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1: 예.
0: 자, 준비되셨죠?
1: 예.
0: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39 빼기 15는?
1: 24.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눈엔 너무 예뻐.
1: 샤이니.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간의 기별도?
1: 안 간다.
0: 사자성어예요. 사연이나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간곡하다. 99?
1: 절절.
0: 충치에서 충이 뜻하는 것은?
1: 벌레 충.
0: 피박에 쌍박에 전판 나가리오. 이 명대사가 나온 차태현 박보영 주연의 영화 제목은? 일단 패스 패스.
1: 아, 패스.
0: 2026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은 최종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1: 3위입니다.
0: 먼지를 영어로 하면?
1: 먼지. 아, 먼지. 먼지. 패스, 패스, 패스. 아, 도스트.
0: 빌려준 원금. 했어요? 빌려준 원금에 붙는 이자나 그 비율을 뜻하는 두 글자 말은?
1: 금리.
0: 촌마개는 어느 나라의 헤어스타일일까요?
1: 촌마개요?
0: 촌마개라는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1: 아, 패스.
0: 아, 자, 피박이 땅박이 전반 나가리요. 이 명대사가 나와.
1: 스캔들.
0: 아, 맞아. 촌마개, 촌마개 어느 나라의 헤어스타일일까요?
1: 아,
0: 촌마개.
1: 촌마개. 아, 촌마개.
0: 변발은 저쪽이고.
1: 전발 즉 중국 아니 뭐
0: 아우 너무 아까워. 아 무대 너무 잘 보시잖아요.
1: 아 아닙니다.
0: 천막에는 일본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일본
1: 아 이게 걸겠네요.
0: 그것만 맞았으면 만점이었어.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금방 상당히 기능성 배에 치킨을 골랐을 때 획득하셨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아니 구경님
1: 예.
0: 어 떨린다면서 왜 이렇게 잘 풀어요?
1: 어 예, 어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테디님께서 테디 형님께서 예, 또 잘 내주셔가지고 문제를 아 그래서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아닙니다. 이게 뭐 구경님이 잘 푸신 거지. 예, 이제 확실해졌네요. 뭐 나는 돈 상관없다 하는 분은 제일 돈을 원하고 나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
1: 아
0: 구경님
1: 예예 예,
0: 축하드리고 어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예. 우선, 이렇게 연결을, 도와주신 또 제작진님들과 또 테디 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사 후에, 이제 첫 생일인데, 나한테도 입주해줘서 고맙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0: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또 항상 평생 또 옆에서 같이 알콩달콩 좀 재밌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구경님.
0: 예.
1: 아, 말씀 너무 잘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또 아침마다 늘 만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아침마다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보내드려요. 안녕.
0: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담담한 퀴즈 나갑니다. 와, 고객님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잘할 말들 모든 감사함을 다 챙기고. 자,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벌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나비, 벌, 파리 같은 곤충은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죠. 이러한 성장 방식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갖춘 탈바꿈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완전 변태, 2번 황골탈태, 3번 비상사태. 아, 오늘 난도 좀 있어. 난도 좀 높아요. 완전변태, 황골탈태, 비상사태 중에서 정답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마치시면 5분 추첨해서 쿨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 바로 하겠습니다.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곤충의 성장 방법. 정답은 바로 1번 완전 변태였습니다. 김기훈님이 1번 완전 변태입니다. 휴일 없이 10일 연속 근무하지만 묵묵히 일 열심히 하면 성장도 하고 좋은 날도 오겠죠? 그럼요.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이게 성실함보다 엄청난 재능은 요 근래에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필요한 재능이 성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화이팅! 지훈이 화이팅! 8024번님 1번 완전 변태. 애벌레가 버터플라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거예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 저희가 선정해서요.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2569번님께서 테디 지난 토요일에 서산 소문난 거리축제에서 멋진 라이브 하시는 모습 잘 봤어요. 하트. 서산 시장님께 선물로 받은 귀여운 전박이 물범 커플 베개는 집에 잘 가지고 가셨나요? 하셨는데 네, 가티와 오슈라는 예 암컷스컷 물범을 받았는데 이 둘이 같이 있으면 이제 가티 오슈 그래요. 시장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었는데 아, 제 마음보다는 조금 작은 공연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다음에 준비 잘해주셔서 또 불러주시면 우리 더 신나게 같이 놀아요. 어제는 또 김해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있었는데 다들 저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서 노래하는 게 제 취미예요. 물론 물리적인 어떤 시간과 체력은 좀 떨어지는데 정서적으로는 취미예요. 취미. 행복하셨죠? 함께해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3부로 돌아올게요.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양 꽁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과속으로 시골길을 질주하는데 지나던 농부가 거칠게 손가락질을 하며 돼지라고 소리치더라. 그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욕을 하려던 순간 앞에 돼지들이 잔뜩 서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한숨을 돌렸다. 포인트는 오해, 특히 나 혼자 오버하기를 경계하자는 건데요. 동료가 쌩 인사를 안 하고 간 건 정말 나를 못 본 걸 수도 있고 상사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다. 지레 짐작으로 혼자 막 속 끓이고 그러지 말자고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요.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경기도 화성시 강동구 반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정은이고요. 지금 현재 방문요양센터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11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입니다. 거의 하긴 했는데 아직 예복이나 드레스는 고르지는 못했어요. 다음 달에 하기로 해서 사진도 셀렉했고 신혼집도 인테리어하고 이제 이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행히 제가 주도적인 편이고 남자친구가 잘 맞춰주는 편이어서 큰 문제 없이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아요. 허니형 오빠 이제 곧 결혼 앞두고 있는데 달콩달콩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자. 사랑해. 테디 아침마다 듣는데 항상 너무 힘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재밌게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화성시에 사는 예비신부 이정은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결혼이면 진짜 이제 코앞이네요. 결혼식이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을 때예요.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상 바뀌고 해도 해도 예상 바뀐 시즌입니다. 정신 없으실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인사까지 건네주시고 이런 여유가 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걸 예, 은연중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가세요. 너무 숨차게 달릴 필요 없어요. 다 됩니다. 남은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잘 마치시고요. 정훈 씨와 헌영 씨, 헌영 오빠 듣고 있나요? 알콩달콩 행복.

0: 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앱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민영 PD도 예, 건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건네면 저희 인사 받아줄게요. 잘 있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다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3일 연휴 잘 쉬었을까요? 얼굴에서 네. 광이 좀 나기는 나는데 M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좀 쉬었어요. 어때요?
1: 사실 이틀은 일했고요. 3일 동안. 네. 하루 이제 그래서 좀 쉬었어요.
0: 아, 네. 하루라도 감사하죠.
1: 하루라도 아. 네, 잘 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휘준 네. 아나운서가 이 사내에 맡은 이 업무가 많아요.
1: 과합니다.
0: 네. 아, 실제로 좀 많아요.
1: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0: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 뭐 새로 사고, 예. 러닝을 위해서 또 아이템 사고,
1: 맞아요.
0: 드론 사고,
1: 네, 드론도 사고.
0: 그걸 다 못해요.
1: 그러니까 바빠서 그런 거예요.
0: 그래. 업무가 바빠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다.
1: 다 샀는데
0: 핀잔 준 건 미안해요.
1: 아니야, 더 사야 되겠다. 이제
0: 뭐 할 건데? 이제 뭐 할 거예요?
1: 아, 요즘에
0: 레이싱?
1: 아니 음향기기에 관심이 아, 생겨가지고
0: 미쳤다.
1: 이 라디오들 보면은 저런 스피커들 있잖아요. 되게 예, 예. 좋은 거
0: 예, 예.
1: TV 밑에 딱 놓고 싶은 거야.
0: 아.
1: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에.
0: 그러다가 진공관이라는 것까지 가거든요.
1: 진공관?
0: 예.
1: 진공관 적어놔.
0: 아 그건 적지 마요. 어차피 못 사요 그건.
1: 비싸요?
0: 수천.
1: 아 그건 안 돼. 그건 혼나.
0: 어기 넘어가요.
1: 아 100, 예. 100만 원.
0: 근데 네, 그거를 마지노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1: 어디요, 어디?
0: 그렇게 마련해놓은 스튜디오 같은 카페 같은 게 있어요.
1: 아, 파주나 이런 데
0: 네,
1: 있는
0: 가서
1: 그거요?
0: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1: 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0: 못 사, 어차피 못 사.
1: 어차피 못 사요?
0: 어차피 못 사요. 아, 경험만 하면 돼.
1: 많이 벌어야겠다.
0: 예. 카레이싱 경험한다고 뭐 레이싱 카를 살 거예요? 아니잖아.
1: 아, 그건 또.
0: 그러니까 청량열차 살 거야? 안 살.
1: 안 사죠.
0: 경험만 해보라고.
1: 슬프네 갑자기.
0: 아 뭘 슬퍼. 다 어떻게 가져요.
1: 경험만 해야 되는.
0: 관리도 못해 어차피. 나도. 자전거나 관리 좀 해요 빨리.
1: 에이 일해야죠.
0: 언어유희 시작해볼까요?
1: 슬프네. 예.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아 자전거도 샀는데 아 용품을 또 써야 되는데 다이소 어딨더라 다이소? 어 저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저기 혹시 다이소가 어디? 당신? 어?
2: 니하오 저는 주윤발 아니 태윤발입니다. 양꼬치 하우처 하우처.
1: 오 대박. 와 따가워. 와 완전 팬이에요 진짜.
2: 谢谢. 다이소 저쪽으로 가면 있어. 하오.
1: 와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야 진짜. 어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
2: 화장발.
1: 어? 아이 아이 민낯이신 것 같은데.
2: 그럼 조명발.
1: 어 여기 야외인데 아이 겸손하시네요.
2: 谢谢. 아까 먹은 감기 약발. 아니 말빨 스콘빨.
1: 어?
2: 하우처 하우처.
0: 미안해 주윤발 선생님 미안합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0: 왜 주윤발 주스는 안 돼? 뭐야
1: 이게 뭐야?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1: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화장빨 조명빨 약빨 말빨 등 전미사 발이 쓰인 단어입니다.
0: 아, 발 많이 쓰지.
1: 정말 많이 쓰죠.
0: 네.
1: 오늘 우리 태윤발 씨가 발씨로 끝났죠. 그것도
0: 니하오.
1: 발. 태윤발 씨. 네.
0: 니하오.
1: 자, 스콘발도 나왔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장발, 조명발, 약발. 여기에 붙은 발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효과의 뜻을 더해 주는 전미사입니다. 약발은 약을 먹고 나타나는 효과. 화장발은 화장을 해서 실제보다 예쁘게 보이는 효과, 조명발은 조명을 받아서 더 돋보이는 효과를 뜻하죠. 말발은 거기서 또 발이 또 등장하잖아요. 기세 또는 힘을 뜻하는 그걸 더하는 전미사예요.
0: 네.
1: 말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

0: 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제가 계속 말빨, 약빨, 화장빨, 조명빨 이렇게 빨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하지만 표기는 발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1: 예.
0: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붙여서 쓰셔야 돼요.
1: 예.
0: 자 마지막으로 습곰발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습곰발?
1: 아, 습곰발은 한동안 진짜 핫한 키워드였죠.
0: 그렇죠.
1: 예.
0: 자, 큰 곰을 뜻하는 옛말이고요. 뒤에 붙은 발은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습곰발은 큰 곰의 발 의미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냐. 이거 알면 이제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1: 예.
0: 공포의 쿵쿵따 기억하십니까?
1: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상기습 쿵쿵따
0: 습곰발
1: 쿵쿵따에
0: 등장한 단어입니다. 우리 테디 건강검진 받아야 되겠다.
1: 받았어요 이미.
0: 자 당시한 네티즌이 이 네티즌도 그런 용어인데 그쵸? 산기슥 거기에 슥 있는 단어로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습곰발을 추천하면서 사용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습곰발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하나의 단어로 따로 이게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습곰발 그렇습니다.
1: 야 이 습곰발을 찾아내고 그때 다들 우와 이런 단어가 있어?
0: 진짜 혁명이었어요.
1: 혁명이었지.
0: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진짜.
1: 하지만 뭐 구름 뒤에는 또 름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좀 어렵죠.
0: 그렇죠. 음으로 막 바꾸고 막 그랬어.
1: 아 그건 안 돼. 름으로 해야 돼.
0: 그랬었어.
1: 윤정민님이 언어유희 세계관엔 태음발 시대 있군요. 그 했는데
0: 네.
1: 그러게요. 저도 처음 나왔는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0: 네.
1: 약간 영어처럼 되네.
0: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연님이 바쁜 출근 준비 시간 너무 바빨.
1: 아 그 빨은 아니에요. 예. 출근빨이 좀 안 받나 보네요. 네.
0: 빨리 출근빨 하세요.
1: 예.
0: 네.
1: 퀴즈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아이템빨 이제 그만 이제 찾으세요. 진짜로.
0: 아 음악빨.
1: 안 돼. 보내드릴게요. 안녕.
0: 안녕.
1: 보아의 빨 렌티 듣고 올게요.

0: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엔 팀앱 대리,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로웍스,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잡나.

0: 환경원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8시 16분 14초 5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은 화장빨, 조명빨 필요 없이 햇살빨 하나만으로도 환하게 외모에 빛이 나겠습니다. 이번 주 한글날 연휴까지 내내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세월입니다. 다만 앞으로 모레까지는 아침에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면서 태백, 평창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4도, 춘천이 7도, 대전 12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부산, 광주 24도, 대구가 2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서 한글날 연휴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따뜻하겠고요. 내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남 고흥의 날씨 맑고 바람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잘 쉬셨어요?
1: 네. 네.
0: 많은 게 담겨있네요. 잘 쉬었다 치죠라고 이제 들리네요.
1: 네.
0: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이 다 비슷한데 네. 예, 그래도 기쁘게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은행 털렸다. 그리고 암살자들 최종 판단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은행 털렸답니다.
1: 국내 주요 시중 은행이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에 줄줄이 뚫렸어요.
0: 네, 우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신한은행에선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 소득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는데요.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가 뚫린 걸로 파악됐고요. 또 국민은행에선 고객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 150여 건이 해커 손으로 넘어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고객 89명의 정보가 빠져나갔는데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해킹 공격을 당한 걸로 드러났고요. 다만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1: 네, 주요 이제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 네. 저축은행 등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0: 네, 뭐 BNK 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태광그룹 계열로 총자산 2조 원대 중상위권 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의 유출 피해 고객 규모가 4만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1: 예, 그런데 이 은행들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하는 곳들인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주목할 점은 이 은행들을 공격한 IP 일부가 겹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공격자가 IP를 바꿔가면서 계속 해킹을 시도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AI를 활용해서 여러 금융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특정 금융사가 아닌 우리 금융권 전체를 노려서 대량으로 자동화된 공격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에 직원용 시스템 같은 각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보안을 허술하게 해둔 일종의 보안 빈틈이 당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데요. 금융당국은 AI 해킹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체계 마련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1: 네, 연휴가 끝나서 오늘부터 다시 금융사 업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주의해야 할 거 없나요?
0: 있죠. 각 은행에서 빠져나간 정보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득, 주소, 대출 정보 등입니다. 은행 직원인 양 전화를 걸어서 금리를 깎아주겠다거나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거나 아니면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추가 금융 정보를 빼내려고 유도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입니다. 오늘부터 은행 문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죠.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면서 메시지 등으로 인터넷 주소 등을 보내더라도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암살자들입니다.
1: 영화 암살자들, 요새 논란이 휩싸였죠?
0: 그렇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경찰과 기자가 암살범의 배후 또 사건의 내막을 쫓는 추적극인데, 중앙정보부가 사건과 얽혀 있을 거라고 암시하는 내용 등을 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논란이 번졌습니다. 출연 배우와 제작진을 향한 시위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영화 제작사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요.
1: 예, 그리고 이제 배우 유해진 씨 집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어요.
0: 네, 지난 일요일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배우 유해진 씨의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영화 상영을 멈추고 배우와 제작진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또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욕설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선 유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불매, 또 모델 교체 요구, 그리고 여러 비방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 씨의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영화계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0: 네,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등이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작품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활동을 압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건데요. 특히 감독조합은 창작자가 작품에 대해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그 비판이 창작자 개인의 삶과 생업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1: 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0: 네, 최희영 장관 어저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건 민주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네, 암살자들 이제 영화 관련 행사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0: 네, 홍보 일정은 물론이고요. 오늘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0: 가 개막하는데요.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개막식 또 야외 무대 인사 같은 행사 등이 예정돼 있었는데 제작사 요청에 따라서 모두 취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최종 판단입니다.
1: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0: 네, 어제 오후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군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북한군 지뢰는 유실된 게 아니라 북한군이 매설한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빗물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쓸려 내려온 게 아니라 북한군이 직접 파묻은 거란 거죠. 이런 결론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재차 명확히 했고요. 어제 낮부터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을 향해 지금이라도 폭발 사고로 다친 우리 군 장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북한이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계속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군 당국은 올해에만 수십 차례 북한군의 군사 붕괴선 침범이 이제 식별됐다고 또 밝혔습니다.
0: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해 3월 이후 군사분계선 전 구간에서 하루 평균 최대 7천여 명을 투입해 지뢰 매설이나 철책 설치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엔 9차례, 지난해엔 17차례, 그리고 올해는 벌써 50여 차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식별됐다고 공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계속 협의하는 한편 추가 대응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뢰 제거 작전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 과시를 위한 첨단 무기 체계 시연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고요. 다만 대북 확성기 재설치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 또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일단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줄줄 새는 개인 정보입니다.
1: 네, 이 참. 보안 시스템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필요합니다.
1: 반드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0: 또 AI에 대한 대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해커들은 그쵸? 발전하는데 보안은 그대로 만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네. 영진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크리스 제임스의 Bad News 띄워드릴 거예요. 노래 들으시고 허한나 씨 그리고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 태인의 빨간 책방 문 엽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잖아요. 많이 밀리고 있고 사고와 고장차도 많아서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서안성 부근 사고 있어서 정체고요. 평택 쪽은 송탄에서 평택 고덕까지 8km가 밀리는데 여기도 사고 여파로 밀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 부근도 사고 있어서 정체고요. 기흥에서 신갈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한남에서 반포, 신갈 일대, 오산에서 남사 구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마포 부근에 사고가 나서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많이 밀려있고요. 광진구 일대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국회 앞에서 동호대교까지 50분 가까이 걸리면서 좀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전으로 강서구 일대도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안나와 함께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태인의 빨간 책방. 도파민이 콸콸콸, 교양이 퐁퐁 솟아나는 시간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들이에요. 문학을 수호하는 북치기,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 그리고 이야기 속 도파민으로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다들 연휴를 잘 보내셨고요.
3: 네.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3: 연휴 없이 일하셨다고 방금 들어가지고. 예.
2: 저희는 뭐.
0: 프리랜서는 네. 연휴고 평일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일이 있고 없고.
2: 맞아. 있는 게 감사.
0: 있는 게 예. 감사. 쉴 땐 쭉 쉬니까.
2: 예. 뭐 하고 쉬셨어요?
3: 저도 그냥 동네에서 놀이터 가고.
2: 아, 또 아기들이 있어요.
3: 네, 네.
2: 아,
0: 육아가 또 있네.
2: 맞아.
0: 네. 온전히 쉬는 날은 잘 없겠네요.
3: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인생에.
0: 아니, 생각도 안 한다는 표정이야. 네.
3: 아유, 그런 생각을 않는다. 하면 괴로워요.
0: 그렇지.
3: 아,
2: 오히려.
3: 네, 네.
0: 야, 단호하다. 눈빛이 아주 단단하다, 심지어. 예,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예, 살아야지 우리 또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같이 갑니다. 안나 씨는 오, SNS 보니까 책을 들고.

0: 여행을 가시네요.
1: 아 여행이 아니라 소고기를 먹고
0: 어?
2: 와
1: 그 교땡 문고에 들렸다가 어. 이제 와. 집에 오는 길이에요.
0: 아 그런 거야.
1: 네.
0: 아 뭔가 어디 떠나는 거인 줄 알았더니 네. 일상 안에서 이렇게 책을 또.
1: 그러니까 책을 올림으로써 든든. 아 책을 두 권이나 사서 든든하다.
2: 아 그런 거 아, 그럼 네. 직접 고르신 책인 거예요?
1: 그럼 누가 골라주나요?
2: 아니 뭐 추천받아서 사러 가지 뭐 이런 거
1: 그런 건 아니고
2: 딱 봐서?
1: 예 네. 갔더니 이제 두 개가 이제 그 베스트
0: 아,
1: 올라와
0: 그렇지.
1: 있길래
0: 사실 그게 제일 추천이죠.
1: 예 그리고 아, 이제 수족관이 이제 SNS에서 많이 또 이런 재밌다는 소문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니체 책을 한 세 권쯤 샀거든요 지금까지.
0: 아 철학 책을 좋아하시네요.
1: 아니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서.
0: 아. 아 읽다가 멈추는 거야.
1: 네,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이걸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거 니체의 또 이런 책은 네, 네. 앞부분이 좀 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0: 그런 게 있어.
1: 어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사봤어요.
0: 좋다 네. 좋다.
1: 아 이번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2: 그, 네.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0: 네. 이 두 책은 어떻게 보신 책이에요?
2: 아니요 저도 처음 본 책이라 어떤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재밌나 이런
1: 거. 제가
2: 걸.
1: 문자 드릴게요. 네. 읽어보고.
0: 이 수족관의 그 디자인으로 쓴 그림은 진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어, 또 요즘, 그림을 또 아시네 우리 오빠가.
0: 요즘에 또 핫해서 MBC에도 밑에 엄청 큰 그 전광판에 이 작가의 그림이 또 나오고 있어요.
1: 아, 대박.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 와. 여름을 잘 그리는 작가.
2: 맞아요.
1: 야, 어 뭐야.
0: 좀 있어 보이죠.
1: 어,
2: 성률 작가님.
0: 어 맞아 맞아.
2: 맞아요.
0: 야 역시 편집자님이 점을 찍어주시네. 아니, 그 책을 산 건 또 안 났으니까.
1: 이치미
0: 완독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한솔 편집자님은 어때요? 만약에 뭐 여행을 간다, 여유를 좀 즐긴다, 여가를 보낸다 할 때 책이 있나요 곁에?
2: 네, 그래도 좀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0: 오.
2: 근데 저도 전에는 그걸 가지고 갔다가 안 읽고 오면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했는데.
0: 어머, 그럼 숙제잖아.
1: 스스로에게 실망.
0: 그럼 숙제잖아.
2: 근데 지금은 그냥 멋으로 선글라스 안 껴도 들고 다니는 것처럼.
1: 맞아.
2: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멋있다. 멋으로 네. 선글라스처럼 책을 들고 다닌다니.
2: 네.
1: 저도 예전에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꼭 예. 가방에 한 권씩 넣어갔어요.
0: 최악이다, 최악.
1: 왜? 뭐가 최악이야?
0: 소개팅에 책을 들고 가요.
1: 아니, 혹여나 내가 화장실 갔을 때
0: 왜?
1: 가방 사이로 보이는 내 책을 보고 혹시나 나의 매력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0: 내 친구 중에도 그쵸, 있었어. 그쵸. 체육 시간에 수업 푸는 애들이 있었어. 최악이었어 최악.
1: 아니, 사실 나는 뽐내기용이긴 했어요.
0: 아 네. 좋다.
1: 네.
0: 근데 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저는 약간 선망의 대상 같긴 해요.
1: 네.
0: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1: 들고만 그런... 가시면 돼요.
0: 그래? 아니야 이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 모이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책방 네.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코너인가요?
1: 문학 작품 속 한 장면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저희가 확실하게 깨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0: 네.
2: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0: 네, 태인의 빨간 책방 오늘도 극장 상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2: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자 데이지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두 남자 개츠비와 톰 마침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과연 데이지의 진짜 사랑은 누구인가? 숨막히는 사랑의 삼자대면이 지금 시작된다.
3: 자, 데이지. 어서 당신의 남편 톰에게 똑똑히 말해요.
1: 갑자기.
3: 당신은 저 남자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내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거라고 선언해보라고.
1: 캐치비 제발. 야, 제발. 아, 사투리는 그만해요.
3: 그럴 수 없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자,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1: 그래. 캐치비 당신이에요.
3: 좋아. 당신의 남편 톰을 사랑한 적은?
1: 없어요.
2: 잠깐 이 있어.
3: 톰.
2: 데이지 그 말이 정녕 사실이오?
1: 그래요. 진실이에요.
2: 아니 그럼 노래방 갈 때마다 내가 노래 부르면 옆에서 신나게 탬버린 쳐주던 거 그것도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오. 사랑해서 해준 거잖아.
1: 그건 내가 원래 흥부제라가지고.
3: 잘 들었지? 데이지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1: 그만하라고요 캐치비. 이미 내 마음을 얻어놓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군요. 당신은 정말 욕심쟁이.
3: 아니야 당신이 사랑 없는

0: 결혼을 했다는 걸 이 톰도 알아야 한다고.
1: 하지만 사실 난 저 사람을 한 번쯤은 사랑한 것도 같단 말이에요.
0: 뭐라? 거짓말? 거짓말? 아니지. 톰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
1: 사랑한 적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을 했나 안 했나 사랑했나 한 건가 안 한 해 말아.
0: 잠깐 데이지,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 하나만 말해줘. 하나만.
1: 그래, 결심했어.
0: 자, 데이지의 선택은 바로 다 같이 바로
1: 둘 다 사랑했고 지금도 둘 다 사랑하는 걸로 하겠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0: 어, 그 내면 텐데. 둘 다? 진짜?
1: 캐치비도 톰도 두 남자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0: 안 돼.
2: 난리다, 지금 난리야. 예. 방금 만나본 작품이 있는 거죠?
3: 네네.
2: 제가 아는 그 작품이 맞는 거죠? 이게.
3: 맞습니다.
2: 예, 제목 말씀해 주시죠, 한솔 편집자님.
3: 네, 이 책은요,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4: 아, 너무 재밌죠.
2: 개츠비 재밌지.
3: 네.
2: 영화로도 또 많이 보셔가지고.
4: 맞아요. 사랑의 3자 되면 긴장감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얘 데이지가 네. 톰과 이미 결혼을 했고. 네. 옛날 연인인 캐치비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해서 5년 산 커플이고 아기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만났던 남친이 5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2: 그렇지. 절절히 사랑했었죠.
3: 네. 근데 이 남편이 사실 결혼 거의 하자마자부터 대놓고 바람을 계속 펴요.
4: 남봉꾼이에요.
3: 네.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난했던 전 남친이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제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이들이 5년 전에 개츠비는 굉장히 가난한 군인이었고
4: 아니 얼굴이 부자인데 뭘 가난해. 정말 디카프리오 오빠 아니에요.
2: 맞습니다.
3: 아, 맞습니다.
2: 아, 지금 문학 속으로 들어가야죠.
3: 영화 얘기했네요.
2: 영화 얘기하죠.
3: 영화에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소설에서도 이제 굉장히 재기가 넘치고 매력적인 청년이라고 나와요.
2: 좋다.
3: 그래서 이제 이 부잣집 딸인 데이지랑 사랑에 빠졌는데 데이지도 완전히 푹 빠졌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개츠비는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고 데이지가 그걸 좀 못 기다리죠.
2: 맞아.
3: 그래서 같은 상류층의 부잣집 아들인 톰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미국 경제가 엄청난 호황이어서 벼락 부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때예요.
2: 네.
3: 그래서 이제 개츠비도 5년 뒤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데이지의 집 건너편에 대저택을 사요. 그리고 매주 엄청나게 화려한 파티 막 수백 명이 그냥 막 와서 노는 그런 파티를 열고 이게 이제 데이지한테 소식이 닿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열었던 거예요. 파티
4: 이때는 뭐 DM도 못 보내니까
2: 그쵸.
4: 파티를 열어버려.
2: 인별 같은 거 만들어서 해시태그 계속 거는 거야.
4: 그쵸. 계속 입소문이 나야 되거든. 이 파티가 좋은 파티다.
3: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아마 그 옛날에 돈과 지위 이런 것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자기 마음인데 이제 그 5년의 시간 동안에 데이지도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을 거라고 믿는데 이 부분이 약간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어리둥절한 부분이죠.
2: 예.
3: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자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남편, 아내, 전 남친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데이지 남편한테 남편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해 이렇게 막 얘기를
4: 앞에서.
3: 해요. 네, 남편 앞에서 이제 우리 둘이 떠날 거니까 막 이러면서
4: 바로 말하지 나는.
3: 근데 이제 톰도 남편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람을 펴왔지만 아내가 자기를 떠나는 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개츠비가 어떤 남자인지 조사를 해와가지고 5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아? 이 사람 불법적인 일을 해서 부자가 됐어. 폭로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지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죠. 한쪽은 바람 계속 피우고 날 배신했지만 5년 동안 애기 낳고 그게 부자인 거가 계속 유지되는 그 남편이고 다른 한쪽은 나한테 일편단심이고 엄청난 부자 돼서 나타났지만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범죄자인지 약간 불안한 거예요.
2: 그렇지.
3: 어떤 사람이지?
4: 아니 이 정도로 내가 사랑하면 좀 사기꾼이어도 괜찮지 않아요?
2: 아, 아 제가 자꾸
4: 오빠라지를

0: 자꾸 디카프리오 생각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1: 아, 잠깐만. 아니, 아, 이게 또 영화 얘기지만 디카프리오 오빠는 가난한데 부자 여자가 잘 꼬셔.
0: 아, 그렇지.
1: 타이타닉도 그렇고.
0: 전문이죠, 전문.
1: 아, 그렇지.
2: 그러네, 그러네.
1: 가난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남자야.
2: 아, 그렇구나.
0: 남녀를 다 꼬셔요, 영화 그렇지. 안에서.
2: 야, 근데 계속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0: 아, 너무 슬프다.
2: 아, 타이타닉도. 아. 그래서 이제 데이지가 막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아, 톰도 한 번쯤은 사랑했다. 어. 남편이랑 아내 사이니까 그 5년의 시간 모르는 거잖아요.
1: 그렇지.
2: 근데 개츠비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1: 맞아.
2: 근데 여기에서 개츠비가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죠.
0: 무너지지.
2: 망상적인 사람이죠.
0: 맞아, 맞아.
1: 하긴 근데 이렇게 5년 동안 파티를 열 정도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 아, 그러니까,
2: 5년 내내 연 건 아닙니다.
0: 네. 이게 얼마나 아, 그러네, 그러네. 한이 되고 그게 좀 약간 집착도 되고 광기까지 되는
2: 맞아요. 네,
0: 과정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그건, 데이지가 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위대한 개츠비 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아, 이게 재밌어 확실히. 어려운 사람들은 또 영화 보시면서
2: 맞아요.
0: 다시 또 문학 원작을 보고 이렇게 하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만나기 접근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스코피치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태인의 빨간 책방 한 페이지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최근 가장 힘들었던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 주인공 데이지는 두 남자 사이 사실은 톰도 잘생겼어요.
0: 네, 멋져요.
1: 선택을 못하는 거지. 갈팡질팡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최근 선택의 갈림길에 섰던 순간이 있나요?
0: 우리 청취자들은 이런 순간은 없어요.
1: 왜요?
0: 두 남자를 두고 선택한 아니, 순간은
1: 그게
0: 없어.
1: 아니야. 아니,
0: 평소에 오는 제가 세안을 너무 알잖아요.
1: 아, 지금 예시를 들라고 아, 하잖아요. 네, 그 꼭 그게 아니더라도.
0: 혹시나 제 말에 발끈하시는 분 있으면 보내보세요. 한번. 없어 없어.
2: 도발하신다. 도발하신다.
0: 없어, 없어, 없어. 도발.
1: 아니 그 예를 들면 10년 지기 여사친한테 고백할까 말까. 몇 년 고민했는데 결국 질렀어. 근데 차였어. 막 이런 거 있죠. 절친 결혼식에서 거금 들여서 예약한 해외여행이 겹쳤는데 결혼식을 갈지 여행을 갈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등등등 어렵습니다. 고민되는 것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예. 자, 두 분은 어때요? 최근에 좀 선택하기 힘들었던 게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2: 저는 그쵸. 연휴에 이제 애가 둘인데 하나가 업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잘 걷던 다른 한 놈도 갑자기 자기도 업어달라고
1: 갑자기 한 놈, 놈이라고 하네요.
2: 한 녀석? 그 친구도.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앞뒤로 이렇게 안고 걸어본 적 있어요.
0: 어머, 체력이 좋으시다.
2: 근데 그거 가다 보니까 윗집 아줌마가 보시고 저희 애들 갑자기 막 혼내시더라고. 내려와! 막 이러면서.
1: 그렇지, 엄마 힘든데.
0: 엄마 힘들어.
2: 엄마 힘들어. 내려와! 막 이러면서. 저는 그냥 애들이 안 울 수 있으면 하는 편.
0: 아, 아 엄마 사랑을 너무 많이 주시는 엄마시구나.
1: 근데 원래 보통 이제 딸이 있으면 내려와 엄마 힘들어 이렇게
0: 그래,
1: 좀
0: 그래.
1: 단도리를 해주거든요. 예, 아들 녀석 둘이라. 예.
2: 아 아직 딸이 어려 갖고 하나 딸인데.
1: 아.
2: 예.
1: 아 미안해요 말을 못 하는
0: 편견이, 말을 편견이었네. 네. 어때요 그 안나 씨는 또 힘들었던 순간 있어요?
1: 힘들었던 순간이요. 뭐 옆 뭐 매운 떡볶이를 먹을까? 예, 후추로 매운 떡볶이를 먹을까? 뭐 요런 것들이죠, 사실 사소한.
0: 정말 소소하네요.
1: 네. 네. 근데 제 최대
0: 고민이에요?
1: 그러긴 해요.
0: 아, 네. 저는 그런 고민 진짜 하나도 없어요.
1: 아, 어? 둘 다 시켜서.
0: 저 둘 다 시켜요.
2: 아.
0: 저는 고민 없습니다. 돈 벌어서 좋은 점 하나 그거 있어요.
1: 오빠는 사실 노래를 하는 이유가 많이 먹기 위해서.
0: 많이 먹고 그런 선택 없애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1: 그 동생들 뭐 사주고.
2: 아. 네.
0: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은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겁니다. 최근 가장 힘들었던 선택의 순간. 지금 벌써 보내주신 분들 도착을 했으니까 바로 사연 시작해볼까요?
1: 이거 고민되겠다. 정문주님께서 저는 최애 가수 공연에 힘들게 당첨이 됐는데요. 신랑 생일과 겹쳐서 힘들었어요.
0: 아, 그래서 과연 선택은
1: 어떤 선택하셨는데요?
2: 그러니까
1: 보내주세요.
2: 선택까지 선택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써주시면 좋겠다.
1: 궁금한데요.
0: 이거 저는 해결 방법 진짜 간단하게
1: 어떤 방법이 있죠?
0: 최애 가수 공연을 선택합니다.
2: 네.
0: 그리고 남편에게는 생일 잘 보내라고 용돈을 줍니다.
1: 아.
0: 모두가 해피.
1: 아니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
0: 전혀 안 섭섭한데요.
1: 왜?
0: 그게 원래 남자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공식적인 자기만의 시간을 딱 준다. 신나지.
1: 내 생일인데도?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생일 이외의 시간에 좀 시간을 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0: 아내의 생일 때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1: 그런가? 남자들은 괜찮은가?
2: 그러게요. 전 많이 섭섭할 것 같은데.
0: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아주 현명한 대답이다. 남자들

0: 실로
1: 미안합니다.
2: 갑분사.
1: 또 볼까요?
3: 조희영님, 테디 왜요? 저도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한 적 있습니다. 그들이 날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지.
1: 아 그래, 딱 요 정도,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2: 너무 좋다.
1: 여러분들은 고민 많이 하죠.
2: 아 그럼요.
1: 그거 다 쓸데없는 고민. 아 미안합니다.
2: 어 누굴 좋아할까 생각하는 거지. 네. 아 우리 밖에서도 그 얘기하고
3: 밖에서도
2: 왔어요.
3: 밖에서도 고민했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2: 어 브래드 핏 오빠를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은
3: 디카프리오
2: 오빠를 좋아해야 되나.
3: 둘 중에 누구랑 살까? 네. 뭐 이런 거. 네. 와.
2: 어 지금이면 뭐 만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3: 아, 저도... 산에 대한도 나왔어요. 짐 캐리 오빠도 있다.
2: 야. 재밌는 사람이 아니, 더 낫지 않아 이러면서.
1: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새 배우를. 어. 아, 저는 여자 배우보다 남자 배우들을 이런 상상 저도 해요.
2: 어, 어떤 누구랑
1: 누가 최고인가? 어, 누가 최고인가?
2: 아, 어, 셋 중에.
1: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셋 중에 누구랑 태어나?
2: 누구 태어나?
1: 아 이런 거. 어. 근데 저는 요즘 원래 브래드 피트였거든요.
2: 네.
1: 짐 캐리입니다.
2: 왜요?
1: 아 일단은 그 예술적인 삶과
2: 아, 그림을
1: 지금 하는 그리시. 인터뷰 들어보면 인생의 깊이가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네.
3: 차원이 달라.
1: 그리고, 어 그림도 어. 그리고
2: 맞아.
1: 멋지시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들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마시고요.
2: 왜?
1: 아, 미안.
3: 재밌잖아요.
1: 아, 미안합니다.
2: 아니 시간이 부족해 상상하다 보면.
1: 아 그래요? 네. 또 보죠.
2: 김경민님 이번 주말 지역 축제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산청의 한방 약초 축제랑 금산의 세계 인삼 엑스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1: 아 이런 거는 진짜 어렵다.
3: 어디? 근데 둘 다 좀 약초 계열이네요.
1: 아, 건강을 엄청
2: 네, 생각하시네. 냄새가 네,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사시네.
3: 어, 한약 냄새가 약간 나는.
1: 예. 네.
3: 산청 한방 약초 축제 인삼도 있지 않을까요?
1: 어, 아 그렇네. 네.
2: 저도 산청에 한 표.
1: 아 산청으로
3: 재밌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런 분들 경민 씨 같은 분들은 이렇게 보내시고 선택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2: 맞아요. 그렇긴 해요.
1: 아 근데 좀 올바른 선택 어떤 선택이든 가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2: 아 근데 왜냐면 인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1: 아 세계 인삼 엑스포 축제는 또,
2: 네. 또
1: 세계인을 위한
2: 아,
1: 축제일 수도 있어.
3: 하긴.
1: 또 많이 하시면은
3: 그렇죠.
1: 한방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2: 맞아 한방 쪽으로 가면 약간 내 체질에 맞는 거를 알게 좀 해주실 것 같아.
1: 있을 네.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3: 네, 6144님 주말에 결혼기념일인데요. 남편이 호텔 레스토랑 갈 건지 아니면 평소 갖고 싶어했던 화장품 세트 살 건지 선택하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2: 아, 왜 두 개 다 안 되는데?
1: 아 이거 또
3: 레스토랑 가서 화장품 세트 받으면 안 돼요?
2: 안 되나 봐.
1: 화장품 세트가 많이 비싼가 보다.
2: 그러게, 안 되나 봐.
3: 그런가 보다.
1: 많이 좋은 건가 보다.
3: 아...
1: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 나 너무 어려워요. 아 왜냐면 아... 호텔 가서 그때 오랜만에 또 그 분위기에
1: 아, 그렇죠. 잘 안 가잖아요.
3: 예. 분위기 있고
1: 그 좀 쉽지 않아.
2: 코스 요리 같은 거 먹고 싶거든요, 사실.
1: 어... 그게 뭐 여건이 안 돼서 안 간다기보다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
2: 맞아요.
1: 이제 같이 늘 있다 보니까 호텔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게.
2: 그럼 나는 호텔 가서 1박 하고 다음 날 조식까지 있는 건지. 그런 거면 나는 호텔에 가는 것이고.
3: 아.
2: 진짜 그냥 밥만 먹을 호텔에 가는 것이다.
1: 밥만 먹는 것 같아. 밥 먹는.
2: 그러면은 화장품을 하지.
1: 화장품으로.
2: 예.
1: 좋다.
3: 저도 두고두고 쓰는 화장품 세트.
2: 맞아,
1: 화장품으로.
2: 내 피부 소중하니까.
1: 좋다 좋다. 근데 아마 둘 다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저희는 해봅니다.
2: 어, 그럼 다시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1: 그래. 개츠비 정도는 아니래도
3: 그쵸,
1: 이 정도의 집착은 보여줘야지.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게 옳은 선택이 되는 건 결과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2: 맞습니다.
1: 만족하는 선택이시길 바랍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바라는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Walk it, walk it. 언제
9: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0: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고모니의 팸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 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인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팬테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호한나 씨, 민음사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3: 네.
1: 어떠셨나요?
3: 오늘 뭐 캐치비를 얘기 들으면서 네. 디카프리오 오빠 얘기를 한참 해서 네. 행복했습니다.
1: 예. 네.
4: 완전히 둥둥 떠다니는 그분의 이미지.
1: 정확하게 또 이거 요 얘기하면 또 미움 받을 것 같은데 캐치비라고 하셔야 돼요. 캐치비는 또 애니메이션 따로 있어요. 고양이로 한.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3: 알겠고요.
1: 날 미움받을 줄 알았다네.
3: 미움받을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1: 예, 예. 예. 딴 데 가서 또 캐치비라 할까봐. 캐치비라고.
3: 아니요, 전 가서도 캐치비라고 할 거예요.
4: 꿋꿋하시다. 예.
1: 그렇습니다. 최규재님이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은 모임 전에 식당 정할 때 아닌가요? 중국집으로 할까 고깃집으로 할까 최대 난제죠.
4: 어렵습니다.
3: 그럼 오빠는 이것도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1: 저는 안 하죠.
3: 1차 중국집, 2차 고깃집.
1: 그렇지.
3: 이런 느낌으로.
1: 어디든 상관없어요. 1, 2차 상관없이.
4: 소식가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3: 어떻게 돼요?
1: 그거는 뭐 소식가들 알아서 하겠죠.
3: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1: 왜냐면 소식자들도 나처럼 선택해 주면 시원해 해.
3: 그런 거 있죠.
1: 못 먹어도 시원해 해.
3: 아니 근데 소식자들도 진짜 특징이 뭐냐면은 배고파요.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이런 다음에 가. 그래서 먹잖아. 그럼 위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1: 여진 작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3: 위가 아프대 갑자기.
1: 늘 오늘 컨디션이 옛날 같지 않대.
3: 소화가 안 된대요.
1: 한 두 모금 먹으면 만족의 얼굴이 와. 근데 먹기 전에는 대식가보다 더 기대해.
3: 진짜 맛있겠다.
1: 나 오늘 박살 낼 거야. 한 입 딱 먹고 이미 표정이 반이 찼어.
3: 예전에 나르샤 언니랑 같이 그 중국집에 갔다가
1: 르샤 누나.
3: 언니가 짜장면 야 다 시켜 다 시켜 앞에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이 점점 불어나. 그러니까 먹는 속도보다 부는 속도가 빠른 거야.
4: 그럴 수 있죠.
1: 두 분이랑 함께 식사를 또 한번 제가 모셔야 되는데.
3: 너무 좋습니다.
1: 안나 씨는 잘 드신 거 아는데 또 우리 편집장님 또.
3: 잘 먹어요 제가.
1: 자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3: 네. 여러분 개치비
1: 해먹
3: 그렇대.
1: 개치비라고 개치비 개치비.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7: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봉화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품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3: 토종순대.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에 미리 보내놓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커피의 주인공은 8611번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읍내병원 물리치료사인데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구만 원장님이 꼭 환자를 12시 20분까지 올려보내세요. 그럼 거의 1시까지 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1시 반에 근무 시작. 그러면 점심시간이 30분도 안 되는데 원장님은 아니 그러면 멀리서 온 환자를 돌려보내나? 이러시면서 백상 백화점 상품권을 쥐어주시면 또 할 말이 없고 아무튼 원장님 너무 미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일단 커피 한잔 보내드리는데 점심시간 30분 아, 이 참 가끔 주어지는 백상 요 보상이 문제인데 주시니까 받아는 두는데 딜레마네요. 언제 한번 날 잡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채야겠다. 10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